0: 이어서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가 방송됩니다.
1: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로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하는 글을 클릭. 같은 글자 찾기. 마우스로 코딩을 클릭. 코딩으로 문서를 만드는 로로가 컴퓨터. 선생님. 로로 코딩 컴퓨터. 리미월드.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반장의 소름 돋는 미션.
2: 안녕 얘들아, 난 베티야.
1: 안녕.
2: 내가 만든 최신 공포 게임인 어둠의 성 3탄을 소개하게 돼서 정말 기뻐.
1: 우와, 완전 재밌어 보이는데.
2: 이번에는 특별히 출시 기념 파티를 루마니아의 오래된 성에서 열기로 했어. 게임 속에 들어온 기분을 느낄 준비 됐어?
3: 그럼 당연하지.
4: 나도 준비됐어. 야호. 드디어 도착했어.
1: 여기가 바로 어둠의 성 3탄 출시 기념 파티가 열리는 성이라는 거지?
5: 진짜 근사하다. 그나저나 맥스가 공포 게임을 이렇게 좋아하는 줄은 몰랐지 뭐야.
1: 파티 때문에 우리를 루마니아까지 데리고 올 줄 누가 알았겠어.
4: 이런 파티는 평생 한 번 오기도 힘드니까.
1: 그건 그래. 이왕 왔으니까 재밌게 놀자. 어?
5: 어?
1: 어?
5: 어? 어? 어? 뭐지? 어? 어? 어? 어?
1: 와!
2: 미안해. 많이 놀랐어?
4: 우와! 베티 맞지? 어둠의 성 게임 시리즈를 만든 세계적인 천재 프로그래머잖아. 난 이 팬이야.
1: 만나서 반가워, 베티.
2: 물츠 마스크. 슈퍼윙스가 내 파티에 와주다니 영광이야.
6: 파티에 참가하려면 모두 분장을 해야 해. 이거 받아.
4: 이건 어둠의 성 2탄에 나온 검은 고양이 신사 의상이잖아. 진짜 멋있다. 고마워.
2: 그럼 이제 파티를 본격적으로 즐겨볼까?

0: 괴물들 모두 분장한 사람들이야? 꼭 진짜 같아.
1: 그래 맞아. 게임 팬들이 어둠의 성 시리즈에 나온 괴물들로 분장한 거야.
2: 우와 진짜 최고다. 나 이렇게 멋진 파티는 처음이야.
1: 그럼 얘들아 파티 재밌게 즐겨.
3: 잠깐, 아리랑 거기잖아. 맥스도 있네.
4: 거기
3: 아리.
5: 공방장?
0: 여기서 뭐 하는 거야?
3: 아치, 그냥 재채기했어. 여긴 웬일이야?
0: 파티에 초대받아서 왔어. 설마 너도 파티에?
3: 아니야, 난 지금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야. 실은 말이야, 근처 마을 사람들한테 제보를 받았거든.
5: 제보라고?
3: 그래, 이 성 안에 진짜 괴물이 돌아다닌대.
0: 말도 안 돼. 세상에 진짜 괴물이 어딨다고 그래.
3: 경찰은 작은 단서도 그냥 넘겨서는 안 돼. 제보에 따르면 요즘 이 성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이고 정체물의 소리도 자주 들린다고 해.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2: 이렇게 신날 수가. 최고의 파티야.
3: 맥스는 마음껏 즐기게 두고, 거기 아리, 임무 수행하는 거 좀 도와줄래? 귀찮아. 먼저 이 무서운 의상부터 벗자고. 어서 따라와.
5: 여기 진짜 으스스하다.
0: 그러게, 좀 무섭네.
3: 난 나처럼 용감한 경찰한텐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야?
5: 어? 왜 그래? 아무도 없는데.
3: 맞아. 내가 좀 착각했나봐. 신경쓰지마. 창문 보여?
0: 그냥 바람 때문이야. 안 그래?
3: 그럼 물론이지. 나도 잘 알지. 난 경찰이니까 확실히 하려는 것뿐이야.
5: 잠깐, 저게 뭐지?
3: 나타났다! 괴물이 나타났어! 괴물이다! 어서 도망쳐!
0: 공방장 기다려!
6: 잠깐만! 기다려, 공방장!
5: 어? 우리가 진짜 괴물이라고 생각한 거야?
3: 여긴 어디지? 도와줘!
5: 이 벽이!
0: 다들 괜찮아?
5: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0: 성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의 방에 갇힌 것 같은데?
3: 그럼 이제 어떡하지?
0: 괜찮아, 본반장? 아까부터 계속 불안해 보이는데.
3: 사실은 난 무서운 건 진짜 못 참는다고. 공포 게임도 싫고, 으스스한 성도 싫고, 괴물도 진짜 싫다고.
5: 정말이야?
3: 그래, 전부 연기한 거였어.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이야. 난 경찰이니까 용감해야 하잖아.
5: 봉반장, 누구나 다 무서운 게 있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라고.
0: 그래 맞아. 그리고 다 같이 있으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어.
3: 아리, 거기 고마워.
0: 잠깐, 무슨 소리지?
5: 안 돼.

0: 플러프 액션! 포기! 고마워, 아리! 안 돼! 일렉트릭 부스터 액션! 포기! 잠깐! 저건 폐업이잖아! 이거 안 빠지네!
1: 아하, 왜 이렇게 시끄럽지? 무슨 일이야? 야! 어, 세상에! 거기! 아리! 아리! 나도 도울게!
0: 본부장! 드디어 깨어났구나! 같이 당기자! 장난감이었네.
2: 너희가 자랑스러워. 무서운데도 날 도우러 와줬잖아.
1: 경찰 비행기로서 당연한 일이지 뭐. 근데 장난감 치고는 너무 강했어. 대체 누가 만든 거지?
0: 얘들아! 어? 어떻게 된 거야?
3: 에이티! 이 갑옷은 뭐야? 조립하다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0: 파티에서 깜짝 이벤트로 쓰려고 준비한 거야. 친구랑 같이 열심히 만들었지. 그 친구의 AI는 엄청나. 근데 왜 이렇게 됐지? 친구라고? 그래, 신작 게임 만드는 것도 도와줬어. AI 덕분에 엄청 똑똑하거든.
4: 안녕, 슈퍼윙스. 아주 오랜만이지?
3: 골든보이? 또 네가 꾸민 일이었어?
0: 내가 말한 친구야. 뭐?
4: 우리 순진하고 잘 속는 친구 베트도 같이 있었네. 방금까진 예고편이었어. 진짜는 지금부터라고. 게임 시작.
0: 어떻게 된 거지? 여기는
3: 어둠의 성 3탄 미션. 유령의 성에서 탈출하라?
0: 이런. 얘들아, 이거 내가 만든 공포 게임이야.
3: 뭐라고? 우리가 게임 속에 들어왔다고?
5: 공반장의 소름 돋는 미션.
3: 그러니까 여기가 베티 네가 만든 게임 속 세계라는 거지?
0: 그래, 맞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골든보이한테 속아서 같이 만든 게임이지.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게임을 끝내는 것뿐이야. 날 따라와. 조심해.
1: 나가. 확실히 오싹한 곳이야. 빨리 빠져나가야 해.
0: 이 복도를 지나가면 그때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돼. 이제 곧 해골 병사들이 나타날 거야. 다 왔어.
1: 세상에.
0: 저 계단으로 올라가자. 나 먼저 갈게. 조심조심 날 따라와. 서두르지 말고 다 지나가면 움직이자.
3: 이제 어떡하지?
1: 여기도 부수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0: 해골 병사들은 문을 열지 못해. 그러니까 한동안은 안전할 거야. 어?
3: 못 들어온 게 막아야 해.
1: 해골 병사들은 문을 못 연다며?
0: 원래는 못 열어. 게임이 뭔가 바뀐 것 같아.
4: 그래 맞아. 내가 게임을 엄청 어렵게 바꿔놨지.
0: 골든 보이.
1: 아, 이제 어떻게? 뭔가 방법은 있는 거지?
0: 걱정하지 마. 게임 설계할 때 비밀 장치를 하나 숨겨뒀거든. 따라와.
3: 여긴 도서관이잖아.
6: 이 안에 다른 출구가 있는 거야?
0: 맞아. 책 속에 그 단서를 숨겨놨어.
1: 하하, 좋아. 단서를 찾는 건 봉반장의 특기지.

0: 기다려봐, 찾고 있어. 아, 잠깐, 뭔가 찾았다.
1: 좋았어, 우리. 저게 대체 뭐야? 이거야! 움직의 동화책을 찾아라!
2: 그래?
1: 알아냈어! 저게 바로 움직의 동화책이야! 구조연금을 펼쳐! 마지막 보라색까지 찾았어!
3: 드디어 문이 열렸네!
0: 도망쳐!
4: 이제 다 끝난 건가?
1: 아니,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 그 관문에 비하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4: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잖아.
1: 다들 날 버리고 가버렸어. 너희도 나 혼자 두고 갈 거야?
0: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될까?
1: 너희도 다른 애들이랑 똑같구나.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가. 남아서 나랑 같이 놀아야 한다고.
5: 본반장, 어서 와서 도와줘.
0: 못하겠어.
4: 호기, 섀도우 스핏. 날 잡을 순 없을걸.
1: 우리 다 같이 춤추자.
5: 어떻게 좀 해봐. 저 인형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나갈 수 없어.
0: 알았어. 인형을 막아야 하는데 너무 무서워.

0: 귀여운 척하더니 결국 전부 겁쟁이들이었구나.
1: 봉반장, 자신감을 가져. 넌 훌륭한 경찰 비행기잖아.
2: 그래, 네 말이 맞아. 난 경찰 슈퍼윙스야. 그러니까 무서워도 끝까지 싸울 거야. 내 친구들을 놔줘. 경찰 테이프 발사. 좋았어. 뭐야, 내 공격이 안 통하잖아.
1: 골든보이가 손을 쓴 게 분명해. 이러면 게임을 못 끝내. 우린 영원히 갇힌 거야.
3: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4: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베티.
1: 우리 계속 춤추냐? 빨리 방법을 생각해, 베티. 그래, 이 대장인형은 원래 평범한 인형이었어. 주인한테 버려졌다고 느끼면서 변한 거지. 대장인형이 진짜 원하는 건 사랑받는 거야. 골든보이도 그 이야기는 바꿀 수 없어.
5: 이리 와. 여기서 우리랑 같이 재밌게 놀자.
1: 이 인형 이제 보니 완전 귀여운데? 널 위해 특별히 준비한 차야. 어서 마셔봐.
6: 난 이제 혼자가 아니야. 새 친구들이 생겼어. 나 정말 행복해.
1: 성공이야. 됐어. 이제 이 열쇠로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서 탈출하면 돼. 다 왔어. 드디어.
0: 진짜로 다 끝난 줄 알았어? 내가 너희를 어둠의 성에서 탈출하게 놔둘 리가 없잖아.
1: 골든보이.
0: 기다리느라 얼마나 지루하던지. 섀도우 골든 주먹 발사.
4: 모두 조심해.
1: 서둘러 복장으로 가자.
4: 골든보이, 지금 당장 나와!
0: 너희는 날 못 이겨! 게임도 끝내지 못할 거고!
1: 잠깐! 그림자는 어둠의 힘이잖아! 달빛으로 채우면 못 버틸 거야!
2: 알았어! 하! 정의의 달빛으로 어둠의 힘을 완전히 끝내주겠다!
0: 어? 말도 안 돼!
2: 드디어 다 끝났네.
7: 얘들아, 어디에 있었어? 파티는 진작 다 끝났는데.
6: 간단히 말하면 골든보이 때문에 게임 속에 갇혔었어.
7: 뭐?
8: 그랬는데 베티 덕분에 무사히 탈출했어. 그래서 용감하게 우리를 도와준 베티를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맥스?
7: 어?

0: 받아. 너만을 위한 특별한 슈퍼잉스 볼이야.
1: 우와, 마음에 쏙 들어.
2: 골든보이의 장난은 여기까지야.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오싹하고 무서운 상황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1: 당연하지.

0: 이어서 기가 빌더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경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4: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5: 얜 집 없어?
6: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5: 새 집 생겨서 좋겠다.
6: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7: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험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안녕 여러분.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2: 너무 기대돼. 뭘 가르쳐줄까?
3: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2: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3: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0: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3: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4: 이제부턴 포보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뭐? 포보,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4: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3: 뭐?
2: 포보,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3: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이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가르치나 보자.
4: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포보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0: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뭐야? 이게 왜 이러지?
1: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인력!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0: 아으,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하,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자, 포보님의 자성 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다고.
2: 포보, 빨리 내려놓으라고.
1: 내가 처리할게.
0: 그런 장난감으론 날 못 이겨.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3: 우와, 루루가 이겼다!
1: 자, 봐. 학생들은 내 과학 수업을 더 좋아하거든.
0: 누가 이기나 두고 봐. 얘들아, 가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진짜 과학이 뭔지 보여주마. 시작해! 초강력 자석 파워 나가신다.
1: 다시 수업 시작할게.
2: 좋아.
1: 아니, 왜 이러지? 가서 확인해보자.
3: 학교가 떠오르고 있어. 뭐야, 커버.
1: 안전하게 대피해야 해. 기가 밀다 변신.
3: 허키봇 변신 완료.
4: 마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1: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2: 꼬맹이들이 이제야 내 위대함을 깨닫고 있어. 그럼 너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1: 첫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다니.
3: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0: 포부의 자석이 미는 힘이 너무 강력해. 포부, 빨리 학교를 내려놔. 그렇게 하면 모두 위험해.
1: 하,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인정 못해?
0: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포부. 네 발명품은 우주 최강이야.
1: 하,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0: 어떡해! 이젠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둥둥 뜨고 있어!
1: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0: 아이, 도대체 이거 왜 이래?
1: 뭐 하는 거야?
0: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간이 고장났잖아!
1: 도와줘!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0: 뭐? 야! 내 발명품을!
1: 빨리 파란색 자석을 한

0: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1: 저 아래 좀 봐! 어? 자석에 비느님과 장기느님 모두를 이용해서 학교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당기자! 다시 건물이 떠오르고 있어! 이제 밀어!
2: 다니는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정말 신날 거야.
3: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
1: 그럼 이번엔 집중기 수업을 해볼까?
3: 나의 천재적인
1: 부부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도와줄래?
3: 막상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이 천재 과학자의 도움 없이는 말이야.
1: 그럼 조립식 교실을 다시 공중에 띄워보자. 물론 안전하게 쌓으려면 도움이 필요해. 기가빌더 도울 준비 됐어?
4: 출동 준비 완료!
1: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드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5: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6: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몸집은 작아.

0: 천재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1: 정말 고마워, 기념이더님.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과학이 재밌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2: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0: 내 반려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마 이 녀석들아.
3: 도서관을 부탁해.
4: 그랬는데 내가 말이야. 아하!
1: 안 돼! 캡틴 로보티카가 위험해! 으아!
4: 으아! 우와! 역시! 캡틴 로보티카가 누구야?
5: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6: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4: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7: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8: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7: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8: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안 돼! 이건을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드디어 왔다!
1: 어, 포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에 와!
2: 시장님, 괜찮으세요?
1: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2: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이거는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3: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4: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5: 어? 준비 완료!
4: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천재 루루!
6: 수학은 누워서 당근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파이팅!
7: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뚱은 자가도 큰 일을 해내지!
5: 기가빌더 출동!
4: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2: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4: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5: 그래, 좋아!

0: 비가 비가 이모 완수!
1: 쟤 대다리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3: 잠깐만,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1: 하지만 어떡해, 책이 너무 많은데?
4: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2: 우와, 멋지다!
4: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 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참사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4: 우리는 고고와 드더지들.
3: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5: 해킹은 잘 돼가나?
3: 드디어 해냈어.
5: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대.
2: 우와.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6: 왜 저러는 거지?
7: 얘들아, 빨리 사서로봇을 막자!
5: 하,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7: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8: 코키봇 변신 완료!
9: 마이치봇 변신 완료!
10: 레이브 변신 완료!
11: 스케이번 변신 완료!
12: 다 같이 사서로봇을 막아보자!
5: 아하, 멈춰! 지금 사서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13: 사서로봇이 이상해진 게 너 때문이었어?
5: 하하, 그래!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자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2: 뭐? 난 아직 이 권을 못 봤단 말이야!
5: 저런 미꾸라지 같은 녀석!
12: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14: 우리한테 맡겨!
2: 어디 있어, 사서로봇아! 그만!

0: 소란을 피우는 건 너거든. 제거하라.
1: 세게 밟아! 하하! 다들 저리 비키라고!
2: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0: 잡다가 잡히겠어!
1: 호킹! 자! 넌 할 수 있어!

0: 좋았어! 오케이,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 어떻게 사서 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1: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서 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1: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0: 여기요.
2: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2권이잖아. 오예!

불러?

0: three. And with three E's, we can make you s.
1: Mm.
0: E.
1: Z.
0: Sneeze.

0: 세상 모든 사람이
1: 행복해질
2: 수 있을까? 저는 항상 행복해요.
3: 아, 항상 행복해?
2: 네. 그냥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한테 수업을 하고 집에 와서 엄마랑 학교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저는 항상 만족해요.
4: 자기 전에 엄마 품에 안겨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엄마한테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가끔씩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도 읽어드리는 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0: 사람은 누구든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어요.
5: 왜 혼자서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요?
0: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이를테면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즐거움을 느낄 때도 혼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더 행복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어려움과 고통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어.
3: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같이 계속 있으면 행복할까?
2: 그러진 않겠죠. 왜냐면 종종 싸움이 나잖아요.
5: 그리고 타인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인 거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은 뭐 나는 자연인이다 등에서 산에 혼자 사는 사람들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고 그리고 혼자 힘든 걸 헤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0: 아, 민준이 이야기가 아주 우리 좀 생각이 좀 필요한데요.
2: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행복했어요?
3: 선생님은 아이가 이제 선생님의 아내의 뱃속에 생겼어. 그래서 그 순간 정말 많이 행복했었어.
2: 아이가 생기면 왜 행복해요?
3: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행복했었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

0: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1: 그런 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 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그런 식으로 같이 하는 걸 많이 좋아해서 저도 그 선생님 생각에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2: 민준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손자라는 철학자가 생각이 나. 이 손자라는 철학자는 혼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향기로운 풀이 숲 속에서 자라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해도 향기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3: 맞아요. 제 생각으로는 남과 함께 하는 게 더 행복한 이유가 그 행복감을 나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혼자서도 그 행복감을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혼자서 자신이 만들어서 음식을 먹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1: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살짝 싫고 기분이 나빠요?
0: 아, 선생님이 기분이 나쁠 때? 선생님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잘 못할 때 그럴 때 기분이 안 좋아져.
1: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0: 선생님은 사람을 웃기는 일을 해. 코미디언
1: 참 재밌는데.
0: 아, 재밌어?
1: 저도 반에서 코미디언이거든요.
0: 도진이 반에서 코미디언이야?
1: 네.
2: 행복은 이럴 때면 뭐 즐거움이라든지 재미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지.
3: 그러면은 즐거움이랑 행복이랑 다른 점이 없지 않아요?
2: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
3: 저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즐거움과 뭐 이런 거보다 뭐가 더 대단하길래 왜 행복을 그렇게 쫓고 찾는 걸까요?
2: 자꾸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잘 설명을 했어. 행복을 좋은 것 중에서도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의 총합을 통해서 행복으로 가는 거다. 마지막 목적지 이렇게 되는 거지.
1: 그러면은 행복은 계속 찾아가는 거네요?
0: 그렇지. 가장 빨리 찾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꼬불꼬불 헤매다가 찾게 되는
1: 미로 같은 거네요.
3: 그러면은 행복이 삶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2: 그럴 수 있을까? 선생님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3: 어떠한 직업 같은 걸 원하는데도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을 정하죠.
2: 돈 자체가 뭐가 좋아? 돈을 어디다 쓸 건데?
3: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쓰겠죠.
2: 돈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지?
3: 돈 자체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가치.
2: 그렇지. 그 물건은 뭐야? 돈은 그 자체에는 가치가 없어. 그래서 교환 가치라고 하잖아.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쓰기 위해서다. 그럼 쓰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는 거지.
3: 오래 살기 위해서.
2: 오래 사는 거 왜 오래 살려고 하지?
3: 죽음이 두려우니까.
2: 그런 두려움을 피하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닌가? 두려움을 피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야.
3: 그럼 주제로 돌아가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4: 저희 엄마가 그러셨는데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 가끔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제가 화를 내면 짜증도 전염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행복도 전염되지 않을까.
1: 제가 우리 반에 한 무슨 그룹 같은 게 있어요. 네 명 멤버 그리고 매니저가 한 명, 두 명, 세 명 되거든요.
0: 오, 기획사가 꽤 크네.
1: 참 재밌는 게 제 친구랑 저희 식당에 놀러 갔어요. 우걱우걱 먹는 신형을 하면서 막 웃기게 해가지고 친구들 거기다 다 웃었어요.
0: 아, 빵 터졌어.
1: 네.
0: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 웃으면 행복했거든? 도진이도 혹시 다른 사람이

0: 웃으면 행복해?
1: 네.
2: 이를테면 행복을 주제로 철학적 사유를 펼쳤던 사람들 중에 벤담이라는 철학자가 있었거든. 벤담이 바랐던 세상은 이른바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1: 근데 벤담이란 철학자는 왜 남이 행복해지는 걸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을까요? 자신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2: 아마도 주변의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벤담이라는 철학자는 스스로도 더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 또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면 자기도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상상했겠지.
1: 그러면은 애초에 이 문제를 얘기할 자격이 없지 않을까요?
2: 어떤 문제가 있나?
1: 그 문제는 아니고 행복이 측량이 안 되는 거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철학을 한게 아닐까요?
2: 생각을 조금 하겠습니다. 질문이 돌직구네. 그 지점은 실제로 벤담을 비판할 때 다른 철학자들이 자주 이야기해. 행복은 측량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벤담이 이야기한 것이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아.
1: 저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건다 좋은데, 나의 행복에 관련된 거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한 거예요.
3: 그러면 너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4: 요즘, 저희 아빠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시거든요. 저는 요즘 아빠의 행복을 원하니까, 아빠가 행복해지면 저도 같이 덩달아 행복해질 것 같아요. 솔직히 엄마랑 저랑 취향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5: 아빠가 가끔씩 혼날 때 저는 아예 살짝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걸 다 저를 위한 거잖아요.
0: 그렇지.
5: 그것도 결국에는 그냥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넘어가요.
2: 우리 질문 중에 저런 게 있었잖아. 민준이는 언제 행복해?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몰입할 때 행복하거든.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대화가 그 집중을 이끌어냈어. 그래서 행복했고,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세상도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아. 민준이가 원하는 쪽보다는 선생님이 원하는 쪽으로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1: 저희 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 세계가 바뀔 순 없죠.
2: 그렇지. 그건 맞아.
1: 네.
2: 그래도 어쨌든 두 사람만큼의 행복은 늘어났잖아.
1: 맞죠.

0: 왔어. 장하윤의 엄마 진현정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윤준이 반가워. 네.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철학 이야기 나누면서 공부하고 있어.
3: 곧 애기 아빠가 될 준비하고 있는 코미디언 정재형이야. 만나서 반가워. 선생님 본 적 있어 어디서?
1: 제가 코미디 쇼를 많이 안 봐서 잘 몰라요. 제가
2: 혹시 철학을 전공으로 한번 업으로 한번 해볼 생각은 없니?
1: 경희대 갈게요. 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학년 때. 저 코미디언 저기 저 연락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막 그러셔가지고
3: 오늘 만났네.
1: 네.
2: 그럼 민준아 또 보자.
1: 네. 응. 안녕히 계세요.

0: 이어서 수상한 방송국이 방송됩니다.
1: 엄마를 잃어버렸어.

0: 있겠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0: 오?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0: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0: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1: 안녕, 또 만났네.
2: 하이, 오늘은 또 어떤 미션을 할까?
0: 오늘의 미션, 우리 가족의 최애 요리 소개하기. 장보기와 요리하기에 꼭 참여해줘.
1: 그럼 누나인 내가 먼저 해볼게.
2: 오늘은 수육 전골을 만들어 먹을 건데요. 그 다 먹고 나서 고기와 야채가 우려 나오는 그 국물로 죽과 칼국수를 해먹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재료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야채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부추예요. 부추. 부추 없으면 안 먹어요. 부추. 버섯도 넣으면 식감 좋아요. 버섯. 이렇게 네 가지를 살 거거든요. 그러면 장바구니를 챙겨서 한번 가볼게요. 출발.
3: 누나 벌써 출발했네? 내가 소개하는 음식도 듣고 가.
4: 안녕. 오늘 내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소개해 줄 건데 어떤 걸 해줄지 모르겠어. 샤브샤브, 스시. 아! 라클렛. 치즈를 녹여서 다양한 재료 위에 부어 먹는 요리야. 라클렛 하면 뭐가 필요할까? 어니언? 빕? 이름이 뭐지? 아사. 잘 모르겠다.
5: 아스파라거스?
4: 아스파라거스? 아, 치즈. 당연히.

Pompilo Guitar Center. Here, 파프리카 있나? 아, 여기 있지.

0: 빨간색이 조금 맵게 생길 것 같아서 오렌지로 한번. 이게 봐요. 재미있는 물품 소개 코너가 많아. 약간 놀이동산 온 것 같지? 아, 버튼!
1: 진짜 재밌다. 구경하느라 장을 못 보겠어.
0: 안녕! 이제 이만큼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보자! 룸룸 마슘 아스파라거스 내가 좋아하는 간식이다. 이거 바퀴를 쓱 가면 안에 큐브가 나와. 젤리 같은 게. 드디어 에그다. 이걸 살까? 달걀은 조심조심 넣어야 돼. 치즈가 어디 있을까? 이거. 다 하다 드디어
2: 잘 살아요?
0: 네. 우리 차가 어디지?
1: 주찬이 진짜 많이 샀다.
0: 응, 조금 무거웠어. 누나는 어디로 갔어요?

0: 6개랑 핫도넛 하나랑 핫도그 2개랑 야채 햄빵 하나요. 인생 뭐 있나? 어플.
1: 핸드폰 넣어드릴까요?
0: 네.
1: 마태형 기분이 어때?
2: 엄청 좋아.
1: 왜?
2: 내가 먹고 싶은 게 다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 해녀다. 해녀다. 강릉. 부추랑 버섯 사러 가볼게요.
3: 부추.
2: 부추. 아, 부추, 부추. 부추. 부추 이게 제일 많아. 이게 제일 많아. 미나리, 한자 미나리. 청경채. 왜 그렇게 오래 골랐어? 어, 이게 제일 많은데? 이거랑, 뭐였지? 이거 사요, 이거. 뭔가 파리 상품. 한우 꼬리도 샀어요. 이거 짜서 불닭 소스 해 먹으면 맛있는데 불닭 소스 사면 안 돼? 불닭 소스. 어, 맞아. 어, 불닭 소스 찾았다.

0: 남았지.
1: 가벼운 거.
0: 이게 가벼운 거.
2: 짜잔. 이제 내가 다 장도한 거야.
3: 라클렛은 엄청 쉬워서 그냥 이걸 조심하게 자르면 돼. 왜 내 가족이 라클렛을 좋아하냐면 이렇게 너무 건강한 것들이 다 있잖아. 이것도 있고 그린빈도 있고 스파라거스도 있고 건강해서 내 가족이 좋아해. 그다음 또 맛있어. 맛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너가 라클렛 하면 이 재료들 꼭 할 필요 없고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재료는 치즈. 이거 없으면 라클렛이 아니야. 왜냐면 라클렛은 치즈가 있어야지 라클렛이야. 끝났다. 이제 먹자. 너무 맛있겠다.
4: 수육 전골 때문에 이렇게 장을 봤는데 부추를 샀고요. 부추 맛있어요. 배추, 알배추 귀엽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5: 수육 전골 재료인 버섯, 청경채, 배추 등 냄비에 예쁘게 올려줘요.
4: 감사합니다.
1: 너무 크다.
5: 잘 삶은 고기는 10개 썰어요. 위험하니까 엄마가 하셨어요.
4: 푼 닭소스 한번 먹어볼게요. 푼 닭소스 이 참소스랑 연겨자 이거는 기본 소스여서 세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1: 잠시만.
4: 연겨자 이게 킥이에요. 됐다. 예쁘다.
3: 우와, 어떤 맛이야?
4: 잘 먹겠습니다. 양배추랑 참소스랑 이렇게. 야채가 맛있는 건 처음이야. 배추. 불닭 소스에 진짜 잘 어울려.
1: 이다. 우와. 팍. 됐다.
4: 오리뼈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
6: 나라 또 뭐 해?
7: 복숭아.
6: 어?
7: 복숭아 깐거 있지?
6: 나루야, 방금 밥 먹었는데.
4: 누나, 빨리 와! 우와, 맛있겠다. 엄청 잘했네.
3: 고마워.
6: 이거 이름 뭐지?
4: 라클렛.
3: 나는 먼저. 어떤 치즈를 할까? 나는 일단 매운 거 좋아해서 매운 치즈를 먼저 해볼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넣으면 구워져. 기다려야 돼.
6: 엄마 보여주고.
4: 치즈.
6: 먹었어?
4: 응.
3: 와. 이거랑. 계란도 같이 치즈. 근데 내가 여기 라클렛에서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걸 구운 동안 이것도 구울 수 있잖아.
4: 나는 치즈를 뺄 때 엄청 재밌어.
3: 맞아.
4: 그냥 쑥 내려오니까.
3: 언니는 꼭 먹어야 되네? 봤어?
5: 치즈 비가 오네.
3: 와, 이거 조금 많이 재료를 넣긴 했어.
5: 너무 맛있다. 다음에 또 해줘.
3: 뭐 하네? 알려줘.
5: 뭐 수시? 아니면 떡볶이?
3: 좋아해줘서 고마워.
5: 너가 잘하는데 어떻게 안 좋아할 것 같아? 할머니 그거 만들어봐.
3: 엄청 좋은, 엄청 맛있는 막 밥이야.
8: 최애 요리 소개하기 미션 성공. 서로 장바구니를 보고 먹어보고 싶었던 것은?
3: 치즈, 매운 소스.
8: 나도. 다음 미션까지 6일 23시간 59분 59초 58초 57초. 6단계 우리 가족 최애 요리 소개하기 성공. 다음 미션 이제는 기다려지지. 후후후.
9: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1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12: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이거 누구야? 지혈일 거야? 맛있어?
3: 네. 응?

저는 레아 6살입니다. 나 춤추는 거 아주 좋아해서요. 노래하는 것도요. 할 수 있어 빛이 난 얼굴처럼 어른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거 보이면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지안이는 3살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귀여우고 착한데요. 저 엄청 좋아한대요.

0: 자, 우리 갑시다. 빨리 와.
1: 짐이랑 내가 먼저 갈게. 가서 내가 내리고 있을게요.
2: 뭐야? 그럼 그 두 개 들어가겠나? 진짜 그 안에
0: 실고. 안에.
2: 안에 실고.
3: 대대 간다 이제.
0: 사실은 아버지가 제일 설렐 것 안 같나? 맞지? 오늘 사는 걸 누가 아빠가 지금 한 번도 안 갔으니까.
4: 엄마는 6년 만에 온 것 같고요. 아버지는 처음 오셨고. 프랑스까지 오려면 최소 정말 짧게 잡아도 10일은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한테는 쉽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5: 오봉서우는 조광익 선생님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예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한 90% 이상입니다.

0: 내가 제일 마음에 안 좋은 게 딸이 프랑스 결혼식이었어요. 내가 못 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참 내가 언니한테는 참 미안하지. 참으로 미안하지.
1: 부모님 그래도 마지막에
2: 아버지 자기도 지금 긴장하고 있나?

0: 달에 그 건강검진했나? 조기암이라 그래서 갑상수술하고. 그래서 한 번씩 또안 좋을 때가 있거든.
1: 근데 잘 생기면 나.
0: 장거리라서 걱정은 되긴 한데 가야죠.
2: 조심히 몸 조심히 다녀오세요. 몸 조심히.
0: 알겠어. 아, 오늘 아들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럼 쭉 하면 되네. 이 상황을 어떻게 즐길 줄을 모르겠다, 지금, 겁이 나가. 쭉 하면 되는 거요? 어?
1: 자품은 여기인데, 267.
3: 66.
1: 왜 그래? 자품은 거 다르나?

0: 아, 이름이 내가 잘못 봤는데 이쪽으로 가. 정글이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는데.
1: 제가 배 혼자 가는 게 진짜 두려워. 끈이 갑자기 없어져서 또 그 비행기 도수를 보낸 적도 있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걱정은 되긴 한데.

0: 우리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이게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1: 시간이 부족하나?
2: 안 나오시지?
0: 기대님!
1: 아, 그, 느리네.
2: 뛰어요. 문 닫혀요. 뛰어야 돼요.
1: 몇 번?
0: 50번이네.
3: 아, 끝인데, 와.
0: 어떤 말 있다?
4: 10번만.
2: 뛰어.
1: 빨리 가, 빨리.
3: 50이 끝났겠다.

0: 안 주세요, 이제. 밥 먹자. 우리 이제 엄마 차 타고 할머니, 할아버지 데리러 갈 거야. 공항에.
1: 그리고

0: 8시 이제 갈 시간이다.
1: Parce que vous devez être 5 dans la voiture, c'est ça?
0: Oui.
2: Ouh là là.
0: Allez.
1: Allez, à tout à l'heure.
2: À tout à l'heure. Cherchez-le, mamie coréenne.
3: Ouvrez-le. 더운 날 너무 더워서 그냥은 내 마음에 모든 예쁜 얼굴 함께 미안해.
0: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이상한 날이었어요. 화이팅! 양들이 우를 못 마시면 양들이 죽는단 말이야.
1: 뭐, la viande?
2: 엄마 봐봐!
0: 왜? 아! 아! 캠!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가자 가자 가자 뛰어가자 뛰어가자 뛰어가자.
2: 우리 치파.
1: 아. Par les pattes de devant. Et mets-le par terre. Doucement, doucement. Doucement. C'est bon.
0: 2층이 원래는 곡식 창고거든요. 거주 공간으로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이고,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열심히 일하는 편이고. 프랑스에서 부모님이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이번만큼은 우리가 여기에 가져와서 이제 살자 끌고 나와서 여기 설치를 한 거예요.
1: 아, c'est bon.
0: 아, 나 너무 힘들어.

0: 자, 저요. 뛰어대요.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1: 빨리 가, 빨리.
2: 괜찮겠는데?
0: 안 되는데?
2: 있지?
1: 이거 말 안 되네.
3: 못하는 줄 알았어요. 무서웠어요.
0: 그치?

0: 갑시다 얘들아. 가자 얘들아. 늦었다 늦었다.
1: 엄마.
0: 네.
1: 뛰어가는 게 조금 위험하지 않아? 넘어지고 차가 가면 어떡하겠어?
0: 그렇지 그렇지. 에이 이런.
1: 공항 보인다. 야.
0: 아 얘들아.
2: 저려.
0: 아. 아버지. 오.
2: 예.
0: 할머니.
3: 아니
0: 영상 촬영 방송 나오면 알고
3: 있어요. 할머니
2: 체험. 예 할머니 보자. 예. 예. 애들 보는 순간에 피로감이 좀 확 풀린다는 거죠. 막 그런 느낌. 엄청난 막 확 있다가
4: 애를 보니까 뭔가 에너지가 막 가라앉았던 에너지가 막. 완전히 그냥 살아나는 어떤 그런 느낌. 너무 좋았어요.
1: 할머니, 나는 너가 안는 거는.
0: 할머니 많이 기다렸어?
1: 우리 할머니 진짜 할아버지는 엄마 할머니의 딸을 옆에 앉을 거고 할머니는 우리 둘 다 옆에 앉을 거예요.
0: 그럴까?
1: 네.
0: 와, 좋아. 엄마 괜찮아. 괜찮아. 빨리 들어. 빨리 엄마 빨리 자자. 방에 빨리 침대.
1: 빨리.
5: 아이들이 누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4: 저는 텐션을 좀 하니까 그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2: 개미야 되지. 한 명하고는 개미야 되지.

0: 위로 세워야 된다고.
1: 으쌰! 우와! 잘하는데?
2: 됐어.
1: 할머니는 어떡해? 할머니가 앉을까?
2: 여기 싶어.
1: 알았어. 할머니 들어갈게.
2: 앉아벨트가 여기 있어요. 응? 앉아벨트가 여기 있어요.
1: 자, 탑시다. 네. 갑시다.
2: 갑시다.
1: 갑시다.
2: 갑시다.
1: 갑시다.
2: 예쁜 엄마랑 할머니.
1: 예쁜 엄마랑 할머니.
2: 별 하나다, 별! 하나!
1: 별 하나 찾았네. 우와. 우리 레아를 비추고 있네. 그치? 같이, 레아 같이 가자! 이러는 거야.
2: 같이 가자.
1: 할머니 진짜 아빠 나라 말 전혀 못하는데. 고맙습니다는 어떻게 해야 돼?
2: Merci.
1: Merci?
2: Merci.
1: Merci?
2: Merci 아니야. Merci 먹고 싶어요.

0: 그자 어디로 가노? 집으로. 그자.
1: 그자. 아, 케빈. 어, 어이구. 어, 케빈 집에 왔네, 드디어 이제.
2: 아, 이렇게 안 나네요.
1: 가자.
0: 기현이 신발 안 벗고 가냐?
1: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일단.
3: 아이고, 우리 일단 누가 우리 사이하고 케빈하고 이 겁나는 큰 집을 공사한다고 짜놓은 거.
1: 엄마 이거 앉아 물한 먼저 한잔 하실까요? 엄마 물 한잔 내가 줄게.
0: 이거
3: 잠이 와가지고.
0: 잠 뭐지 지금? 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4: 차도 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1: 그렇지. 여기 오는 게 이제 오는 게 여기가 제일.
4: 여기서 못 차고 있다. 아무리 내비해서. 몇 분 몇 명이 돌아다니는 거.
3: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좀 씻고 빨리 그 가자. 내가 돈 너도 피곤하다. 애도 피곤하고.
1: 그 오늘 어. 그. 네, 그. 그게 오늘이야. 뉴스가 있어요. 일단 네. 오늘 하루 도착하자마자 지금 프랑스의 폭염주의보가 지금 이번 주까지 떠가지고. 그 단오 축제는 취소됐어.
3: 아, 맞나?
1: 어, 단오 축제는 취소됐고. 단오 축제라 그래서 그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김치샤또에 그 대표님께서 어렸을 때 정말로 단오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셨대요. 단오라는 축제를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서로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장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보자.

0: 아버지가 또 제대로 멋있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이제 그게 좀, 그리고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취소가 되니까. 아버지 준비해 오신 것도 있고, 나도 준비한 것도 있고, 좀 아쉬워가지고, 좀 대신해서 대안해가지고 뭘할수 있을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일기예보를 기다렸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냥 아버지 물 넣어주세요.
1: 내가 아버지가 제일 좋고, 그게 그, 뭔가 역할을 하려고 왔는데 또 그렇구나.
2: 이거는 반대다.
1: 그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0: 아니,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거 해드릴 테니까, 안내를 드릴 테니까.
1: 그래. 빨리 좀, 이제
0: 씻고 아버지 어머니 빨리 들어가서 주무셔야 돼.
1: 빨리.
0: 자자. 자자.
3: 아니.
0: 오늘 자자.
3: 수고해.
0: 어, 수고했어, 오늘도.
3: 이.
0: 버니.
3: 버니. 버니.

0: 모든 함께 아주 빙판자핑 조아핑 아자핑 살랑이 오르리 모든 지니핑이 불러줄게 말랑핑 말랑핑 함께 펴라 모든 슈리스타트 앤디스 귀시작기를 우리도 모든 날 햄보핑 햄보핑 써 조아핑 친절해라
1: 얘들아
0: 핑
1: 일라봐 일라봐 일라봐 일라봐 한명 숨을 쉬었어 보사 보사 눈이 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 우와 우와 드디어 뭘까? 제 나름대로는 하나라도 조그만 거지만 하나라도 애한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뭐 올 때 한계가 있으니까 우와 우와 드디어 뭘까? 슝 우와 우와 가지고 온 부채고 내가 할머니 여기 준비 짜잔
0: 이 한국에
1: 지하니까 아리아까 헷갈렸어
2: 입어볼까? 어.
1: 엄마 좀 입혀주세요 레아는 핑크색 좋아한다 했지? 한국 공주 같네. 한국 공주 같네. 여기는 엄마도 김치 담을 거.
2: 이거는 그거 미숫가루고.
1: 열렸어까지.
2: 이건 아 김이랑 미역이랑.
1: 이거는 조선간장.
2: 조선간장. 아, 조선간장. 이 귀한 거를. 아,
1: 이거 참기름.
2: 참기름. 난 참기름이 제일 좋아.
1: 그 가지고 싶은데 가방에 한 개가 있으니까.
2: 그치.
1: 언니야, 이거 한 입 봐봐.
2: 야, 나도 한복이 이렇게 제대로 된 걸 가져보네.
1: 이걸 조금, 한 입 봐봐.
0: 우와, 엄마 정말 예쁘다. 엄마가 정말 예쁘다, 엄마.
2: 그리고 코 봐봐, 어때?
0: 이거 줘야 돼요, 엄마? 이거?
1: 나 네가 예뻤으면 좋겠다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2: 아이엥이야, 제대로 후기해야겠지.
3: 그게 아니야.
2: 아이엥 제대로
3: 이야.
4: 그거 나중에 집고 고치면
3: 이야.
4: 이게 너 집에 놔둬.
3: 이야.
2: 아예 완전
3: 이야.
2: 보자.
3: 다시 보자. 하나, 둘.
2: 할아버지 봐, 할아버지.
1: 네, 공주님, 또 뭐 할까요? 부셔줄까요, 공주님? 예?
0: 신나님, 난로 가요.
1: 제가 신우님이에요, 할머니가?
0: 네. 신나님.
1: 아, 너무 웃긴다.
0: 여기 있어요?
1: 할머니가 신우가 됐어. 와, 할머니가 신우가 되어버렸네, 갑자기. 할머니,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 신녀가 됐어요. 어떻게?
0: 아니, 그래도 머리 내 속아야 돼.
3: 얘들아 같이 살라고 그러는데 우리 김상도 사람으로서는 내가 행동하는 자체가 좀 무식하지. 뭐 인정하는 건 인정해야지. 사실인데.
2: 애들 귀여워. 할머니가 너무... Et le temps préparé.

0: 밥을 최고로 만드니까요. 최고의 요리사라고 부를 거예요.
1: 넣는 거예요.

0: 데뷔.
1: 예.
0: 예. 데뷔.
1: 예.
0: 괜찮아.
1: 예. 이쪽, 이쪽,
0: 이쪽, 이쪽. 복도.
2: 가치 있는 물건을 찾아서 버리지 않고 보존해서 그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일이고요.
3: 창고 다 들어봤는데 으스스한 그런 게 있거든. 물건이 뭐 창고 여기 저기 꽉 찼어요. 들어보면 이게 이곳에서 딱 보면 뭔가 정리가 안 되시니까 정리. 이거, 이거 위험하잖아, 이게. 이게. 여기 이런 거, 좀, 이렇게, 안 위험하게.
0: 예.
3: 쟤는, 이게 연장것은 이런 게 흩어지지 않으니까. 그래, 찾게 되잖아. 어, 그렇죠. 여기, 여기. 오케이. 원 플러스 원. 함께 하는 게 좋잖아. 금방, 금방. 함께 하는 게. 남이 누가 와서 보면 깨끗하나. 예를 들어서 뭐 방문객이 있으면 이미지가 딱 보는 사람 눈에 이미지가 이야 특히 비즈니스 동양인들 비즈니스를 깔끔하게 하는 거야. 깔끔하게 하는 거. 딱 될 수 있으면 이게 연대별로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 더 좋지.
4: 뭐냐 이래서 뭐 중세시대 안 그러면 프랑스 때다. 안 그러면 영국이다. 뭐 그러면 와서 보는 사람이 어.
5: 알겠어요.
3: 또 차는 게.
6: 이제 너무 힘들어.
7: 이카에서 할머니가 심심하잖아요. 안경 넣.
8: 안경 안 보여.
7: 이제는 안경 넣기 아주 좋아할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신하님 봐. 지금 차 이러면.
6: 아기 공주니, 아우 힘들어, 아우 신이 할머니 힘들어. 어, 공주님.
2: 우리 엄마 체력도 좋아.
9: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7: 알았어, 더 줄게, 할머니.
2: 아버지. 피곤하셔요.
3: 아, 돌리네. 네.
2: 할머니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나중에 아빠 좀 조금만 쉬다가 그지 애들하고 좀 놀아줄래요? 애들이 할아버지랑 자주 보는 게 아니잖아. 이 목표 중에 하나 이거는 불평이 아니라 애들 그걸 위해서 이제 가서 음식 마무리하고 올게요.
3: 가자, 너 빨리 넣어놔, 가자. 가자.
2: 가자.
6: 와.
3: 가자.
2: 갑시다.
3: 가자.
6: 할머니도 신난다, 이제.
7: 신나, 신나, 할머니. 오세요, 할머니.
6: 네. 알겠습니다.
3: 신유 할머니.
6: 신유 할머니, 알겠습니다.
7: 물어봐주세요.
6: 기다려주세요.
7: 하나하호호 미미소.
6: 할머니, 문 닫아주세요.
2: 아빠, 엄마, 나는 저기 저 다른 차 타고 갈게요.
5: 네.
2: 거기서 만나요.
6: 안녕. 우리 나중에 만나. 아기 공주 노릇을 너무 잘하는데.

0: Oui, on va manger, on va manger.
1: T'es beaucoup pas?
0: Maintenant, beaucoup pas, Gianni.
2: Maintenant, beaucoup pas.
3: Vous님들은 보통 오시면 그래도 유명한 곳 한번 가보고 싶으시고 하니까 저 아버지가 뚝뚝뚝한 와중에 아버지 사랑을 우리는 다 그렇게 느끼고 컸단 말이에요. 손자, 손녀들 입장에서는 자주 못 보기 때문에 그걸 느낄 만큼의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지를 못하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0: What's so? 이거,
2: 이거, 이거.
3: 야, 여기 레아랑 지안이 온 적 있지?
2: 이야.
4: 여기에 먹을 거예요?
3: 아, 여기서 피자 먹을 거야.
5: 숲에 새 소리 듣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
2: 이야.
4: 이야.
2: 야. 지안이 이게 뭐야?
5: 와.
3: 해발 750m인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원하기도 하고
2: 어 멋있다 야 이게
3: 풍류지 풍류
2: 야
3: 와 와
6: 케빈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5: 아 어머나 케빈
3: 이거 봐, 이거 내가 케빈 생일 선물 사준 거다.
5: 뭐?
3: 이거. 맥가이버 갈.
5: 케빈한테 딱 특별한 선물이네. 와. 케빈 고마워. 우리 케빈 덕이네.
7: 차를 얼마 샀길래?
0: 이코트, 이코트 다미야.
3: 어? 엄마. 장모님 말을 잘 들으래 나도.
5: 본래 사이 사랑 장모야.
3: 그렇지.
0: 잘 들으세요.
3: 꽁리 아버지가 이번에 기회가 진짜 나한테 너무 소중하다고 느끼는 게 내가 사는 곳에서 오래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 살면서 좋다고 느꼈던 것들을 엄마 아빠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어.
5: 진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도 진짜 고마운데 어? 이렇게 또 좋은 곳에도 오고 어? 정말 고마워.
2: 사실은 아버지가 좀 진짜 좀 그랬었지 마음 와서 좀 많이 느끼고 지금 제가 굉장히 후회스럽지 어디부터 관광도 다니고 뭐 이랬는데 그런 걸 못해봤어요 못해보고 새벽에 가갖고 뭐 옷 갈아입고 다시 주문하고 이러는 게 비일비재해서 늘 마음이 좀 걸리지 늘 걸리지 마 빵점이 자빠지면 빵점 아빠 스스로 날 알아 빵점

0: 아버지가 그 갖고 있던 피아노 많이 있어 있는데 뭐 언어로 표현은 그렇고 좀 더 많은 아버지도 많이 느끼고
1: 많은 게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자식들이랑 얘기할 때 감정을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 표현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랑 어린 시절 추억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기억이 되게 많았고 저희가 다 그래서 아빠를 되게 좋아하고 그런 면에서

0: 야, 다, 이리 다 같이 이렇게 화이팅 한번 할까?
1: 화이팅 한번 할까? 예.
0: 야,
1: 이런 스타일이지. 그냥 야, 화이팅. 레아야, 이거 봐.
0: 야, 레아야, 이거 봐. 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로도 이렇게 하고. 아, 뭐, 대빈도 하고.
1: 대빈도 이렇게.
0: 자,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심은 이제 오늘 이틀 됐다 이거. 이틀 됐네. 살아 남았네. 은혜가 미나리를 워낙 좋아한대요. 토마토 같은 물 주고. 이게 화단인 거야.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지.

0: 어?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 응? 애들 그 뭐 요거트 이런 거 떼려가지고 엄마 잘 안다 엄마가. 오시기로 했던 손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취소가 됐지만 오시겠다고 뭐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 오셨지만 뭐라도 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지금 배려를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만큼 제가 한 몫을 하고 가려고 이제.
1: 어. 7시까지
0: 지침.
2: 갔다가 한 5시, 6시 되면.
0: 응. 올 때 좀 연락할게요. 갔다 올게요.
2: 나도 갈 준비해야 돼. 오늘 오기 전에 뭔가 해놔야겠다. 신경 안 쓰게 해놔야겠다. 뭐 정리정돈 해야겠다.
3: 치안. 리아. 굿모닝. 아가씨들, 일어나, 이제.
2: 어? 일어나서 이제 하고 갈 준비해야지.
3: 오셔. 와. 언니를 일, 뭐. 언니 일어났어, 드디어. 우리 지안이 가자.

0: 레아 치안이 닮았네. 이리 와봐. 빨리 먹자. 응?
1: 씻었어요?
0: 어, 할머니 씻었어.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2: 케빈 부산 처음 왔을 때 그 느낌이 지금도 생각나나?
3: 부산 바닷 제일 좋아해요.
2: 부산이 최고다.
3: 부산 음식도 회. 회? 너 어떤 단어? 회? 회?
2: 회.
3: 회.
2: 맛있지. 회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어.
3: 여기 소 많아요.
2: 그러니까 소 키우는데 원가 잡게 되잖아. 여기는 자연적으로 해서 원가 잡게 되지. 양봉하는데 가니까 6명이 필요해, 6명.
3: 아기 준비해야 돼.
2: 오케이. 시작해.
3: 뭐, les filles, vous vous dépêchez. Et Léa, habille-toi vite. Et après, on va à l'école. Hein, Diane? On va aller à l'école aujourd'hui. Donc, il ne faut pas arriver en retard.
0: Allez, Gabi, on va à la maison. 오, 아빠가 입혀주네. 가자, 레아, 이리 와.
2: 가자. 슛, 안으로. 안으로, 옳지.
0: 기춘에서 보자.
1: 네.
2: 명. 여기 자동차 좀 가르쳐줘. 운전, 드라이브.

0: 마뉴얼.
1: 해본 적 있어요?
0: 마뉴얼.
2: 있지.
3: 저도.
4: 내일은 거기 분들도 갑자기 이런 행사를 또 기획을 하게 된 거여가지고 내가 도와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를 캐빈차를 운전해가지고 그 학교에 애들을 데리러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없는 동안 애들이랑 잘 시간 잘 보내주시고 아빠 잘 부탁해요.
2: 등진 스타트는 일단?
0: 네.
2: 일단 해줘. 일단 스타트.
0: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다섯, 여섯.
2: 와, 6단까지.
0: 네. 굿이 날 때만 이렇게, 이렇게.
2: 옳지, 옳지.
0: 소리 있도록 위로.
2: 굿이 날 때만?
0: 네. 오케이, 여기 앉으세요.
2: 자.
0: 한번 해보세요.
2: 등진 1단 스타트.
0: 네.
2: 2단, 3단, 4단, 5단, 6단. 약간 움직여볼까요? 바로. 등진 됐어요.
0: 예.
2: 가. 핸드브레이크?
0: 핸드브레이크.
2: 오케이.
0: 오케이.
2: 어, 12시인데. 가야 되는데. 12시인데.
5: 애들 간식.
2: 여기.
6: Veuillez parler après le bip.
2: 이야, 할아버지 프랑스에서 첫 은행이다 이게. 응? 야, 기다려. 할아버지 간다.

0: 왜요? 예. 예?
1: 어잉.
0: 가방 어디 있어, 가방?
1: 가방?
0: 응. 할머니 보러 가자. 자, 그래. 도시락 까먹으러 가자. 이야. 안 돼, 지연이. 지연이 같이 먹어야지.
1: 야, 무거워요.
0: 과일. 너. 야, 오늘 뭐 했어? 응? 재밌었어, 오늘?
1: 네.
0: 친구랑?
1: 네.
0: 배가 되게 고팠구나. 입이 배가 많이 고팠네. 천천히 봐, 천천히. 천천히.
2: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1: 그 바깥에 너무 많이 써서 아주 더웠어요. 할아버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0: 빨리 갈래요. 어서
1: 가자. 가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0: 뚱뚱뚱.
1: 으쌰, 으쌰.
2: 맞다.
1: 보자 보자. 꽃 설명해 봐. 꽃 무슨 꽃이야 이게? 향어 숙 이 향기를 피부에 들어가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쌰. 이들은 거 하나.
3: 인자미.
4: 모든 게 진심이네. 진심 아닌 사람들이 없다.
5: 하나씩 시키죠. 스테이크, 타임, 육회, 소머리. 와인 한 잔 시키자고 하는데.
6: Manger un samgyeopsal sans soju.
4: 술 좀 그만 먹지.
6: 슬퍼요.
4: 슬퍼. 술 안 먹으면. 맛있겠네.
7: 이거는 소머리 같이 먹는데.
8: 상담 완료 시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9: 공업 하나로.
10: 운전자, 화재, 뉴스,
11: 배상 책임, 상해.
12: 이렇게 다 된다고?
13: 네, 됩니다. 삼성화재 더 든든 우리 집 행복 지킴이.
14: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도, 세우던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를 내도
13: 됩니다. 운전 중은 물론 뒤탑승 중 사고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보장.
14: 변호사 비용이 1심, 2심에 30까지 들어도, 벌금이 크게 나와도
13: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벌금은 개인됨을 각각 보장.
14: 우리 집에 불이 나면?
13: 됩니다. 집은 물론 가재도구 보상까지 됩니다.
14: 우리 집 화재로 옆집, 윗집, 아랫집에 피해가 나도?
13: 됩니다. 우리 집 화재로 인한 이웃집 괴물 피해는 물론 개인 피해까지 보상해드려요.
14: 우리 집에 물이 새면?
13: 삼성화재는 누수 손해보장도 됩니다.
14: 우리 집에 물 새서 아랫집까지 수리해줘야 되면?
13: 우리 집 누수 손해는 물론 이웃집 피해배상까지 다 됩니다.
11: 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하면? 우리 집 개가 다른 집 개를 물면?
13: 됩니다.
11: 운동하다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쇼핑하다 진열 상품 깨뜨리면?
13: 과실로 인한 피해배상도 보장 됩니다.
11: 넘어져서 부러지면? 다쳐서 장애를 입으면?
13: 상해보장도 됩니다. 보험 하나로. 운전자 화재, 누수, 배상, 상해까지. 보험료도 20년간 오르지 않으니까 지금 전화주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9: 보험 하나로.
10: 운전자, 화재, 누수,
11: 배상 책임, 상해.
12: 이렇게 다 된다고?
13: 네, 됩니다. 삼성화재 더 든든 우리 집 행복 지킴이.
14: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도, 세우던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를 내도
13: 됩니다. 운전 중은 물론 뒤탑승 중 사고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보장.
14: 변호사 비용이 1심, 2심에 30까지 들어도, 벌금이 크게 나와도
13: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벌금은 개인됨을 각각 보장.
8: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4: 우리 집에 불이 나면?
13: 됩니다. 집은 물론 가재도구 보상까지 됩니다.
14: 우리 집 화재로 옆집, 윗집, 아랫집에 피해가 나도?
13: 됩니다. 우리 집 화재로 인한 이웃집 괴물 피해는 물론 개인 피해까지 보상해드려요.
14: 우리 집에 물이 새면?
13: 삼성화재는 누수 손해보장도 됩니다.
14: 우리 집에 물 새서 아랫집까지 수리해줘야 되면?
13: 우리 집 누수 손해는 물론 이웃집 피해배상까지 다 됩니다.
11: 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하면? 우리 집 개가 다른 집 개를 물면?
13: 됩니다.
11: 운동하다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쇼핑하다 진열 상품 깨뜨리면?
13: 과실로 인한 피해배상도 보장 됩니다.
11: 넘어져서 부러지면? 다쳐서 장애를 입으면?
13: 상해보장도 됩니다. 보험 하나로. 운전자 화재, 누수, 대상, 사례까지 보험료도 20년간 오르지 않으니까 지금 전화주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0: 약간 무른 돈.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앙입니다. 간절한 소원은 기적을 불러온다고 하죠. 오늘은 나눔 0700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가족들의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7살에 근위영양증 판정을 받고 누워서 생활했던 용호 씨. 화장실이 좁아서 씻을 때마다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3살이 되도록 걷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쌍둥이 형제 지호와 은호. 가족들은 쌍둥이가 걷기를 바라고 있었는데요. 가족들의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용호 씨를 만났습니다. 근위영양증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지내야만 했던 32살의 용호 씨.
1: 인공호흡기를 생각할 때는 15년 정도 사용했어요. 24시간 끼우고 있어요. 가장 힘든 건 얼굴이 너무 아파요. 호흡기 마스크 착용해.
0: 어렸을 땐 여느 아이들처럼 뛰어다녔는데 7살 무렵 청천벽력과도 같은 근위영양증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1: 처음에는 걷고 뛸 수 있었던데 앉아서 지내게 되고 앉아서 지내는 것도 혼자 받아서 누워서 지내게 되고 이렇게 서서히 하나씩 일어간다는 게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2: 벌써
1: 2년.
2: 벌써 여기저기에서 벌써
1: 2년 했어요.
2: 정말 나가서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0: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생활고도 있고 항상 이제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은 이제 항상 아들한테 가 있죠. 이렇게 걸어라도 다니면은 그래도 저기한데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그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1: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엄마. 아들 병을 고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는데요. 병은 나아지지 않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2: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하나만 노력했죠.
0: 어떤 때는 이제 내가 숨이 막힐 때가 많죠. 숨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막히고 이제 스트레스 당이 한 400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낳지만 한 인간 한 생명이잖아요. 한 인격체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꾸고 그래.
1: 일주일에 두번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 용호 씨가 집 밖으로 나오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척추가 많이 휘어 있어 치료를 걸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요.
3: 사지마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쓰는 그런 아주 중증 상태거든요. 장애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한 가정이 감당해야 될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1: 용호 씨는 눈과 턱으로 안구 마우스를 조작해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글자 하나를 쓰기까지 남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벌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2: 일을 구하고 지금 많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얻었고 비록 제가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몫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1: 가장 힘든 건 씻는 일이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좁아 몸을 반씩 돌려가며 씻어야 했는데요.
4: 목욕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이라서 어디 부딪히거나 뭐 이러면 뼈에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지면 이게 잘 이렇게 붙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서
1: 임대 아파트를 신청해뒀지만 보증금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용호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방송 후 후원금으로 임대주택 보증금을 마련해 새 보금자리로 이사할 수 있었다는데요. 6평 오피스텔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넓어진 공간. 방마다 문턱을 없앤 덕분에 용호 씨의 이동식 침대와 휠체어가 훨씬 부드럽게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호 씨에게 방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근위영양증으로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얼굴빛이 훨씬 좋아졌는데요.
2: 요즘에 이사 오고 나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살도 많이 찌고요. 생활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목욕하기도 편해지고. 일상이 전반적으로 되게 편안해졌어요. 제가 병원에 정기 검진을 하는데요. 거기서 호흡기 수치, 의사

0: 사마사스라서 심폐기능을 검사를 하는데요. 그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1: 가장 크게 달라진 건 화장실입니다. 욕조와 세면대를 드러내고 변기 방향을 바꾼 뒤 이동 침대를 들여놓았는데요. 이젠 마음 편히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일단은 여기 문 사이즈가 이렇게 작았는데 문 사이즈를 조금 넓게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좀 개조를 해주셨고요. 그 목욕 매트가 여기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개조가 돼서 여기 매트에 누워서 이제 편하게 씻으시고 그전에는 씻는 게 너무 엽소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씻으셨는데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들어와서 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1: 집이 달라지자 일상생활이 편안해지면서 용옷이 건강도 한층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오시는 날입니다.
3: 뭐 어디 아픈 데는 없어?
0: 괜찮아.
1: 언제 봐도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펴지 못하는 아들이 애달프긴 마찬가지. 그래도 이사 온 뒤로 식사도 더 잘하고 살이 좀 올라서 음식을 해다 줄 맛이 납니다. 용호 씨가 좋아하는 반찬들만 골라서 정성스레 챙겨왔는데요.
3: 맛이 어때? 맛없어?
0: 맛있어. 그냥 오이도 사치 아니고 엄마가 해주는 오이도 사치가 좋아해.
3: 하시는 거라서?
0: 엄마가 먹여줘서 더 맛있는데.
3: 그래요? 맛있는 것은 매일 안 먹네. 조금 먹어야지 더 맛있을 거 아니야? 오이 너무 좋아한다. 오이 다 닦아준다. 이렇게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뭐 세상은 또 살만하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저 역시 이제 또 내가 이렇게 받은 만큼 또 베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부모가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받아서 하고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1: 용호 씨가 나눔 0700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0: 나는 공치사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용호입니다. 지난 방송을 통해 제 이야기가 소개된 이후 저의 일상에는 참 따뜻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스한 손길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1: 지난해 12월, 7남매가 있는 가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막내인 쌍둥이 형제 지호와 은호에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4: 동생들을 빨리 봐라. 빨리 걸었으면 좋겠어.
5: 소원은 지은호가 빨리 걸어서 잘 걸어다니고 말도 잘할수 있는 거야.
1: 세 살이 넘었지만 아직 걷지를 못해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병명은 뇌병변 장애. 같은 행동을 반복할 뿐 아니라 말을 하지 못해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 좀 3살인데 뇌병변 장애 중증이어갖고 좀 뭐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지도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뭐 소근육, 대근육 운동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제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1: 아픈 아이가 둘이다 보니 누나들이 엄마를 도와 동생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4: 엄마가 한 명도 없으면
1: 그런데 엄마도 걷는 게 힘들어 보입니다.
6: 어렸을 때 이제 선천성 고관절 탈골증이 있어갖고 제가 3살부터 7살 때까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다리를 마저 절개되고 후유증으로 척추 측만증도 있고 네, 지금 좀 관절이 조금 안 좋은 상태예요.
1: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쌍둥이 형제. 불러도 쳐다보지 않고 두 돌이 지나도록 누워만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는데요.
7: 돌 지나서도 호명 반응도 없고 걸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해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는 알 수 없는 뇌병변이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때 많이 울었죠.
6: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말로만 듣던 뇌병변이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생겼다는 게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진짜 지효 오노만 얘기하면은 눈물이 나거든요. 네.
1: 정부 지원으로 재활치료를 시작하면서 누워만 있던 아이들이 몸을 뒤집고 앉고 기어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이들 발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타인과 눈 맞춤도 힘들어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8: 눈, 커, 커, 커, 커, 커, 커, 커, 커. 검들이 커, 커, 커, 커.
9: 아이들이 지금 만 나이, 생활 연령을 하면은 지금 3세 10개월인데 발달 나이로는 이제 아이들이 14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친구들한테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치료들을 횟수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로 지금 치료 너무너무 시급하죠.
1: 엄마에겐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6: 네. 마지막 이제 12월 달이면 지원이 다 끊겨버려서 내년에는 저희가 다 오로지 100% 본인 부담금으로 이제 재활을 다녀야 되는데 끊어버리면 이제 지원 은호한테도 많이 미안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또 더 이제 발달할 수가 없는 단계로 돼버릴 수도 있고
1: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트리에 담긴 가족들의 소원은 쌍둥이 형제가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4: 동생들 잘 걷는 거예요. 동생들이 말 잘할 수 있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6: 지효 오노가 이제 빨리 말도 하고 이제 걸음도 완벽하게 다 걸어서 이제 손잡고 같이 나들이도 가고
7: 막내 쌍둥이들한테 내년에 말 좀 잘한 걸로 잘 걸었으면 좋겠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1: 쌍둥이 형제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찾아왔을까요? 8개월 후 다시 7남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믿기지 않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두 발로 뛰고 걸었습니다. 두 두 발로 튼튼하게 선 쌍둥이 형제

0: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셔갖고 이제 방송 전에는 먹었던 이제 은호가 걷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호 같은 경우는 그 재활 치료를 꾸준하게 받아서 혼자서 계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고요. 처음에 은호가 걷기 시작했을 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전혀 기대치도 못했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후원을 받아서 계속 재활치료를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눈에 띄게 여러 가지로 너무 좋아졌어요.
1: 쌍둥이 형제가 다니는 발달센터. 정부 지원으로 주 1회 치료를 받다 지원이 끝난 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주 2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어서오세요. 안녕, 귀요미.
0: 은호는 거의 뛰어요.
2: 아, 그래요? 아유, 많이 좋아졌네요. 처음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3세 10개월 정도, 약 한 4살 가까이 됐었을 때인데, 뭐 대근육 발달이 약 한 11개월, 한 1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중증 발달 지연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후원 이후에는 수업이 더 많아진 이후에 뭐 지금 뛰어다니는 단계까지 걷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횟수가 많아진 만큼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언어나 이런 인지 같은 게 많이 부족해가지고 아직도 많은 재활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0: 바우처가 이제 끊겨서 치료를 못 받을 뻔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이제 조금 관심도 가져주셔서 저희가 다시 재활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호은호 계속 제가 이제 잘 보살피면서 재활도 꾸준하게 더 많이 받고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BS 나눔 0700 시청자 여러분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위 영양증을 지닌 용호 씨 어머니가 세상이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다고 한 말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방송 후 다시 만난 용호 씨는 얼굴빛부터 환하게 달라졌습니다. 몸에 살도 오르고 또 말소리도 한결 또렷해져서 보는 제가 다 흐뭇했는데요. 또 세 살이 넘도록 걷지 못해서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쌍둥이 형제 은호와 지호가 활달하게 걷고 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두 가족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근위 영양증을 지닌 용호 씨는 불경기로 일하던 직장이 문을 닫아 지금 일을 못하고 있고요. 은호와 지호는 아직 말문이 트이지 않아 언어와 인지 치료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데요. 지금 이 가정에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작은 사랑이 두 가족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작은 사랑이 우리 사회에 따뜻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여기가 구포에 한 400년 됐어요.
1: 직접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0: 여기 영차!
2: 여기 영차!
3: 낙동강 천삼백리가 전체가 다 오르고 있어.
4: 나가니 말이야.
5: 빨리 움직여. 이래가지고 작업 못해.
6: 다시 이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7: 요즘 우리 집인데.
8: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7: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0: 저희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데 수월했었거든요.
1: 예전에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숙제하기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2: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 없어졌고요.
0: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3: 텍스트로 전사시키고 녹음하고 생성형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생성해주고
4: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1: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큐와 함께 떠나는 문화예술 기행. 문화예술을 일상에 더 가까이. 이아이디에프에서 만나보는 특별한 세상. 이아이디에프 아트앤컬처 섹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다큐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0: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5: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5: 후원 문의 080-961-9595.
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5: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6: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기.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 MVP.
7: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0: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0: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맥없이 살지 말고 하루 하나 진하게 겉보기만 멀쩡 몸속부터 환하게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지금만 특가래요. 지금
2: 너를 위한 구매 조합 짜릿함을 믹스 강렬함은 맥스. 드디어 만나는 꿈의 조합 오늘따라 얼박사 한 캔 더. 너를 위한 꿈의 조합 짜릿함을 믹스 강렬함은 맥스. 드디어 만나는 꿈의 조합 오늘따라 얼박사 얼박사 한 캔 더.
3: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활기차고 힘나게 해줄 이보은의 별미 한상. 속이 확 풀리는 마법 같은 해장국. 시원한 국물 맛의 주인공 오징어를 듬뿍 넣었다. 얼큰 칼칼한 오징어 해장국부터 따로 먹어도 맛있지만 함께 먹으면 더 맛있는 꿀조합 반찬 레시피. 우엉과 명란을 고소한 양념에 버무려 입맛 충전되는 우엉 명란 무침까지. 소문난 손맛의 소유자 이보은 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 일상요리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4: 안녕하세요. 초요비 아들 광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4: 네. 선생님 오랜만에 또 그러니까. 채널 나오셨는데.
5: 네. 아유 너무 반가워요.
4: 그러게요. 네. 선생님 네. 오징어 해장국 이름부터 속 시원하고 개운해지는데요. 네. 재료를 한번 볼까요?
5: 그럴까요? 일단 오징어를 준비를 하는데요. 오징어를 네. 껍질째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숙주 굉장히 시원하죠. 네. 그리고 대파와 양파는 물론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보리새우인데요. 이 보리새우가 들어가야 국물 맛이 굉장히 깊고 네. 맛있거든요. 네.
4: 자, 선생님. 네. 해장국 하면 얼큰한 맛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네. 양념장도 궁금해요.
5: 양념장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고춧가루에다가요. 네. 저는 일부러 칼칼한 맛 내려고 여기 다진 청양고추를 좀 넣습니다. 네. 그리고 국간장으로 간 맞추고요. 네. 나중에 소금으로만 간을 맞추면 되니까 네. 집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오징어 해장국입니다.
4: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만드는 오징어 해장국인 것 같은데요.
5: 네.
4: 조리도 쉽고 속까지 풀리는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징어 해장국 이제 네.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 신선한 오징어가 있어요, 선생님.
5: 그렇죠. 오징어 먼저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장갑 하나 먼저 끼고 할까요?
4: 그럴까요?
5: 네.
4: 근데 선생님, 오징어가 네. 어떤 거는 이제 구매할 때 오징어 껍질이 벗겨진 게 있고
5: 맞아요.
4: 근데 오늘은 네. 오징어 껍질이 있는 상태예요.
5: 네, 맞습니다. 지금이 가장 면역력이 필요할 시기잖아요.
4: 맞아요.
5: 이렇게 면역력 필요할 시기에는 오징어 껍질이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예. 오징어 껍질에는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특히나
4: 예?
5: 타우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4: 네네.
5: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징어를 껍질 벗기지 않고 바로 쓰시는 게 좋은데
4: 네.
5: 만약에 구입했는데 오징어가 다 손질돼 있어서 껍질이 없다. 네. 어쩔 수 없죠. 그냥 쓰셔야죠.
4: 그렇죠. 네. 또 몸에 좋은 오징어로 또 네. 오늘 요리를 해볼 텐데요.
5: 일단은 오징어 껍질을 그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네. 오징어 껍질에도 약간의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요거를 그러니까 닦으실 때는 소금에 비벼가면서 좀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요 안쪽에 보시면 굵은 뼈대가 있는데 뼈대는 조금 빼주시는 게 좋아요.
4: 네.
5: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오징어를 이렇게 반을 가르세요.
4: 반을 갈라서.
5: 네. 자, 이렇게 갈라서.
4: 네.
5: 뭐 칼집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오징어국은 그냥 깔끔한 게 좋아서.
4: 맞아요, 맞아요.
5: 네, 이렇게 그냥. 검지손가락 길이만큼씩만 이렇게 잘라줍니다.
4: 맞아요. 이 오징어 해장국, 이 오징어국도 저도
5: 네.
4: 정말 많이 먹었었는데.
5: 많이 드시죠?
4: 네. 근데 이제 또 선생님이 또 오늘 요리를 해주시니까 또 네.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5: 아, 그래요?
4: 예.
5: 아, 요거는, 껍질도 같이 있는 오징어 해장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깊은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4: 네.
5: 오징어가 껍질까지 같이 하잖아요. 굉장히 달달해요. 그래서 감칠맛이 많이 있어서
4: 예?
5: 아마 해장국으로는 남녀노소 아마 다 좋아할 건데
4: 네.
5: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네. 오징어 해장국이기도 하죠.
4: 맞아요. 저도 진짜 정말 좋아했었어요.
5: 아, 그래요?
4: 아니, 이제는 예전에 엄마가 해주셨다면 네. 이제는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5: 그렇죠?
4: 예.
5: 잘 보시면은 근데 오징어 다리는요.
4: 네?
5: 요 안쪽에 보시면 오징어 다리 안에 흙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4: 예.
5: 근데 그 흙반에 굉장히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4: 네.
5: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소금에

0: 박박 문질러 가면서 잘 씻어 주셔야 되고요.
1: 다리는요?
0: 네.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똑같이 한 5cm 길이로 잘라 주시고요.
1: 길이를 좀 맞게.
0: 네. 그다음에 여기에는 두 개씩 쫙 찍어 주시면 딱 다섯 개가 나오죠.
1: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 정보도 말씀해 주시고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징어 손질이 끝났습니다.
1: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함께 들어갈
0: 네, 채소 손질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근데 채소는요 저는 이 숙주를 일부러 준비를 했거든요.
1: 근데 선생님 원래 네. 이 해장국에는 콩나물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보통 해장국 그러면 콩나물이 대표적이죠. 네. 근데 이 숙주도 해독작용이 있어서 해장국 요구로는 아주 좋은데요. 네? 이 숙주가 또 콩나물과 달리 굉장히 아삭아삭한 맛이 많이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숙주는 콩나물은 우리가 왜 거두절미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굳이 그럴 필요 없이
1: 맞아.
0: 그냥 살짝 녹두 껍질 있는 것만 살짝 헹궈서 바로 건져 놓으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아삭아삭하게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숙주예요.
1: 네.
0: 숙주는 바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여기 지금 대파가 있죠.
1: 네.
0: 대파는 이렇게 흰대에서 이렇게 연녹색 부분까지만 쓰시면 되는데요.
1: 네.
0: 보통 대파를 우리가 잎까지 다 쓰잖아요.
1: 맞아요. 구매를 할 때 통으로 구매하죠.
0: 그렇죠. 근데 그 초록색 잎 부분은
1: 예.
0: 지금 이렇게 국에다가 다 넣게 되면 약간 네? 텁텁하고 초록색 잎 부분에 있는 점액질 때문에 약간 쓴맛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1: 예.
0: 그건 안 쓰시는 게 좋고요.
1: 네?
0: 이렇게 대파만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굵게 굵게만 썰어주시면 돼요.
1: 네. 아 정말로 이제 날씨가 덥지만
0: 네.
1: 날씨가 더울 때 뭔가 이렇게 뭔가 시원하면서도 개운하고 칼칼한
0: 네.
1: 국물이 땡기거든요.
0: 그게 바로 오징어 해장국이에요.
1: 그쵸.
0: 이 오징어의 단맛과 함께 채소에서 우러난 그 채즙 있잖아요.
1: 예?
0: 그게 훨씬 더 감칠맛 있고 맛있기 때문에
1: 네.
0: 아마 여러분들이 드시기에 굉장히 개운하면서도 아, 먹고 난 다음에 뭔가 오늘 든든하게 잘 먹었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대파까지 말끔하게 이제 썰어놨어요.
1: 예.
0: 대파랑 양파까지.
1: 그 들어가는 채소가 뭐
0: 네.
1: 되게 많지 않아가지고
0: 너무 간단하죠.
1: 예.
0: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레시피 굉장히 좋아합니다.
1: 그럼요, 그럼요.
0: 네.
1: 어떻게... 자, 그리고 또 준비하신 게
0: 여기 지금 보리새우거든요.
1: 예?
0: 이 보리새우를 국에다가 넣잖아요. 특히 오징어 해장국에다 넣게 되면
1: 네.
0: 보리새우에서 나는 감칠맛과 단맛 때문에 훨씬 해장국이 시원하고 맛있어요. 근데 요거는 한 가지 해야 되는 전처리가 있습니다.
1: 어떤 거요?
0: 보통 이제 보리새우라든지 이런 건어물은 어디에 보관하시죠?
1: 냉동실에 보관하죠.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냉동실에 보관하기 때문에 냉동실 안에 있는 모든 향을
1: 맞아요, 맞아요.
0: 다 갖고 있어요.
1: 습하게 약간
0: 맞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마른 팬에서 볶아 주셔야 됩니다.
1: 자,
0: 지금 볶아 볼까요?
1: 볶을까요?
0: 이렇게 네.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요 네. 놓고 불을 켜는데 너무 센 불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1: 네.
0: 일단 불을 켜고 난 다음에 약간 불을 줄여서
1: 네.
0: 약한 불에서 한 1분 정도만 볶아 주시면
1: 1분 정도만
0: 네, 이 보리새우에 있는 비린 맛 또
1: 예.
0: 수분은 다 날아가고 굉장히 고소한 단맛만 나기 때문에
1: 네.
0: 나중에 여러분들이 국물 맛을 냈을 때 보리새우 때문에 훨씬 더 감칠맛도 있고요. 단맛이 많이 우러나죠. 만약에 보리새우가 없다.
1: 예.
0: 근데 찾아보니까 꽃새우가 있다.
1: 예.
0: 그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꽃새우 하실 때는
1: 예.
0: 약간 다져서 조금 크기를 잘게 해서 하시는 게 좋죠.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담아주세요. 이렇게
1: 약간의 비릿한 향과 그다음에 눅눅함이
0: 네.
1: 사라진 것 같아요.
0: 그렇죠. 싹 없어졌죠.
1: 예?
0: 그리고 굉장히 고소해졌어요.
1: 그러게요.
0: 그리고 남은 이렇게 잔여분
1: 네?
0: 요거는 그냥 버려주시면 되겠어요. 요거 굳이 넣지 마시고요.
1: 네, 깔끔하게.
0: 네.
1: 선생님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됐고요.
0: 네.
1: 본격적으로 오징어 해장국 끓여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럴까요? 자, 그러면
1: 네.
0: 물을 12컵을 지금 냄비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1: 네.
0: 제가 찬물을 넣었거든요.
1: 예?
0: 이 찬물에다가 일단 아까 준비했던
1: 네.
0: 숙주, 그다음에
1: 네.
0: 양파, 대파를 다 넣을 거거든요.
1: 네.
0: 자, 이렇게 숙주 먼저 이렇게 넣고요.
1: 근데 선생님
0: 네.
1: 제가 뭐 요리를 잘 모르지만
0: 네.
1: 보면은 이렇게 좀 끓는 물에 이런
0: 네.
1: 채소를 넣었던 것 같은데
0: 네.
1: 오늘은 찬물부터 넣게 됐네요.
0: 네, 그 이유가 있어요.
1: 네.
0: 왜냐하면 우리가 국물과 채소 안에 있는 건더기까지 다 먹는 거는 찬물부터 넣고요.
1: 네.
0: 그다음에 건더기만 먹을 때는 끓는 물에 넣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오늘 오징어 해장국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채소하고 다
1: 네.
0: 먹어야 되니까 다 넣는 거예요. 처음부터.
1: 아, 그럼 부들부들하게.
0: 그렇죠. 자, 일단
1: 예?
0: 숙주하고 여기 채소 지금

0: 양파하고 대파 넣었잖아요.
1: 예.
0: 그 위에다가 아까 준비해놨던 보리새우를 이렇게 넣으세요.
1: 그 위에다가요?
0: 네. 그래야지 양파와 대파가 갖고 있는 그 향신의 맛 때문에
1: 예.
0: 보리새우 비린맛이 완전하게 없어지거든요. 이제 요거를 예. 제가 뚜껑 덮어서 이제 끓일 거예요.
1: 네.
0: 자, 끓여볼게요.
1: 뚜껑을 덮고.
0: 네. 뚜껑을 덮고 끓이셔야 돼요.
1: 네.
0: 뚜껑 덮고. 자, 이제부터 끓입니다. 한 4분에서 5분 정도 끓였거든요.
1: 네.
0: 향 한번 맡아보실래요?
1: 야.
0: 하나, 둘, 셋. 야. 어때요? 향이 굉장히 잘 우러나죠?
1: 네, 완전히요.
0: 그렇죠? 이제 시원해 보이죠?
1: 네, 완전히요. 그럼
0: 그랬으면 양념부터 먼저 해요. 고춧가루 먼저 넣습니다.
1: 고춧가루, 불량의 고춧가루 넣을게요.
0: 네.
1: 확실히 고춧가루 들어가면 칼칼해요.
0: 그쵸?
1: 깔끔하고.
0: 고춧가루 이렇게 넣어주고요.
1: 예.
0: 여기 다진 청양고추거든요.
1: 네.
0: 다진 청양고추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1: 만약에 기호에 따라 너무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청고추 다져서 넣어도 될까요?
0: 아, 그래도 되고요. 풋고추 다져 넣으셔도
1: 예.
0: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 집은 아이들이 있어서 고춧가루, 청양고추 조금 줄이고 싶다. 반으로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1: 아.
0: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다진 마늘 넣습니다.
1: 예. 선생님, 근데 채소들이 네. 저희가 아까
0: 네.
1: 듬뿍 넣어서 그런지
0: 네.
1: 푸짐해요.
0: 푸짐하죠.
1: 예.
0: 보시면 굉장히 푸짐하잖아요. 그리고 이 숙주 사이사이에 보리새우가 하나씩 박혔어요.
1: 그러게요.
0: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국간장을 넣고 이제 간맞춤을 합니다.
1: 네.
0: 자, 국간장까지 다 넣었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비로소 우리가 뭘 넣느냐? 바로 아까 오징어 준비해놨잖아요.
1: 네.
0: 오징어를 이제 넣게 되는데 오징어를 넣고 딱 3분만 끓이는데
1: 예.
0: 이것만 끝이 아니고요.
1: 예?
0: 여기 보시면 맛술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이 맛술을 오징어를 좀 부드럽게 하고 오징어의 비린맛 없애라고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1: 선생님, 솔직히
0: 네.
1: 저희가 뭐 특별한 재료는 안 넣었지만
0: 네.
1: 어떤 재료마다 있는 그 비릿한 향을 날릴 수 있는
0: 그렇죠.
1: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어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1: 예.
0: 지금 숙주의 비린맛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1: 네.
0: 숙주가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끓이잖아요. 그럼 비린맛이 없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잡향이 다 이렇게 열에 의해서 날아가거든요.
1: 네.
0: 그래서 훨씬 더 깊은 맛이 내니까 요거 오징어 넣고 딱 3분 정도만 끓이시면 아주 맛있는 오징어 해장국이 만들어집니다. 3분만 기다려볼까요?
1: 3분 기다려보겠습니다.
0: 볼게요.
1: 선생님.
0: 네.
1: 지금 거의 3분 돼가는데.
0: 네.
1: 저희가 이제 또 비릿한 향을 혹시 걱정하시는 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절대 안 나고.
0: 네.
1: 지금 구수하고 아주 그 진한.
0: 진한 국물 맛이죠.
1: 네,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간맞춤을 하는데요.
1: 네.
0: 바로 이렇게 소금으로 하거나
1: 네.
0: 아니면 집에 새우젓이 있다 그러면 새우젓 국물로 하시면 아주 딱 알맞은 오징어 해장국이 만들어집니다.
1: 네.
0: 간은 딱 이렇게 2분의 1 작은 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1: 예. 자, 이제 맛있게 끓고
0: 네.
1: 있는데 한번 옮겨볼까요?
0: 그럴까요?
1: 자, 완성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선생님,
0: 네.
1: 사실 이렇게 국이나 찌개
0: 네.
1: 든든하게 끓여놓으면 걱정이 없거든요.
0: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물 먼저 이렇게
1: 네.
0: 듬뿍 담아놓고요.
1: 야.
0: 국물 좋아하세요? 건더기 좋아하세요?
1: 저는 둘 다 좋아해요.
0: 둘 다 좋아해요? 그러면 국물과 건더기를 적절하게 제가 올려서 드릴게요.
1: 아니, 이게 밥에 싹싹 말아서 먹으면
0: 네.
1: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이게
0: 맞아요.
1: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오징어 해장국은 식어도 맛있더라고요. 지금.
0: 맞아요. 요거 차게 먹어도 맛있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 해장국은 지금 딱 날씨가 약간 선선하기도 하지만 또 덥기도 하잖아요.
1: 그럼요.
0: 요럴 때 잡수시면 아주 딱이에요.
1: 그러게요.
0: 오징어 하나만 더 올려놓고
1: 국물 너무 먹어보고 싶네요, 선생님.
0: 그렇죠.
1: 푹푹하고 진하게.
0: 네.
1: 그리고 마지막에 오징어 향까지 더해지니까.
0: 네, 굉장히 와. 구수하죠.
1: 네. 이 각종 채소와 그다음에 보리새우, 그다음에 오징어에서 나온 이 향들이
0: 네.
1: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어 보여요.
0: 그렇죠. 아주 시원하고 개운한 오징어 국이에요.
1: 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징어 해장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오징어 해장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징어 몸통은 반 갈라 손가락 굵기로 썰고 다리는 손가락 길이로 썰어줍니다. 대파는 어슷 썰고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보리새우를 넣어 약불에 1분 정도 볶아줍니다. 냄비에 물, 숙주, 대파, 양파, 보리새우를 넣고 뚜껑을 덮은 뒤 끓어오르면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여기에 고춧가루, 다진 청양고추, 다진 마늘, 국간장, 오징어, 맛술을 넣고 뚜껑을 열어 3분 정도 끓여줍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고 끓여줘야

0: 채소의 풋내와 오징어의 비린내가 날아가요. 그런 다음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춰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오징어 해장국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2: 네.
1: 이 우엉 명란 무침 화면을 보니까 샐러드 같은 네. 반찬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 깔끔해서 더 입맛 당기는 오늘의 요리 재료를 볼까요?
2: 그럴까요? 일단 이 앞에는 굉장히 뿌리 채소 중에서도 아주 으뜸이죠. 네. 우엉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짭조름한 백명란젓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식초와 마요네즈, 깻가루가 오늘 양념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1: 사실 네. 이 우엉하면 조림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지금 시기에 딱 어울리는 아삭한 무침 같아요.
2: 네.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볼까요?
2: 그럴게요. 자, 제일 먼저 네. 제가 명란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까요?
1: 그래요.
2: 네. 요 명란은요.
1: 네.
2: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명란의 그 색깔 그대로잖아요.
1: 맞아요.
2: 바로 무색소예요.
1: 무색소요?
2: 네. 무색소에다가 여기에다가 저염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명란 자체가 짜지 않고
1: 네.
2: 그다음에 명란 자체의 맛을 그대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지요.
1: 근데 선생님 진짜로 네. 이 명란 저희가 좋아하긴 하는데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나, 손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이제 고급 요리 같은 느낌 들잖아요.
2: 그렇죠.
1: 고수들이 하는.
2: 네.
1: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우엉 명란 무침 네.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일단 이 명란은요, 제가 이 껍질을 좀 벗겨볼게요.
1: 껍질은
2: 요거예요. 바로 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빚어내세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엔 네. 껍질이 안 보이는데
2: 이렇게 껍질이 하면 껍질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장갑을 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껍질 있죠. 여기
1: 예?
2: 보세요.
1: 얇게 보여요.
2: 그렇죠. 껍질 있죠. 네. 이 껍질이 있단 말이에요.
1: 예?
2: 근데 이 껍질 안쪽에 있는 요 알을 이렇게 다 긁어내세요. 근데 뭐 우리 광희 씨가 한다.
1: 예.
2: 근데 나 이게 조금 서툴겠다.
1: 네.
2: 못하겠다.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1: 아, 그냥 네, 껍질 이왕이면 썰어서?
2: 네, 이왕이면 이렇게 좀 껍질을 벗겨서 하시는 게 훨씬 우엉 명란 무침이 좀 고급스러워 보이죠.
1: 그렇죠. 깔끔하고 입에 네. 걸리는 거 없이
2: 네. 이렇게. 요거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고소한 맛이 많이 나요.
1: 그러게요.
2: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다시마하고 소금만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훨씬 더 맛이 감칠맛이 많이 뛰어나죠. 자, 요렇게까지 해서
1: 네.
2: 지금 명란이 만들어졌습니다.
1: 이렇게 해서
2: 만들어졌죠?
1: 깔끔하게.
2: 네.
1: 이번 껍질을 발라봤고요.
2: 우엉을 먼저 해볼까요?
1: 네.
2: 네, 우엉을 해볼 건데요. 우엉은 사실 이 보세요. 굉장히 껍질은요, 이렇게 네. 칼 등으로 벗겨내면 말끔하게 벗겨지거든요.
1: 네.
2: 근데 우엉이 갈변이 좀 많이 돼요.
1: 맞아요.
2: 그래서 썰고 난 다음에는 껍질을 벗기고 난 다음에는 꼭 이렇게 찬물에다가 좀 담궈주시면서
1: 네.
2: 우엉을 썰어주셔야 되고요.
1: 네.
2: 그다음에 우엉을 이제 썰 때는 반을 이렇게 좀 갈라주세요.
1: 반을 갈라서요?
2: 네.
1: 선생님, 저도 정말 우엉 좋아하는데
2: 네.
1: 우엉은 정말 많은 분들이 조림으로 많이 드시거든요.
2: 아, 이 우엉이요.
1: 예.
2: 사실 지금이 딱 수확철이에요. 8월 말부터
1: 예.
2: 10월 중순까지가 수확철이거든요.
1: 네.
2: 그렇게 수확한 우엉은 사실 약간 단단하게 있어야 뿌리식품이 굉장히 뭐랄까요. 그 식감도 있고 아주 좋은데
1: 예.
2: 이렇게 해서 잘 썰어주시면 돼요.
1: 어느 그리고 정도 크기로 썰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2: 이거는 그냥 저는 먹기 좋은 크기예요.
1: 먹기 이렇게 좋은 크기로.
2: 먹기 좋은 크기로 한 4, 5cm 정도 이렇게
1: 예.
2: 썼는데 굉장히 얇게 썰어주시면 더 좋아요.
1: 네.
2: 자, 근데 이 우엉 같은 경우에는 뿌리식품 중에서도 가장 가격이 뭐랄까요? 착해요.
1: 맞아요.
2: 그렇죠?
1: 경제적이죠.
2: 네, 그래서 이거 많이 잡수시면 좋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 우엉 같은 경우에는 갈변이 제가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물에다 담궈가면서
1: 네.
2: 이렇게 우엉을 갈변이 안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데 또 하나
1: 네.
2: 이 우엉을 명란하고 무치려면 약간 익혀줘야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어떻게 익히느냐 하면 여기 제가 지금 끓는 물을 준비를 했어요.
1: 제가 가볼까요?
2: 네, 끓는 물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1: 네.
2: 소금하고 식초를 넣어요.
1: 소금하고 식초를? 네.
2: 소금은 한 네. 2분의 1 작은술 정도 넣으시고요.
1: 소금을 넣는 이유는 뭔가요?
2: 이렇게 소금을 넣어야지 우엉이 갖고 있는 아린 맛이 좀 빠집니다.
1: 아, 맞아요. 특유의
2: 네.
1: 아린 맛이 있어요.
2: 그렇죠. 그리고 식초도
1: 네.
2: 2분의 1 작은술 정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1: 네.
2: 식초를 넣게 되면 우엉이 갖고 우엉을 썰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갈변이 좀 없어지죠.
1: 오.
2: 그래서 우엉을 이렇게 넣습니다. 데쳐요.
1: 예.
2: 요 물에다가
1: 이 우엉에 약간 아린 맛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만 약간
2: 네.
1: 오늘은 그 아린 맛

0: 조금 중화시키기 위해서.
1: 맞아요. 그리고 우엉을 이렇게 10월 중순까지 우엉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채취를 할 때. 그러면 우엉에서 약간 떫은 맛이 있어요. 네. 근데 우엉이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떫은 맛이 조금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엉의 제철은 보통 12월, 1, 2월이라고 하는데 네. 바로 그 떫은 맛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찬물에다가 얼른 이렇게 좀 헹궈주세요. 네. 불과 한 1분 정도만 데쳐주는 거예요.
0: 1분 정도?
1: 네. 아까 굉장히 우엉이 주황색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2: 지금 하얘요.
1: 그렇죠. 하얘졌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엉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0: 선생님, 네. 이거 계속 오래 네. 담가도 되는 거예요?
1: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엉은 바로 찬물에 담갔다가 바로 짜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 우엉을 물에다 담가 놓으시면은요, 예. 우엉이 갖고 있는 영양 성분이 다 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자, 아무래도 무침이다 보니까 물기가 좀 없어야겠죠?
1: 네, 물기 없어야지 요 무침할 때 예. 수분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아서 좋아요.
0: 근데 이제 뭐 우엉은 굉장히 네. 단단하기 때문에 꼭 짜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쵸? 맞아요.
0: 자, 이렇게 재료들이 준비가 됐는데요. 자, 선생님 이제 맛있게 한번 무쳐볼까요?
1: 네, 그럴게요. 일단 우엉을 담으세요.
0: 네. 이렇게. 우엉 너무 좋아해요. 정말. 우엉 좋아하면 이제 어른 된 건가요, 선생님? 저도 원래 우엉 안 좋아했는데.
1: 아, 그래요? 아.
0: 괜히 어른 된 것 같고 우엉 좋아한다 그러면.
1: 아, 우엉을 잘 먹는 분들은 예. 건강하시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한 백명란을 조금 넣어볼게요.
0: 백명란.
1: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아무래도 백명란에 간 맞춤이 되어 있어요.
0: 아, 맞아요. 기본간이.
1: 기본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다가 굳이 많은 양의 소금이나 네. 간장 이런 걸 안 넣으셔도 돼요. 네. 그러면 뭘 넣느냐? 바로 요겁니다.
0: 마요네즈.
1: 요 마요네즈 넣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엉과 명란이 굉장히 잘 결합이 될 뿐만 아니라 네. 부드럽게 익혀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0: 맞아요.
1: 네, 명란. 에다가 요 마요네즈를 적절하게 섞으면은요 맞아, 맞아. 부드러움이 좀 달라요. 근데 맞아.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조금 넣으시고요.
0: 네.
1: 그리고 네. 네, 다진 마늘 넣으시고 그다음에 쪽파 송송송송 썬 것도 좀 넣어주세요.
0: 색감이 잘 어울려요, 그렇죠?
1: 네, 색감이. 예. 그리고 요거 지금 깻가루가 있는데요. 깻가루는 네. 제가 조금 이따가 넣을게요.
0: 마지막에.
1: 네, 마지막에 좀 넣어줄게요.
0: 요 무침은 그러면 장갑을 끼고 무치시나요?
1: 아니요. 왜냐하면 예. 지금 명란 알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엉은 지금 다 알인 맛도 뺀 상태에서 물기를 다 꽉 짰잖아요. 예? 굳이 손으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손의 온도 때문에 또 수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젓가락으로 하시면 돼요.
0: 아, 맞아요. 이 장갑이나 손으로 했다가는 손에 다 묻어날 거예요. 명란 알이 아까우면. 네.
1: 자, 이렇게 해서 다 네. 섞어주시고요.
0: 야.
1: 자, 이렇게 됐으면 예. 마지막에 요거 넣으세요. 요게 뭐냐 하면은요. 네. 깨를 갈은 가루예요. 깨가루.
0: 깨가루.
1: 깨소금이 아니라.
0: 아, 정말 고소하겠어요, 선생님. 네.
1: 자, 이제 네. 다 끝났는데 한번 담아볼까요?
0: 볼까요? 별미 만찬일 것 같아요, 선생님.
1: 네, 정말. 아주 별미죠. 그리고 요거 조금 나는 뭐 밥이랑 같이 먹고 싶다. 네. 이러시는 분은 요걸 조금만 다져주세요.
0: 오.
1: 그리고 밥이랑 같이 주먹밥으로 뭉쳐서 잡수시면 예. 예. 우리가 삼각김밥처럼 아주 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0: 와, 지금 향이 어떠냐면 그 명란의 향과 이 마요네즈랑 그다음에 이 우엉 이 향들이 섞여가지고
1: 네.
0: 아, 정말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선생님.
1: 아, 그래요? 요거 우엉은 굉장히 아작아작하고 그 사이사이에 느껴지는 명란의 맛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0: 예.
1: 중간중간에 느껴지는 마요네즈가 톡 치는 그 맛이 있어서 이제 뭐랄까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아우, 무슨 반찬이 이렇게 얕은 맛이 있니? 그러시잖아요.
0: 예, 예.
1: 딱 그 감칠맛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우엉 명란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3: 우엉 명란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백명란젓은 알을 긁어내주세요. 껍질 벗긴 우엉은 반 갈라 어슷 썰고 찬물에 담가줍니다. 이렇게 찬물에 담가두면 우엉이 갈변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끓는 물에 소금, 식초를 넣고 우엉을 넣어 1분 정도 데친 뒤 찬물에 담가주세요. 물기 제거한 우엉에 백명란젓, 마요네즈, 다진 마늘, 송송 썬 쪽파를 넣어 섞다가 깨가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우엉 명란 무침이 완성됩니다. 밥상 차리는 즐거움이 생긴다. 이보은 요리연구가의 영양만점 한식 레시피. 김치로만 해먹던 얼갈이를 부드럽게 삶아 국에 넣었다. 구수하게 끓여 밥 말아 먹기 딱 좋은 추억의 얼갈이 된장국부터 봄에 말려놓은 곤드레 나물, 여름 반찬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은 담백하면서 은은한 향이 일품인 자연의 맛 곤드레묵 나물까지. 소문난 손맛의 소유자 이보은 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 일상요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최유비 아들 광입니다.
4: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2: 네. 선생님, 네. 오늘 같은 날에는 네. 아무래도 이 뜨끈하고 속편한 네. 된장국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요.
4: 오, 네.
2: 얼갈이 된장국 재료를 한번 볼까요?
4: 네. 이 삶은 얼갈이 된장국 한 대접이면요. 정말 표현한 몸이 착 풀리기도 하죠.
2: 맞아요.
4: 일단 삶은 얼갈이 배추 준비를 하고요.
2: 네.
4: 소고기는 양짓머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2: 네.
4: 그리고, 이 국물 낼 때는요. 쌀뜨물과 함께 네. 대파잎, 청주, 네. 국간장만 있으면 아주 맛있는 국물이 만들어지죠.
2: 네.
4: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양념 필요 없습니다. 바로 된장,
2: 예.
4: 그다음에 다진 마늘 약간만 있으면 되고요. 대파 한 대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이 고기가 들어가 영양까지 네. 듬뿍 챙길 수 있겠는데요. 자, 구수하게 먹기 좋은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얼갈이 된장국 시작해 볼 텐데요. 네. 딱 보기만 해도 또 먹음직스러운 여기 양지머리.
4: 그렇죠. 양지머리가 예. 있죠. 우리가 국물 요리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지방분이 적고
2: 예.
4: 살코기가 좀 튼실하고 그다음에 육향이 많이 나는 양지머리를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2: 네네.
4: 이 양지머리를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핏물을 좀 빼주셔야 돼요.
2: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
4: 왜냐하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찬물에다가
2: 예.
4: 이렇게 놓고요.
2: 예.
4: 핏물을 좀 빼주시면 한 30분만 담궈 놓으시면
2: 네.
4: 이 안에서 이제 핏물이라든지 잡내라든지 이런 게 좀 빠지거든요.
2: 예.
4: 이렇게 해서 딱 30분만 준비를 네. 하세요.
2: 저희가 이렇게 30분 동안
4: 네.
2: 핏물을 뺀 게 있는데 확실히 보면
4: 차이가 나죠.
2: 네.
4: 차이가 나죠. 근데 요거를 바로 그냥 우리가 국물에 한다고 바로 넣으시면 안 되고요.
2: 예.
4: 이 핏물에도 우리 잡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2: 예.
4: 맑은 물에다가 이렇게 한 번만 헹궈주세요.
2: 마지막까지 한 번 더.
4: 네. 한 번만 헹궈주시고
2: 예.
4: 이제 요걸 쓰시면 돼요.
2: 30분 담궈놓으면 확실히 핏물이 빠져요.
4: 그쵸.
2: 지금 이렇게 보시는
4: 그쵸.
2: 거랑 달리.
4: 근데 너무 오래 담궈놓으면은요.
2: 예.
4: 이 육즙이라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맛있는 맛까지 빠지니까
2: 예.
4: 딱 30분 정도만 담궈놓으시는 게 좋고요.
2: 네.
4: 냉동이다. 이럴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 더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2: 자. 그럼 이 다음에 선생님 뭘 하면 되죠?
4: 그 다음에는 바로 삶은 얼갈인데요.
2: 맞아요.
4: 이 얼갈이 배추는 우리가 이렇게 삶아서도 많이 판매를 하시잖아요.
2: 네.
4: 근데 이 얼갈이 배추를 이렇게 길이대로 이렇게 쪽쪽쪽 찢어주세요. 이렇게.
2: 아. 이거는 칼로 써는 것보다 손으로 찢어주는 게 또.
4: 아, 그래야 이게 또 먹는 맛이 나지요.
2: 맞아요.
4: 그리고 이렇게 길게 쭉쭉 있어야
2: 예.
4: 이게 좀 우리가 국물 떠먹었을 때 아무래도 좀 푸짐하고.
2: 맞아요.
4: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얼갈이가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요.
2: 예?
4: 그렇기 때문에 섬유질이 많은 것도 된장국에 잡수시면
2: 예.
4: 여기 또 변비도 좋잖아요.
2: 그렇죠.
4: 그러니까 장운동에도 좋으니까 요거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너무 길다.
2: 예.
4: 너무 기름은 반 정도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2: 길이로.
4: 네, 좀 자를게요. 한 요 정도만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2: 자, 선생님 진짜 얼갈이는 된장국에
4: 네.
2: 들어갔을 때 부드럽게 풀렸을 때 그 씹는 식감이
4: 맞아요. 그리고 부들부들해가지고 후루룩 그렇게 먹는 그 맛이 좋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4: 그쵸? 네.
2: 저도 이렇게 구수한 맛을 좋아하는 나이가 됐나 봐요.
4: 어머, 맞아요.
2: 자,
4: 그러면
2: 예.
4: 일단은 요거를 한번 고기부터 먼저 좀 삶아볼게요.
2: 그럴까요?
4: 그래야 얼갈이 된장국의 맛이 훨씬 더 좋으니까요.
2: 네.
4: 일단 쌀뜨물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2: 네.
4: 불 좀 센 불로 켜놓고요.
2: 예.
4: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쌀뜨물을 준비해놨습니다.
2: 쌀뜨물?
4: 네.
2: 이거는 몇 번째 쌀뜨물이에요, 선생님?
4: 이거는 두 번째 씻은 쌀뜨물이거든요.
2: 네.
4: 쌀뜨물은 이렇게 고깃국물 또는 얼갈이 된장국 국물에 쌀뜨물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국물 맛이 뭐랄까요? 이렇게 착 감긴다고 할까요? 그래서 진한 맛이 나기 때문에 훨씬 더 좋거든요.
2: 예?
4: 자, 근데 이것만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걸 넣어주셔야 돼요.
2: 대파를요?
4: 네, 대파 잎을 넣어주시면
2: 예.
4: 아무래도 고기에 있는 잡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니까 이거 좀 넣어주시고요.
2: 네.
4: 또 하나, 이거는 아마 광희 씨 처음 본 것 같은데요.
2: 예?
4: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다 직접 간 맞춤

0: 아니 밑국물에 밑국물에요? 네.
1: 여기 지금 국간장이거든요. 네, 네. 국간장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아무래도 고기니까 청주를 같이 이렇게 넣잖아요.
0: 네, 네.
1: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고깃국물을 먹는데 고기 향이 훨씬 더 맛있게 우러나도록 풍미가 나도록 이렇게 청주하고 국간장을 넣어 끓여주면 훨씬 더 좋거든요.
0: 간도 배게끔.
1: 그렇죠. 자 그러면
0: 예?
1: 이제부터 고기를 넣어요.
0: 예. 저희가 핏물을 깔끔하게 뺀 양지머리를 넣어볼게요.
1: 강희 씨 궁금하지 않으세요?
0: 어떤 게요?
1: 왜 이렇게 아직 끓어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고기를 넣지?
0: 맞아요.
1: 이렇게 우리가 안에 있는 속재료만 썼을 때
0: 네.
1: 국물이 필요 없을 때는 끓 때 넣고요.
0: 예.
1: 그다음에 국물까지 진하게 먹을 때는 이렇게 찬물에서부터 서서히 우려야 고기의 육향도 굉장히 진하게 날 뿐만 아니라 고기의 풍미도 아주 깊이가 있으니까
0: 예.
1: 이렇게 넣고 끓여주시는데
0: 네?
1: 자 그러면 뚜껑을 덮을까요 말까요?
0: 덮으면 안 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한번 끓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뚜껑을 덮어줘야 고기의 잡내가 완전 날아가서
0: 네?
1: 아주 맛있는 고깃국물이 만들어집니다.
0: 자, 그러면 한 소끔 부르르 끓은 후에
1: 그쵸, 뚜껑을 덮고
0: 몇 분 정도 할까요?
1: 보통은 이렇게 고깃국물 날려면은요 한 30분 정도 끓여야 되거든요.
0: 네?
1: 근데 5분 정도는 벌써 센 불에서 익혔으니까
0: 네.
1: 뚜껑 덮고 25분 정도 진하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럴까요?
1: 지금 국물이 다 만들어졌거든요.
0: 예.
1: 이야. 보이세요?
0: 오,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기 향 있잖아요. 고기 국물의 향.
1: 네. 보세요.
0: 이야.
1: 많이 우러났죠.
0: 예.
1: 그리고 굉장히 국물이 진해졌어요.
0: 그러게요.
1: 네. 요거 한번 걸러볼까요?
0: 그럴까요?
1: 네.
0: 자, 제가 걸러드릴게요.
1: 네.
0: 자, 불 꺼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국물을 네. 또 저희가 또 맛있게 쓸 거잖아요.
1: 네. 어머. 와우. 아주 진해졌죠?
0: 예.
1: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고기만 좀 건져낼게요.
0: 그럴까요?
1: 고기만 건져내고요. 자, 요거는요.
0: 네.
1: 한김 식히고 난 다음에 결대로 그냥 쪽쪽 찢어주세요. 되도록이면은 칼 대지 않고 이렇게
0: 예.
1: 손으로 찢어주셔야 맛있는데.
0: 아, 요 정도
1: 제가,
0: 되네요.
1: 네, 요 옆에 이렇게 찢어놨죠?
0: 예.
1: 요 보세요. 이제 맛있겠죠.
0: 그러게요.
1: 그리고 약간 너무 얇게 찢어놓으면 또 식감이 없으니까요.
0: 네?
1: 얼갈이 배추하고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좀 엉기도록 약간 두껍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저희가 양지머리까지 이렇게 찢어봤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 네.
0: 저희가 국을 끓일 준비가 됐는데요.
1: 그쵸? 국을 좀 끓여볼까요?
0: 그럴까요?
1: 된장을 먼저 이렇게 넣고 잘 네. 풀어주시는데 그냥 풀지 마시고요.
0: 네.
1: 여기 대게 보시면 이렇게 다 체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체에다가 놓고 풀어주시면 훨씬 더 된장이 잘 풀려요.
0: 깔끔하게.
1: 잡아보시겠어요?
0: 네.
1: 옛날에는 집된장에 뭐 거기에 약간 뭐랄까 숯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0: 네.
1: 요새는 그냥 그런 거 없으니까 또 시판 된장도 많이 쓰시잖아요.
0: 네.
1: 그냥 잘 풀리도록만 이렇게 체를 주시는 거예요.
0: 아 맞아요. 선생님 물론 네. 우리 저희가 된장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풀면 풀리긴 하는데
1: 네.
0: 어떤 거 덩어리 지는 것도
1: 맞아요.
0: 약간 있어가지고.
1: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걸 다 이렇게 넣고 풀어주세요.
0: 네. 수하게 그냥 이렇게.
1: 네. 완전히 풀어주고 근데 이게 버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지금 콩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 넣고
0: 네.
1: 풀리기만 하도록 이렇게 넣어주세요.
0: 잘 풀렸습니다.
1: 네, 잘 풀렸어요.
0: 네.
1: 그다음에는 아까 준비한 얼갈이 배추 있었잖아요.
0: 네.
1: 이 얼갈이 배추를 풀어서 넣어주세요.
0: 정말 얼갈이 배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1: 네. 저도 정말... 무척 좋아하거든요.
0: 저도요. 이 얼갈이는 저희가 그냥 배추를 네. 좀 삶으면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얼갈이 배추는요
0: 네.
1: 깨끗하게 뿌리 부분 손질하시고요
0: 네.
1: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끓는 물을 준비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 말고 쌀뜨
0: 네.
1: 물을 준비합니다.
0: 네.
1: 그럼 훨씬 더 얼갈이 배추가 싱겁지 않게 삶아지거든요.
0: 네.
1: 약간의 소금 넣고요. 줄기 쪽을 먼저 넣고 그다음에 잎 쪽을 나중에 넣게 되면
0: 네?
1: 아무래도 그 질감이 틀리잖아요.
0: 다르죠?
1: 식감이.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그러면 훨씬 더 얼갈이 배추가 아주 맛있게 부드럽게 익혀지니까
0: 네.
1: 그거 살짝 삶은 다음에 찬물에 헹궈서 길이대로 쪽쪽 찢어서 만약에 냉장고에서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 냉동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0: 네.
1: 물기 짜지 않고 약간의 수분이 있는 상태로 냉동을 시켜주시면
0: 예?
1: 질기지 않게 얼갈이 배추를 드실 수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됐으니까요.
0: 예?
1: 뚜껑을 좀 덮을게요. 뚜껑을 덮고
0: 네.
1: 센 불에서 지금 얼갈이 배추가 약간 좀 나른하게 익혀지도록
0: 네.
1: 한 30분 후에

0: 네?
1: 25분 내지 30분 후에 끓이고 넣어주시면 돼요.
0: 자, 30분 동안 맛있게 한번 또 끓여볼게요.
1: 네. 지금 얼갈이 된장이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자, 그랬으면 예. 여기서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0: 어떤 거요?
1: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고기 이렇게 찢어놨잖아요.
0: 예?
1: 고기를 여기다 넣고 고기의 맛을 다시 한번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훨씬 더 얼갈이 배추와 어우러져서 더 맛있거든요.
0: 네.
1: 여기에다가 대파 좀 넣어주시고요.
0: 대파 넣고요.
1: 네. 그리고 또 하나 넣을 게 있어요. 워낙 된장을 넣을 때는
0: 예.
1: 요 마늘을 많이 넣지 않지만
0: 네.
1: 국에는 마늘 한 반 큰술 정도만 넣어주셔서
0: 맞아요.
1: 맛을 좀 내주시는 게 좋아요.
0: 우리 입맛에 딱이에요.
1: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0: 네.
1: 집에서는 한 8분, 9분 이 정도 끓이시면은
0: 네.
1: 아주 맛있는 고기 맛과 함께 아주 진한 맛이 올라올 거예요.
0: 예.
1: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는 얼갈이 된장국 드실 수가 있어요.
0: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1: 네.
0: 이 얼갈이 된장국에 밥 말아서
1: 네.
0: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너무 맛있죠. 그리고 딱 지금이 더위가 가셨나? 그런데 아직도 좀 무더울 때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이럴 때는 딱 이렇게 따끈한 거 잡숴주시면 몸이 조금 회복이 되는 느낌이에요.
0: 맞아요. 왜냐면 네. 저희가 땀 많이 흘려가지고 수분이 많이 날라갔거든요.
1: 네.
0: 그럴 때 이렇게 따끈한 거 먹고 왜냐면 요즘 또 에어컨 세게 켜놓고 있다 보니까
1: 맞아요.
0: 냉방병 같은 게 많아요.
1: 네.
0: 몸이 찰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속이라도 이렇게 뜨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다 되는데요, 강희 씨?
0: 이야, 지금 맛있게 익었는데 한번 옮겨볼까요?
1: 그럴게요.
0: 얼갈이 된장국 옮겨 담아볼게요. 자, 손 잡으시고.
1: 네. 어우, 국물이요. 이거 보세요.
0: 진해요, 선생님.
1: 진해요. 그리고 얼갈이 배추가 너무 부들부들하니까
0: 예.
1: 이거 당장 한 그릇 먹고 싶은데요.
0: 정말 건더기 정말 푸짐하네요, 선생님.
1: 네, 이렇게 해서 예쁘게
0: 예?
1: 담아주세요.
0: 별로 뭐 특별한 재료가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고기 넣고 그냥 끓였기만 했는데
0: 예.
1: 그리고 삶은 얼갈이만 들어갔는데
0: 예?
1: 이렇게 정말 아주 고기 맛도 진하고 그다음에 고기의 풍미도 있고
0: 예.
1: 얼갈이 배추의 맛도 아주 맛있는 그리고 얼갈이 배추가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잡수시면 아주 몸에 이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얼갈이 된장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얼갈이 된장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소고기는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 핏물을 제거하고 찬물에 헹궈줍니다. 삶은 얼갈이 배추는 길게 찢고 반으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쌀뜨물에 대파잎, 국간장, 성주, 소고기를 넣고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이때 뚜껑은 한 소끔 끓인 뒤 덮어야 고기의 잡내가 제거돼요. 면포에 육수를 거르고 소고기는 절대로 찢어주세요. 육수에 된장, 얼갈이 배추를 넣어 뚜껑 덮고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소고기, 어슷선 대파, 다진 마늘을 넣어 8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얼갈이 된장국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1: 네.
0: 이 나물의 대표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계절 내내 친근한 이 곤드레를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여러 요리에 잘 어울리는 곤드레묵 나물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곤드레 나물은요
0: 네.
1: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다 그래요.
0: 네.
1: 우리 곤드레 나물을 가지고 곤드레 나물밥 많이 잡수시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오늘은 제가 부드럽게 불린 곤드레 나물과 함께
0: 네.
1: 쌀뜨물만 있으면 되고요. 여기에
0: 네.
1: 들기름만 준비를 하면 아주 맛있는 곤드레 나물 볶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 네, 이 나물 양념은 맛과 그다음에 특히 이 향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 게 핵심인데요.
1: 네.
0: 양념 재료도 한번 볼까요?
1: 그럴까요? 일단은 들기름이 있고요.
0: 네.
1: 여기에다가 뭐 마늘파는 다 넣는 건데 특별히 국간장과 진간장, 깻가루를 같이 넣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먹었을 때 아, 나물의 참맛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0: 더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이 묵나물 맛의 진수를 배워보겠습니다.
1: 네.
0: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선생님,
1: 네.
0: 곤드레 나물이 있는데요.
1: 네.
0: 자, 이건 지금 건조된 상태예요.
1: 네, 이건 잘 말려놓은 건데요.
0: 네.
1: 이거는 뭐냐면 한 4월경에 곤드레 나물 채취해서 보통
0: 네.
1: 4월, 5월경에 채취를 많이 해요.
0: 네.
1: 그러고 나서 볕 좋은 날 이렇게 아주 바싹 말려놓은 거거든요.
0: 네.
1: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묵나물이라고 그러죠.
0: 아,
1: 그렇죠?
0: 예.
1: 네.

0: 근데 이 곤드레 나물은 불려주시는데 물에다가 그냥 불려서 한 4시간 정도 먼저 두시고요. 자꾸 뒤집어가면서 한 보통은 전날 저녁에 불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쓰시면 되는데 네. 고합 한 8시간 정도 불려놓으시면 네. 아주 부드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1: 자, 이렇게 8시간 정도 불려놓은 게 있는데요. 네. 어, 진짜 어때요? 부드러웠어요.
0: 부드러워졌죠.
1: 달라요.
0: 자, 그랬으면 여기 지금 제가 쌀뜨물을 준비했거든요. 네. 쌀뜨물에다가 팔팔팔 끓여서 이 네. 곤드레 나물을 한번 좀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네. 한번 데치러 가볼게요.
0: 일단 어, 진짜, 예. 불을 켜놓고요. 네. 쌀뜨물 부어주세요.
1: 자, 쌀뜨물.
0: 네. 왜 이런 묵나물을 쌀뜨물에다가 데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1: 아, 그렇죠.
0: 이 묵나물을 쌀뜨물에다 데치시잖아요. 네? 그러면 묵은 냄새가 없어져요.
1: 와.
0: 그리고 묵나물이기 때문에 자칫 아린 맛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 아린 맛도 없어집니다.
1: 야, 진짜 그러면 네. 우리가 쌀뜨물 늘 생기는데
0: 맞아요.
1: 버리지 말고 이렇게 활용을
0: 저는
1: 좋을 것
0: 냉장고에
1: 같아요.
0: 많이 보관하고 있고요.
1: 예.
0: 아, 정말 나는 쌀뜨물이 잘 안 생기는데 그럴 때는 어떡하나요?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1: 예?
0: 가르쳐 드릴까요, 팁을?
1: 어떻게 할까요?
0: 쌀가루 조금 섞으시면 됩니다.
1: 아, 쌀가루를.
0: 네. 곤드레 나물을 이렇게 불려 놓은 거를 넣으시는데
1: 네.
0: 어느 정도 데치느냐? 딱 20분 정도 데치는데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곤드레 나물이 살짝 무르게 불려진 것도 있거든요.
1: 예?
0: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아, 요 정도는 20분이면 너무 무르겠다 싶으면 15분만 하시면 돼요.
1: 예, 지금 조금 질긴 감이 그쵸? 좀 있어요.
0: 그럴 경우에는 한 20분. 자,
1: 예?
0: 넣을게요.
1: 보시고 상황에 따라 너무 무른다 싶으면
0: 그렇죠.
1: 좀 적게
0: 네.
1: 시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저희는 예. 요거를 한 번 더 볶을 거기 때문에 묻혀서 볶을 거기 때문에 아, 너무 오래 물 속에서 삶아주시면
1: 예.
0: 나물이 축축 늘어져서 맛이 없으니까
1: 예.
0: 식감이 있도록 그렇게 데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 이렇게 한번 저희가 데쳐보겠습니다.
0: 네.
1: 삶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0: 네.
1: 저희가 20분 정도
0: 네.
1: 저희가 이렇게,
0: 맞아요. 이렇게 예? 굵은 곤드레가 있기 때문에
1: 예.
0: 굵은 줄기 있잖아요.
1: 예.
0: 이런 것도 다 먹으려면 이게 또 맛있거든요.
1: 저희가 잘 삶아봤어요.
0: 20분을 예. 이렇게 삶았어요. 그랬으면 얼른 찬물에
1: 예.
0: 이걸 헹구는 게 좋아요.
1: 선생님,
0: 네.
1: 향이 정말 좋네요.
0: 그렇죠. 곤드레 나물밥 예. 우리가 향 때문에 많이 먹잖아요.
1: 맞아요.
0: 이렇게 해서 요 그대로 찬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1: 바로 찬물에?
0: 네, 바로 찬물에.
1: 네.
0: 그래서 뜨거운 열기를 빨리 없애주셔야 돼요.
1: 아, 더 익지 않게끔.
0: 네, 네, 네.
1: 네.
0: 자. 그렇게 하고
1: 네.
0: 이제 마지막 찬물에
1: 한 번 더. 진짜로 이 스튜디오에 이 곤드레 나물에 그 여러분들이 향이. 좋아하시는 그 향이
0: 쫙 있죠.
1: 예, 입맛 돋아지는
0: 네,
1: 예? 입맛 돋구는 향이에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자, 됐어요.
1: 네.
0: 그랬으면 이것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물에다가 이렇게 헹궈주면
1: 네.
0: 이게 좀 식감이 살아나거든요.
1: 네.
0: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1: 꼭 짜야 되는 거죠, 선생님?
0: 네, 이제 볶을 거니까
1: 그쵸.
0: 수분이 없어져야 돼요.
1: 아, 양념을 묻힌 후에 저희가 볶을 거죠?
0: 네. 이렇게 묻힌 다음에 볶아줘야
1: 예.
0: 양념이 잘 배일 뿐만 아니라
1: 네.
0: 이게 맛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포인트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1: 네.
0: 지금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한 큰술.
1: 진간장 한 큰술.
0: 네. 요거는 국간장 한 큰술이에요.
1: 네.
0: 이렇게 국간장과 진간장을 하나씩 하나씩 넣는 이유가 있어요. 국간장을 넣게 되면 감칠맛이 올라오고요.
1: 예?
0: 진간장을 넣게 되면 풍미가 살아나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다진 파
1: 네.
0: 넣어주세요.
1: 다진 파 넣고.
0: 그리고 다진 마늘 넣어주세요.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1: 네.
0: 들기름을 좀 넣어주세요, 먼저.
1: 네.
0: 그래서 흠씬 들기름이 나물 안에 배이도록.
1: 들기름 배이도록.
0: 네,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1: 근데요, 이렇게 보면요. 나물의 향이 중요하잖아요.
0: 맞아요. 이 나물의 향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나물의 씹는 맛도 중요하지만
1: 네.
0: 나물에서 우러나는 향맛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1: 네.
0: 과하게 양념을 하지 않아요. 딱 이렇게만
1: 네.
0: 준비를 하고요. 자, 그럼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1: 볼까요?
0: 네.
1: 원래 이 상태로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선생님?
0: 아, 이것도 아주 맛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 더 볶는 이유는 뭐냐면
1: 예?
0: 그래야 이 곤드레 나물이 착 깔아앉아서
1: 네.
0: 이렇게 차분해져요.
1: 오.
0: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먹었을 때 곤드레 향의 그윽한 맛이 많이 나거든요.
1: 네.
0: 자, 그랬으면 후라이팬을 이렇게 좀 놓고요.
1: 네.
0: 여기 보시면 요거는 지금 식용유예요.
1: 네.
0: 그리고 요거는 들기름이에요.
1: 네.
0: 요거를 같이 둘러요. 이렇게.
1: 두 가지를요?
0: 네.

0: 왜냐하면
1: 네.
0: 이 들기름의 발연점은 160도밖에 안 돼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을 너무 오래 볶다 보면 아무래도 탄 맛이 올라오겠죠.
1: 예.
0: 그러면 안 되니까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로 같이 이렇게 발연점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1: 네.
0: 곤드레 나물의 향을 훨씬 더 짙게 만들어주니까 들기름이 좋아요.
1: 네.
0: 자, 이제 볶을게요.
1: 자, 불을 좀 세게 올렸는데요. 아직 열기가 올라오기 전이죠, 선생님?
0: 네, 네.
1: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
0: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1: 예. 자. 자, 불 세기는 어느 정도로 할까요, 선생님?
0: 아, 센 불로 해주셔야 돼요.
1: 센 불로요?
0: 네. 요거 지금 들기름하고 식용유가, 그러니까 볶아지는 소리가 들리죠?
1: 맞아요. 아주 착착 이렇게 네. 볶아지는 소리 들리는데요. 근데 이거 밥반찬으로도 좋지만
0: 네.
1: 저는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먹기 귀찮을 때 밥 비벼 먹을 때
0: 아유 최고예요.
1: 네.
0: 금방 한 밥에다가 네. 이 곤드레 나물 조금 올려놓고
1: 네.
0: 제가 아까 들기름 조금 넣으라 그랬잖아요.
1: 네.
0: 들기름 조금 넣고 고추장이나 아니면
1: 맞아요.
0: 강된장 있으면 조금 네. 비벼서 잡수시면
1: 네.
0: 그것도 굉장히 입맛이 살아나죠.
1: 맞아요.
0: 딱 우리가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1: 네.
0: 입맛이 조금 달아나잖아요.
1: 맞아요.
0: 입맛을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볶아졌거든요.
1: 네?
0: 자 그랬으면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깨가루를 준비를 했는데요.
1: 네.
0: 요거는 깨소금이 아니라 통깨를 갈아 놓은 거예요. 그럼
1: 네.
0: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많이 있거든요.
1: 네.
0: 요거에다가 요거는 통들깨예요.
1: 오.
0: 통들깨를 곤드레나물과 같이 해서 볶아서 잡수시면 요게 씹히는 맛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1: 아, 톡톡 터질 때.
0: 아, 그쵸.
1: 야 스튜디오 가득하게 곤드레나물의 향이 퍼졌는데요.
0: 향이 굉장히 좋죠.
1: 아, 진짜 고소한 향하고 어울려져서
0: 네.
1: 더욱 맛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그럼 한번 담아볼까요?
1: 네. 진짜 향 좋아요.
0: 너무 향이 네. 좋아요. 네.
1: 뜨끈한 밥만 있으면 그냥.
0: 네.
1: 아니 나물 보고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피었네. 와 마지막에 들어간 이 깨 있잖아요.
0: 네 통들깨.
1: 통들깨 와.
0: 나물에 통들깨를 넣으면
1: 예.
0: 식감과 함께 약간 나물 먹으면서 좀 경쾌하잖아요.
1: 그러게요.
0: 입안이.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한 접시 그득하게 담아내시면
1: 예.
0: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1: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선생님.
0: 네.
1: 향긋하고 고소한 곤드레 묵나물이 완성됐습니다.
2: 곤드레 묵나물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쌀뜨물을 넣어 끓인 뒤 불린 곤드레를 넣어 20분 정도 삶아줍니다. 삶은 곤드레는 찬물에 담가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런 다음 곤드레를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곤드레에 진간장, 국간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들기름을 넣어 무쳐주세요. 이렇게 곤드레에 양념을 먼저 무친 후에 볶아야 간이 더 잘 배고 맛있어요. 팬에 식용유, 들기름을 두르고 곤드레 나물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깨가루, 통들깨를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곤드레 묵나물이 완성됩니다. 20년 이상의 요리 노하우가 궁금하다면 이보은의 최고의 요리 비결. 이건 그냥 평범한 쌈장이 아니다. 무말랭이를 넣은 특급 쌈장 대공개. 쌈 채소 무한 추가를 부르는 100점 만점 무말랭이 천국 쌈장부터 육수 낼 때만 쓰였던 국멸치의 반전 매력. 찬물에 밥 말아 멸치 한 마리 올려 먹으면 금상첨화, 멸치 무침까지. 소문난 손맛의 소유자 이보은 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 일상 요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단짝 광이고요.
0: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1: 네. 선생님.
0: 네.
1: 이 여름이 되면
0: 네.
1: 쌈장. 강된장 등 채소쌈을 자주 즐기게 되는데요.
0: 네, 네.
1: 이 무말랭이가 들어가 더욱더 기대가 되면 쌈장 시작해볼까요?
0: 그럴까요? 일단은 무말랭이 이렇게 장걸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청국장, 그다음에 향 좋은 표고버섯, 네. 그다음에 양파와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같은 네. 채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선생님, 네. 쌈장이 있으면 쌈이 있어야 하는데
0: 네, 네.
1: 옆에 신선한 배추도 준비되어 있어요.
0: 네, 제가 일부러요. 오늘은 네. 숙쌈으로 즐기기 위해서 알배추를 네. 이렇게 삶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먹었을 때 단맛도 있어서 아주 좋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오늘은 숙쌈용으로 알배추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자, 쌈장이 맛있으면 이 쌈채소를 계속 리필하게 되는데요.
0: 네.
1: 자, 오늘 저는 이 쌈장 때문에 무한 리필, 쌈을 무한 리필할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무말랭이 청국 쌈장 네.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0: 네, 요게 지금 청국장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요게 지금 잘 띈 청국장이에요.
1: 네.
0: 요게 띄웠다는 얘기는 잘 발효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1: 네.
0: 그래서 향이 굉장히 그윽해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일일이 청국장을 뭉쳐서 하지 마시고요. 일일이 이렇게 떼어주셔야 돼요.
1: 오.
0: 이래야지만 제가 무말랭이 청국 쌈장이라 그랬잖아요.
1: 예.
0: 제가 무말랭이도 이제 다져서 쓸 거기 때문에 청국 알갱이 알갱이에다가
1: 예.
0: 무말랭이가 흡착이 돼서 굉장히 쌈장이 톡톡하면서도 맛있죠.
1: 지금
0: 이제 구수한 맛도 많이
1: 그쵸,
0: 나고요.
1: 그쵸.
0: 네.
1: 사실은 물론 저희가 이제 쌈장 많이 먹어보긴 했지만 네. 이 청국장이 들어가면 뭔가가 좀 조금 더 구수하고 진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토속적이라
1: 맞아요.
0: 마치 아, 외할머니의 집 앞에 있는 그 커다란 가마솥 앞에 있는
1: 예?
0: 그런 딱 느낌?
1: 맞아요,
0: 그 맛이
1: 맞아요,
0: 좀 나죠.
1: 맞아요. 네. 토속적인 느낌이 정말 네. 강하게 되는데
0: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는 아주 쉬워요. 이렇게 돌돌돌돌 한 거를 이렇게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1: 살짝 이렇게 풀어주면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청국장 준비를 해봤고요.
0: 네. 자, 다음에는 오늘 무말랭이가 있었잖아요.
1: 예.
0: 이 무말랭이는 요거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무말랭이에요.
1: 네.
0: 요게 무를 넣는 거랑 아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1: 네.
0: 사실 지금 무가 약간 단맛이 덜하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겨울에 만들어 놓은 이 무말랭이를 가지고
1: 네.
0: 요거를 잘게 불려서 잘게 다져서 쓰시면 훨씬 더 맛있는 청국 쌈장이 만들어집니다.
1: 자, 이렇게 불려놨는데 몇 분 정도 불린 거예요?
0: 요거는 한 20분 정도 두니까 이렇게 아주 맛있게 만들어졌는데
1: 네.
0: 요거를요 그냥 쓰지 마시고
1: 네.
0: 이렇게 잘게 다져주세요.
1: 맞춰서?
0: 네.
1: 아니 진짜로 선생님
0: 네.
1: 사실 쌈장 안에
0: 네.
1: 씹히는 게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0: 네, 맛이
1: 달라지고
0: 맞아요, 맞아요.
1: 느낌도 달라지는데
0: 맞아요. 네.
1: 정말 저도 무말랭이 좋아하는데
0: 이 무말랭이가요
1: 예.
0: 꼬독꼬독 씹혀지면서
1: 네?
0: 단맛이 쪽쪽쪽 나오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청국장하고 같이 청국 쌈장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1: 네.
0: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고요.
1: 네.
0: 그다음에 맛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게 다져주시는 게 좋아요.
1: 근데 제가 평소에 먹었던 무말랭이는 이거보다 조금 큰 무말랭이거든요.
0: 좀 크죠?
1: 예.
0: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 잘게 다져야 되고
1: 네.
0: 이거 저는 제가 이렇게 쌈장도 만들어 먹고 무말랭이
1: 네.
0: 무침도 만들어 먹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1: 예.
0: 무말랭이에요.
1: 네. 이렇게 무말랭이까지 불려서 저희가
0: 네.
1: 먹기 좋은 크기로
0: 그렇죠? 썰어놨죠?
1: 예.
0: 자, 그랬으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채소를 썰면 되는데
1: 네.
0: 채소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버섯을 준비했는데요.
1: 네.
0: 요게 지금 표고버섯이에요. 근데 표고버섯도 요것도 이렇게. 저는 기둥까지 다 써요.
1: 오.
0: 어차피 졸여서 쓸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기둥이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
1: 그러겠어요.
0: 그래서 이렇게 같이 씁니다. 이렇게.
1: 근데 선생님, 요즘은 그 쌈장에
0: 네.
1: 많은 분들이 두부를 또 넣으시더라고요.
0: 네, 두부를 넣기도 하는데요.
1: 네.
0: 저는 왜 두부를 안 넣냐면
1: 네?
0: 지금 두부를 넣게 되면 두부가 날씨 때문에 쉽게 상할 수가 있거든요.
1: 맞아요.
0: 보통 이렇게 청국 쌈장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 안에서 한 일주일은 너끈하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근데 두부를 넣게 되면 그렇게 못하니까 이왕이면 조금 오래 보관하자. 그래서 두부 대신에 저는
1: 네.
0: 이렇게 표고버섯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일단 크기는 선생님 저희가
0: 네.
1: 청국장
0: 네 알갱이처럼
1: 예 잘 어우러지도록
0: 네 이거 이제 표고버섯은 다 썰었어요.
1: 네 이렇게 표고까지 준비가 됐고요.
0: 이제 요 양파 썰면 되는데요.
1: 네.
0: 이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1: 양파도 이렇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양파는
0: 네.
1: 어떤 요리에 들어가든지 자기를 그냥 넉넉하게
0: 충실하게 하죠.
1: 예.
0: 네 이렇게.
1: 양파도 그래서 엄마가 항상 시장 볼 때 네. 광희야 양파 한 망 사오라고 항상 그러셨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근데 엄마한테 맨날 엄마 네. 여기 양파는 무슨 요리에 다 들어가냐고 제가.
0: 아니 이게 양파가요 단맛도 예.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식감도 좋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쌈장에 썼을 때 굉장히 뭐랄까 이 양파 자체가 네. 단맛도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이제 감칠맛이 있어서 우리가 청국장도 넣고 된장도 넣는데 네. 특별히 그 뭐랄까 다른 단맛을 안 넣어도 괜찮아요.
1: 맞아요. 그렇게 네. 맞아요.
0: 그래서 이것도 넣고 그다음에 대파도 준비를 할게요. 예. 이 대파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해서
1: 대파도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춰줍니다.
0: 네, 이것도 똑같이 청국 쌈장과 같이 네. 이렇게.
1: 오늘은 뭐 무말랭이나 네. 이 청국장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네. 재료 준비는 어렵게 않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랬으면 네. 이 재료를 그대로 놓고 예. 볶아주기만 합니다.
1: 이제 바로 볶는 건가요?
0: 네. 자, 볶아주는데 이게 예. 지금 소고기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이 소고기는 지금 다진 소고기를 준비했으니까 이것도 바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네. 소고기 먼저 넣고요.
1: 다진 소고기.
0: 다진 소고기 먼저 넣고 여기에다가 표고버섯을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1: 표고버섯이랑 다진 네. 소고기랑 네. 그다음에
0: 무말랭이도 다진 거 같이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청국장도 먼저 넣어주세요.
1: 거의 다 넣네요 지금. 네.
0: 한꺼번에 다 넣어요. 그리고 네. 아까 양파하고 대파 썰어놨잖아요. 이것도 네. 넣어주세요.
1: 오늘 요리는 그냥 재료 손질만 한번 그냥 간단하네요.
0: 요거는 광희 씨도 그냥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랬으면 요게 지금 들기름이거든요. 예. 들기름을 넣어서 된장을 넣고. 예.
1: 선생님, 네. 청국장 들어가는데 된장을 또 넣는 거예요?
0: 이렇게 청국장하고 된장하고 섞여져야 예. 이게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된장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예. 시판된장 넣으셔도 돼요. 예.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요. 네. 이 다진 마늘은 특별히 저것 때문에 넣어요. 아까 소고기 들어갔죠?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볶으세요.
1: 자, 불색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0: 이거는 계속 센 불로 볶아주셔야 돼요.
1: 센 불에서.
0: 네, 볶아주세요. 이렇게.
1: 그래서 한번 볶아볼게요.
0: 요거는 볶기만 하면 이제 다 됐어요, 메뉴는.
1: 근데 선생님, 저희는 쌈장인데. 네. 네. 아니, 쌈장이라고 하기에는. 네. 뭐 약간 되직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0: 그거는 이렇게 다 볶아주고 난 다음에 저희가 네. 여기다가 이제 쌀뜨물을 넣을 거니까. 아. 왜냐하면 우리가 청국장하고 된장을 먼저 이렇게 볶잖아요. 네. 그러면 떫은 맛이 없어지고 감칠맛이 살아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무말랭이 넣었잖아요. 네. 이 무말랭이 덕분에 다진 소고기가 연육이 생겨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1: 야, 아주 서로가 네. 아주 서로에게 좋은 작용을
0: 해요. 밀접한 아주 궁합들이죠. 네. 네, 맞아요.
1: 지금 있잖아요. 어떤 향이 나냐면 그 채소의 맛있는 향과 그다음에 청국장의 고소한 향과 고기의 고소한 향까지 네. 합쳐져서 너무 먹음직스러운 향이 나고 있어요. 네.
0: 자, 보세요. 고기랑 지금 무말랭이랑 다 익혀졌죠?
1: 네.
0: 자, 그랬으면 준비한 쌀뜨물 넣습니다.
1: 네, 저희가 늘 써왔던 두 번째 시즌, 그렇죠?
0: 네, 네, 쌀뜨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고 예. 여기에다가 아까 안 넣은 게 있어요.
1: 예.
0: 뭐 안 넣었죠? 고추 안 넣었죠?
1: 고추 안 넣었죠? 청양고추 오늘은.
0: 고추 넣고 같이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1: 한 몇 분 정도 끓이면 될까요?
0: 요거는요 수분이 없을 때까지 하니까 네. 보통은 이렇게 뚜껑 열고 끓이니까요 네. 중간 불에서 한 25분 정도 끓이시면 되는데 네. 각 집마다 화력이 다르잖아요. 네. 저희 집에서 해보니까 저는 한 18분이면은 이게 다 되더라고요.
1: 15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에.
0: 그쵸, 사이죠.
1: 예, 자 한번 저희가 그럼 자글자글 네. 끓여볼게요. 선생님,
0: 네.
1: 지금 아주 자글자글 맛있게
0: 끓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예? 요거 어느 정도 됐냐면요, 보세요. 이렇게 뚝.
1: 촉촉한 정도.
0: 뚝, 이렇게.
1: 예.
0: 이래야지만 냉장고 안에서 보관이 용이하거든요.
1: 네.
0: 자, 그러면 갖다 놓을까요?
1: 드려볼까요?
0: 네.
1: 선생님, 이거 하나면 네. 저는 그냥 밥이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그쵸?
1: 오늘은 우리 쌈밥으로 한번
0: 맞아요.
1: 만들어볼게요.
0: 그럴게요. 요거는요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네. 밥을 준비를 해서 밥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빚어주세요.
1: 네. 또 이렇게 쌈밥으로 먹으면 여름에
0: 아주 맛있죠.
1: 맞아요. 입맛 없을 때는 그렇잖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놓고 예? 돌돌돌 말아주시는데요. 그냥 말지 마시고요. 예. 아까 제가 청국장 쌍장 요거 준비했잖아요.
1: 예.
0: 요거 이렇게 안에다 놓고 돌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1: 이야.
0: 그렇게 해서
1: 네.
0: 이렇게.
1: 요즘 네. 피크닉도 많이 가거든요.
0: 아, 맞아요. 그리고 요새 캠핑도 많이 가시잖아요. 요 쌈장 하나 준비해 가시면 네. 아주 든든하실 텐데.
1: 도시락도 많이 싸드시니까.

0: 중요한 건 안 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1: 저염 많이 하니까 그렇죠?
0: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1: 예.
0: 그다음에 요거 그냥 놓지 마시고 네. 제가 한번 좀 썰어 볼게요.
1: 어. 자, 보이게끔.
0: 네. 이렇게 해서 썰어서
1: 예.
0: 한 입에 아이들도 쏙쏙 잘 들어가게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이것도 아주 맛있겠죠.
1: 그러게요. 별미예요, 별미.
0: 네.
1: 굉장히 신선해 보이네요, 선생님.
0: 네. 먹음직스럽죠?
1: 그렇죠.
0: 넣어주시고
1: 예.
0: 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자, 이렇게 한 입에 쏙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무말랭이 천국 쌈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무말랭이 청국쌈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청국장을 알알이 떼어내줍니다. 불린 무말랭이는 잘게 다져주세요. 표고버섯, 양파는 잘게 다지고 대파는 반 갈라 송송 썰어줍니다. 냄비에 다진 소고기, 표고버섯, 무말랭이, 청국장, 양파, 대파, 들기름, 된장,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청국장과 된장을 같이 넣으면 구수한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여기에 쌀뜨물, 송송 썬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 중불에 25분 정도 끓여줍니다. 데친 알배추에 밥, 무말랭이 청국쌈장을 올려 돌돌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쌈장을 담고 쌈밥을 썰어서 곁들이면 무말랭이 청국쌈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이 멸치 무침 중에서 큰 멸치로 무침을 하면 더 고소하고
0: 네.
1: 옛날에 자주 먹었던 이 추억의 반찬 같은데요.
0: 네.
1: 칼슘 폭탄. 그리고 고소함 가득한 멸치 무침 재료 한번 볼까요?
0: 네, 그럴까요? 일단은 국물 멸치, 대멸치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1: 네.
0: 이 멸치의 비린내를 없애줄
1: 네.
0: 재료인데요. 바로 생강,
1: 네.
0: 그리고 대파잎,
1: 네.
0: 그다음에 다시팩이 좀 필요하고요.
1: 네.
0: 또 여기에다가 청주가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윤기 가득한 고추장 양념이 안 그래도 어떤 게 들어간지 궁금했는데 한번 알려주세요.
0: 그냥 집에 있는 양념장 다 쓰시면 되는데요.
1: 네.
0: 고추장, 쌀조청, 다진파, 다진마늘, 참기름 통 깨면 충분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1: 그렇죠.
0: 네.
1: 이 매콤 칼칼한 양념이 멸치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계절 반찬으로 아주 좋은 든든한 밑반찬.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0: 네.
1: 이 국물용 대멸치가 있습니다.
0: 네, 이게 대멸치인데요. 제가 요거 직접 그 남해에서 갖고 온 멸치예요. 굉장히
1: 진짜?
0: 좋죠.
1: 예.
0: 요거를요 이렇게 대가리 빼고.
1: 예?
0: 그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갈라보면 내장이 있어요.
1: 예.
0: 내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내장을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1: 사실 이렇게 멸치가 해서. 크기 때문에
0: 네.
1: 내장을 이렇게 바르는데도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뚝 떨어져요, 내장이.
1: 예.
0: 이렇게 안쪽에 있는 내장 이렇게 다 빼주세요.
1: 예.
0: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1: 네. 근데 이런 까만 내장 같은 건 확실히 빼주는 게
0: 쓴맛이 없죠. 네, 이렇게 해서.
1: 근데 대가리 이런 거는 너무 아까운데.
0: 아깝죠.
1: 예.
0: 그래서 대가리하고 큰 뼈만 이렇게 골라내고
1: 예?
0: 큰 뼈 이렇게 골라내잖아요.
1: 예?
0: 그 국물을 멸치 할 때 쓰시면 돼요.
1: 아, 멸치 국물 네. 할 때.
0: 멸치 국물 할 때 또 쓰시면 돼요.
1: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뒀고.
0: 자, 그랬으면
1: 예.
0: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데쳐내야 돼요.
1: 네.
0: 어디다가 데치느냐. 바로 이 다시팩에다가
1: 예?
0: 대파 잎.
1: 대파잎.
0: 대파잎 넣고,
1: 예.
0: 이 대파잎을 넣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점액질이, 요, 멸치에 있는 비린맛을 좀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여기 생강을 좀 넣습니다. 생강을
1: 생강.
0: 슬라이스해서 넣으면,
1: 예.
0: 이 생강향이 은은하게 이 큰 멸치에 배이기 때문에,
1: 네.
0: 아무래도 묻혔을 때, 그 향이 굉장히 좋아요.
1: 예, 예.
0: 자, 그래서 요거 요렇게 묶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1: 그 항상 이 대파에,
0: 네. 네.
1: 파란 부분은 언제 쓸까? 언제 쓸까? 근데 이때 또 쓸 수 있네요.
0: 이때 쓰시면 돼요.
1: 예.
0: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1: 네.
0: 대멸치, 큰
1: 네.
0: 멸치 데쳐내시면 돼요. 지금부터
1: 데쳐볼까요?
0: 한번 데쳐볼게요.
1: 오늘은 저희가 조리하는 과정은 이 과정뿐이죠.

0: 네, 맞아요.
1: 예.
0: 이렇게 한번 무쳐보시면, 예. 아, 나는 다음부터는 멸치는 무조건 무침이야.
1: 예.
0: 멸치는 잔멸치 아니고 무조건 대멸치, 아. 큰 멸치야. 맞을 예. 거예요. 요거 이렇게 넣습니다.
1: 찬물부터 넣나요?
0: 네, 찬물부터 넣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팔팔팔 끓일 거예요.
1: 예.
0: 끓이고 났을 때 바로 멸치를 데쳐냅니다.
1: 네, 한번 끓여볼게요.
0: 네.
1: 선생님, 네. 한 3~4분 정도 저희가 네. 이제 끓여봤는데요.
0: 끓였더니 지금 생강향이 막 올라오고, 그렇죠? 대파의 은은하게. 은은한 단맛도 올라오잖아요.
1: 네.
0: 그랬으면 멸치를 넣으세요.
1: 자, 저희가 대가리와 내장을 제거한 멸치를 한번 넣어볼게요.
0: 네, 멸치 넣고 여기에 할 게 있어요.
1: 있대요.
0: 청주잖아요.
1: 예.
0: 청주를 뿌려주세요.
1: 대멸치 넣은 상태에서
0: 네,
1: 청주
0: 뿌리고 요거를 데쳐주세요.
1: 시간은 얼마 정도 데쳐줄까요?
0: 요거는 아주 금방 데쳐요. 1분.
1: 근데 저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오늘.
0: 네.
1: 저도 생선 갖고 요리를 너무 하고 싶은데.
0: 네.
1: 생선을 손질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잘 안 하게 돼요.
0: 그쵸.
1: 근데 생선의 식감은 또 먹고 싶고, 그 감칠맛을 느끼고 싶고 한데.
0: 맞아요. 이렇게 그때, 멸치로 하면.
1: 예?
0: 아주 맛있죠.
1: 대멸치를 사용하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0: 자, 됐으면 물을 갖다 놓고요.
1: 예.
0: 건지세요.
1: 자, 1분 정도 저희가 데쳤어요.
0: 1분 됐어요.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렇게.
1: 근데 찬물에 헹구는 이유는 뭐예요?
0: 찬물에 헹궈야 더 이상 흐물흐물거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찬물에 꼭 한번 이렇게 헹궈주셔야 돼요. 근데, 어머, 저렇게 껍질이 다 벗겨졌는데 괜찮아? 괜찮습니다.
1: 예.
0: 그래도 괜찮아요?
1: 우리가 좋아하는 그 생선의 감칠맛 나는 향 있잖아요.
0: 맞아요. 우리 남해 여행 가거나
1: 예.
0: 저 밑에 아랫지방 여행 가면 멸치 묻혀놓은 거 가끔가다 나와요. 근데 그거는 생멸치를 묻혀놓은 게 나오거든요.
1: 예?
0: 근데 지금 저희가 집에서 생멸치 사기가 좀 힘들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대멸치, 집에 있는 국물 멸치로 만든 거예요.
1: 예.
0: 이거 고추장이에요.
1: 네.
0: 고추장 넣고요.
1: 자, 매콤하고 촉촉하게
0: 네.
1: 아까 양념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고추장 넣고요.
1: 네.
0: 그다음에는 요거 다진 파.
1: 네. 다 있는 재료니까.
0: 네, 뭐 집에 지금부터는. 있는 재료 그냥 쓰시면 되고요.
1: 네.
0: 다진 마늘은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1: 네.
0: 그리고 요게 물엿이에요. 왜냐하면 물엿을 넣어야 이제 고추장의 단맛이
1: 네.
0: 아, 멸치에 스며들어서 훨씬 더 윤기도 있고
1: 예.
0: 먹음직스러운데요. 요거는 쌀조청 물엿이에요. 일부러 황물엿 이렇게 준비하신 게 좋고요.
1: 만약에 이게 없으면 뭘로 대처하면 될까요?
0: 아, 그냥 일반에 집에 있는 하얀색 물엿 하시면 되는데요.
1: 네.
0: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황물엿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참기름까지 넣고
1: 네.
0: 요거를 잘 섞어요.
1: 섞어볼까요?
0: 네. 잘 섞어서
1: 네.
0: 수분감이 조금 올라오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1: 수분감이?
0: 네.
1: 아무래도 무침이다 보니까 좀 촉촉하게
0: 그쵸?
1: 묻혀주는
0: 촉촉하고
1: 게.
0: 촉촉하고 윤기가 좀 있어야 되니까요.
1: 예. 아, 그리고 이렇게. 또 걱정이 되는 게
0: 네.
1: 이 멸치가
0: 네.
1: 간이 조금 돼 있나요, 선생님?
0: 네. 멸치에 기본적으로
1: 예.
0: 염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1: 예?
0: 때문에 제가 여기에 간장, 소금 일체 안 넣죠.
1: 맞아요.
0: 왜냐하면 멸치에 있는 간 그대로를 저희가 먹어줘야지 좋으니까
1: 예.
0: 자 이렇게 다 됐으면
1: 네?
0: 장갑 하나만 주시겠어요?
1: 그럴까요?
0: 이제부터는 요거를 맛있게 묻혀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1: 아주 조물조물.
0: 네.
1: 아, 진짜로 저도 이렇게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0: 네.
1: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
0: 요거 잡숴보시면
1: 네.
0: 앞으로는 멸치는 무치는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요거 무쳐서
1: 예.
0: 쌈도 해먹고요.
1: 예.
0: 아까 제가 알배추 쌈 해놓은 거 기억하시죠? 알배추.
1: 예, 예, 예.
0: 그거랑 같이 버무려서 먹기도 하고요.
1: 와.
0: 그 청국 쌈장에다가 요거 멸치 무침 쫙 올려서 같이 먹기도 합니다.
1: 어떻게 보면 생선살이잖아요.
0: 네.
1: 생선살을 우리가 무침으로 먹은 거잖아요.
0: 그쵸.
1: 지금.
0: 네.
1: 요거는 뭐 뜨끈하게 먹어도 맛있지만 차게 해서 먹어도.
0: 아, 차게 해도 먹어도 비린맛 하나도
1: 그쵸,
0: 안 나요.
1: 그쵸, 그쵸.
0: 네.
1: 요거는 보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요거는 냉장 보관을 하시는데요.
1: 네.
0: 사실 요거는 물에 한번 데친 멸치이기 때문에 그닥 오래 보관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묻혀 놓으시면
1: 예.
0: 한 5일 정도 하시면
1: 네.
0: 좋고요. 요거 이제 통깨만 살살살 뿌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젓가락으로.
1: 네, 예, 여기 있습니다.
0: 버무려서 바로
1: 예.
0: 담을게요.
1: 이렇게 날 더울 때
0: 네.
1: 차게 해서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0: 요거요. 제가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1: 네.
0: 뜨거운 밥에 찬물 말아서 요 멸치 무침 하나 딱 올려서 잡수시잖아요.
1: 네.
0: 집 나간 입맛이 확 들어와요.
1: 맞아. 어떨 때는 그냥 뭘 챙겨 먹기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또 시원하게 먹고 싶으니까 네. 찬물에 말아서 이제 김치를 먹을 때 있는데
0: 네.
1: 그때 이 멸치 무침해서 먹으면
0: 아주 금상첨화죠. 근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1: 네.
0: 아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칼칼하고 맵게 먹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1: 네.
0: 그럴 경우에는 다진 청양고추 좀 넣으셔도 되고요.
1: 네.
0: 아니면 고춧가루 조금 더 넣어서 잡수셔도 아주 좋습니다.
1: 아, 진짜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데요. 군침이 돕니다.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멸치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멸치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멸치는 대가리를 떼어내고 내장을 제거해 주세요. 다시백에 대파잎, 편선생강을 넣어줍니다. 국멸치를 데칠 때 대파잎과 생강을 함께 넣으면 비린내 제거에 도움이 돼요. 냄비에 찬물, 다시백을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여기에 국멸치, 청주를 넣어 1분 정도 데치고 국멸치를 건져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고추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쌀 조청,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국멸치에 양념을 묻힌 뒤 통깨를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멸치 무침이 완성됩니다. 가족을 향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보은 요리연구가의 정성 가득 레시피. 매일 먹는 밥, 더 맛있게 먹고 싶다면 오늘은 솥밥하는 날. 담백한 삼치와 향긋한 부추가 만나 밥맛이 확 사는 삼치 부추 솥밥부터 간단하게 만들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영양 가득 무침 반찬. 아삭하고 고소한 맛에 너도 나도 손이 가는 연근 들깨 무침까지. 소문난 손맛의 소유자 이보은 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 일상요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부시작도 광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1: 네. 선생님.
0: 네.
1: 이 전기밥솥보다 솥밥으로 밥을 많이 하면
0: 네.
1: 더 차지고 더 맛있는데요.
0: 네.
1: 이 생선으로 하는 솥밥은 저는 처음 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자, 어떨지 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0: 네.
1: 자, 그럼 오늘의 재료 살펴볼까요?
0: 네. 삼치는요. 가시가 다 제거되고
1: 예?
0: 먹기 좋은 크기로 등분이 된 이렇게 필렛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1: 네.
0: 삼치 밑간을 할
1: 네.
0: 국간장과 또 맛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불린 맵쌀 준비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1: 네.
0: 부추와 무염버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장과 생수가 필요하는데요.
1: 네.
0: 이 정도만 있으면 오늘 충분한 삼치 솥밥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자, 솥밥 하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0: 네.
1: 이번 기회에 마스터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치 부추 솥밥 만들어 볼 텐데요.
0: 네.
1: 이름만 들어도 분위기가 있어요.
0: 그렇죠. 네. 근데 솥밥 하려면
1: 예.
0: 무엇보다 그 쌀을 굉장히 잘 불려야 돼요.
1: 아, 맞아요.
0: 네.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쌀을 준비를 해서
1: 예.
0: 지금 물에 담가서 30분을 해놨거든요.
1: 예?
0: 그랬으면 체를 한번 주시겠어요?
1: 오.
0: 네. 요 체에다가 받쳐서
1: 예.
0: 30분을 다시 또 불려 놓으시면 돼요.
1: 근데요, 선생님.
0: 네.
1: 그냥 물에 그냥 또 계속해서 30분 동안, 그러니까 총 1시간 불리면 되는데.
0: 네, 네.
1: 오, 왜 이렇게 또 따로 하시는지.
0: 아, 그 이유는 뭐냐면,
1: 예.
0: 너무 물에 오래 불리잖아요.
1: 예?
0: 그러면 쌀눈에 있는 아주 맛있는 영양분들이
1: 예.
0: 다 물에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 오.
0: 꼭 이렇게 받쳐서
1: 예?
0: 불리는데, 지금 날씨가 어때요? 약간 덥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기온에는 쌀 알갱이가 자칫하면 수분이 다 날아가서 금이 갈 수 있거든요.
1: 오.
0: 그러니까 젖은 면보로 이렇게 좀 덮어주세요.
1: 아, 면보를 덮어서
0: 네.
1: 체에 받쳐서?
0: 네, 이렇게 해서 30분을 더 불려주시면
1: 예?
0: 정말 맛있는 솥밥이 만들어지는데
1: 예?
0: 솥밥뿐만 아니라 우리 전기밥솥 할 때도 이렇게 꼭 하시는 게 좋고요.
1: 네.
0: 냄비밥,
1: 네.
0: 돌솥밥 할 때도 꼭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갖고 있는 수분으로?
0: 네, 맞습니다.
1: 자, 젖은 면보 올려놨고요. 요거 그러면 이렇게
0: 자, 그랬으면 요거 좀 두고요.
1: 네.
0: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네. 부추가 있는데요.
1: 네.
0: 이 부추는 이렇게 100g 정도 이렇게 손질을 해서 칼 좀 주시겠어요?
1: 네.
0: 요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써는데, 아, 보통 이제 솥밥 안에 들어가는 그 부추는 네. 이렇게 얇게 썰어요. 왜냐하면 요게 센 것으로 들어가서 네. 김에 의해서 익혀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두껍게 썰면 돌아다니겠죠.
3: 그죠.
0: 그러니까 그 밥 안에 이렇게 흡수가 잘 되도록 네.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시는데, 만약에 집에 부추가 없고 네. 금방 솥밥 해야 되는데 쪽파밖에 없다. 그럼 쪽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머, 근데 무슨 이렇게 부추를 많이 써나 하실 건데요.
1: 저의 속마음 읽으신
0: 그쵸?
1: 거예요?
0: 그렇죠. 아니, 저는 네. 지금 광희 씨가 이렇게 지금 쳐다보시는 게 그 아, 예, 예. 질문을 꼭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 이 정도 넣으셔야 삼치와 그다음에 밥알이 잘 섞여 있어서 예. 딱 맞는 양이 돼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부추보다는 확실히 좀 더 숨이 죽을 거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그렇죠. 왜냐하면 뜨거운 밥에다가 요거를 넣을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예. 요거는 깨끗하게 이렇게 볼에다가 담아 놓으세요.
1: 선생님, 이 부추의 향은 네. 언제 이렇게 맡아도 너무
0: 맞아요.
1: 좋네요.
0: 그리고 이 부추가요, 예. 굉장히 그 밥하고 어우러졌을 때 예. 색감과 식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예. 요게 또 향이 있잖아요. 예. 요 향이 삼치의 비린 향도 없애줄 수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아주 일석이조겠죠.
1: 그렇죠.
0: 자, 요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삼치 손질을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1: 네. 자, 삼치 손질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0: 네. 요 삼치가 지금 이렇게 딱 토막이 나 있잖아요. 요게 바로 요새 마트에 가거나 아니면 네. 시장에 가면 필렛이라고 그래서 삼치를 이렇게 2등분해서 가운데 있는 굵은 뼈대를 빼내요. 오. 그렇게 해서 살코기만 이렇게 덩어리로 준비해서 냉동을 시켜놓기도 하거든요. 예? 아니면 진공포장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요 필렛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손질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네네. 요거 그냥 흐르는 물에 약간의 소금물만 넣고 소금만 예? 넣고 흔들어서 건지면 되는데요. 요거를 살코기 부분을 위로 가게 해서 여기에다 간 맞춤을 합니다. 오. 뭘로 하느냐? 예? 바로 국간장.
1: 국간장. 아까 비린내를 잡는 정말 네. 비법이, 요리 비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0: 요게 이게 지금 맛술이에요. 아. 그리고 요게 맛술로 이렇게 연육도 시켜줘요.
1: 네.
0: 요렇게 해서 딱 아, 15분 내지 20분만 두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부들부들한 삼치 필렛이 만들어지거든요.
1: 이렇게 이제 재운다는 거죠.
0: 그렇죠. 요걸로 재워주시면 되겠어요.
1: 아, 저희가 20분 정도
0: 네, 미리 재웠어요. 보세요.
1: 오, 확실히 약간
0: 달라졌죠.
1: 예.
0: 그리고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1: 맞아요.
0: 그렇죠. 요거 가지고 이제 밥을 지을 거예요.
1: 이렇게 조직이 보이는데요.
0: 네, 맞아요.
1: 자, 맛있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이 솥밥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0: 네.
1: 왜냐면 많은 분들이 솥밥을 어려워하는 게 여기서부터예요.
0: 맞아요.
1: 밥 물량과 그다음에 또 시간.
0: 네.
1: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0: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밥 양을 예.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불린 쌀을 넣어주세요.
1: 네. 총 1시간 불렸죠?
0: 네, 1시간 불렸어요.
1: 물에
0: 자, 1시간 불렸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불려진 쌀인 거예요. 네. 요거 굉장히 아주 고슬고슬하게 맛있게 지어지는데
1: 네.
0: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쌀이 딱 두 컵이잖아요.
1: 예.
0: 두 컵이니까 맹물도 딱 두 컵만 준비하세요.
1: 아, 동일한 비율로 네. 맹물을?
0: 네, 두 컵만 준비하세요. 그리고 불려놨잖아요.
1: 예.
0: 불려놓은 거 쌀 담고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요.
1: 1:1 비율이네요.
0: 네. 그러면 예. 보세요. 흔들어 보시면은요. 물 표면과
1: 네.
0: 쌀 표면이 딱 1cm예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예.
0: 1cm죠? 자, 그랬으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이걸 이제 밥을 지으면 되는데
1: 예.
0: 아까 저희가 삼치 재워놨던 거를 이 위에다가 그냥 올리시는데 그냥 올리지 마시고요.
1: 예.
0: 껍질이 위로 가도록 올리세요. 이렇게.
1: 거긴 또 이유가 있나요?
0: 네. 왜냐하면 아래에서 지금 열이 끓기 때문에 껍질이 있으면 속까지 살이 안 익을 수 있으니까 살이 아래로 가도록
1: 예.
0: 이렇게 하고 요 불을 좀 켜주시는데
1: 삼치일 때 생선이 미리 올라간 것도 처음이에요.
0: 네. 근데 이게 생선이잖아요.
1: 예.
0: 아무래도 어취가 있을 수 있겠죠.
1: 네.
0: 잠깐 바글바글 끓을 때 뚜껑을 덮어주세요. 지금 덮지 마시고.
1: 오.
0: 조금 끓을 때 기다릴게요.
1: 마지막까지 생선 비린내를
0: 완벽하게 없애야
1: 예.
0: 아주 맛있는 삼치 솥밥을 드실 수가 있어요.
1: 네. 선생님.
0: 네.
1: 근데 진짜로 저도 솥밥 굉장히 좋아하는데.
0: 네네.
1: 정말 뭐 채소도 들어가고 고기 네. 들어간 솥밥 많이 먹어봤어요.
0: 네, 생선 솥밥 처음이시죠?
1: 그렇죠.
0: 오늘 삼치가요, 여기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1: 네.
0: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약간의 지방분이 적은 게 바로 삼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담백하면서도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1: 선생님, 언제 뚜껑 덮으면 될까요?
0: 아, 지금 정도 이렇게 끓고 막 있잖아요. 예. 끓으려는 시점에 네. 이제 어취는 날아갔으니까 이제서야 뚜껑을 덮으시면 됩니다. 뚜껑 덮고 네. 끓이고 뜸을 들일게요.
1: 몇 분 정도 끓이면 되죠? 뚜껑 덮고? 아.

0: 조금 덮고 보통은 한 3분에서 한 4분 정도 끓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약한 불로 줄여서 약한 불에서 10분 뜸을 들이면 아주 완벽한 솥밥이 만들어집니다.
1: 자, 그럼 맛있게 한번 밥을 만들어 볼까요?
0: 네.
1: 자, 선생님.
0: 네.
1: 저희 시간이 얼마큼 지났죠, 지금?
0: 지금 한 14분 정도 지났는데요. 예. 끓고 있을 때 한 4분 정도 있을 때 저희가 약한 불에서 지금 뜸을 10분 들였거든요.
1: 예.
0: 어떻게 삼치가 익혀지고 밥이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1: 이야.
0: 이렇게 됐으면
1: 예.
0: 밥이 지금 다 된 상태거든요.
1: 선생님.
0: 여기에다가
1: 향 너무 좋아요.
0: 네, 지금 바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1: 예.
0: 간장을 이렇게 끼얹어 주시고요.
1: 간장을요, 바로?
0: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무염버터거든요.
1: 예.
0: 무염버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1: 버터를 또 이렇게 넣는 이유는 뭔가요, 선생님?
0: 이렇게 버터를 넣고 지금부터 왜 옛날에 엄마들이 이렇게 생선 같은 거 넣지 않고 그냥
1: 예.
0: 그때는 마가린이었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서 삼치 솥밥을 만들 거예요.
1: 아,
0: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1: 아, 삼치가 통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0: 네, 으깨져서 그리고 여기 버터랑 같이 해서 으깨지니까 훨씬 더 맛있죠.
1: 예.
0: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
1: 네?
0: 지금 광희 씨 앞에 있는 부추를 좀 넣어주세요.
1: 아, 자, 선생님.
0: 네.
1: 지금
0: 부추를 다 넣어주셔야 돼요. 네.
1: 자, 다 넣었습니다.
0: 네. 그럼 요거를 같이 이렇게 다 버무려줘요.
1: 정말 맛있는 향이 그냥.
0: 그렇죠.
1: 야, 지금 삼치랑 버터랑
0: 삼치가
1: 예.
0: 지금 다 살만 있잖아요, 필릿이.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으깼을 때 가시가 없어서 아이들도 먹기 좋고요.
1: 예.
0: 어르신들도 드시기가 좋은데 제가 특별히 간을 지금 간장 한 큰술을 넣었거든요.
1: 예.
0: 요거 그냥 퍼서 잡수시는데 그냥 집에 있는 반찬 아무거나 해서 잡수셔도 돼요.
1: 정말 그 우리 생선의 맛있는 향하고
0: 네.
1: 버터의 고소한 향하고
0: 맞아요.
1: 이 부추의 향이 섞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입 떠서 이렇게 바로 먹고 싶은데 자 그럼 저희 이제 완성 부추 한번 담아볼까요?
0: 그럴까요? 제가
1: 이야.
0: 가져갈게요.
1: 세상에
0: 이렇게 가져갈게요.
1: 예. 와 진짜 너무 맛있겠네요, 선생님.
0: 맛있겠죠? 지금 이 안에 있는 삼치가 지금 다 부서졌어요.
1: 세상에. 아니 정말 남녀노소 네. 가릴 것 없이 정말 담백하고 고소하고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0: 네,
1: 같아요.
0: 네 맞아요.
1: 아 진짜로 정말 이 솥밥에 생선이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0: 이렇게 해서 김치만 하나 놓고 드시면 되는데
1: 네.
0: 요거는 정말 반찬이 그닥 많이 필요 없는 밥이에요.
1: 그렇죠.
0: 끝났습니다.
1: 이야.
0: 이게 올린 거 보이시죠? 여기 생선이 조금씩 조금씩 올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1: 예.
0: 네. 이렇게. 자, 요거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1: 예.
0: 정말 한없이 들어갑니다.
1: 그럼요. 두 그릇도 뚝딱할 것 같은데요.
0: 네, 맞아요.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삼치 부추솥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삼치 부추 솥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물에 담가 30분 불린 쌀을 체에 받치고 면포로 덮어 30분 더 불려줍니다. 이렇게 물에 불린 쌀을 체에 받쳐 불려줘야 쌀의 영양분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부추는 잘게 송송 썰어주세요. 삼치 필렛 위에 국간장, 맛술을 뿌려 20분 정도 재워줍니다. 솥에 불린 쌀, 물을 넣고 삼치 필렛의 껍질 부분이 위로 가게 올려 한 소끔 끓인 뒤 뚜껑을 덮어 끓여주세요. 여기에 진간장, 무염버터를 넣고 삼치를 으깨가며 섞다가 부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삼치 부추 솥밥이 완성됩니다.
1: 땅속에서 영양가 높은 연근, 마 모두 등장했는데요.
0: 네.
1: 연근 무침 재료를 한번 알아볼까요?
0: 그럴까요? 아, 요거는요, 정말 어느 분이 드셔도
1: 네.
0: 정말 맛있다고 칭찬하는 메뉴인데요. 바로 연근과 마를 준비했고요.
1: 네.
0: 요 양념장에는요, 이 들깨가루에

0: 여기다가 국간장.
1: 네.
0: 그다음에 쪽파와 함께 다시마 우린물이 포인트예요. 요것만 이렇게 버무려주면 예. 정말 맛있는 연근 무침이 만들어지거든요.
1: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삭한 연근에 고소함까지 더한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자, 정말 몸에 좋은 연근 맛 두 네. 가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것부터 손질해볼까요?
0: 일단 연근은 제가 요거를 네. 쌀뜨물에 한번 데칠 건데요. 네. 이 연근을 요렇게 물에 한번 예. 헹궈서 준비를 했는데 네. 요거는요 그냥 얄팍얄팍하게 썰어주기만 하면 돼요.
1: 맞아요.
0: 이렇게.
1: 뭐 연근 몸에 좋은 거 다들 아시니까.
0: 그래서 연근은 이게 조금 씹는 식감도 있어야 되니까 네. 한 0.3cm에서 0.4cm가량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1: 네. 요즘 뭐 연근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연근으로 전도 만들어 드시고
0: 네, 요거 뭐. 전과도 만들고 예. 과자도 만들고 맞아요. 칩도 만들고
1: 뭐 조림도 하고
0: 그럼요. 반찬으로는 뭐 당연히 하지만 예. 옛날에는 요 연근 가지고 장아찌도 만들고 피클도 예. 만들고 그랬어요. 맞아요.
1: 연근 몸에 좋은 거 알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다들 많이 활용해 드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들깨랑 네. 무침으로.
0: 자, 근데 연근을 이렇게 썰어놨으면 예. 지금 옆에 쌀뜨물이 있거든요.
1: 예.
0: 쌀뜨물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팔팔팔 끓여놨는데 예. 제가 여기에다가요 소금을 약간 넣고
1: 예.
0: 소금을 넣게 되면 연근이 갖고 있는 아린 맛, 떫은 맛을 없애주고요.
1: 약간 있죠.
0: 네, 그다음에 여기 식초를 넣게 되면
1: 예.
0: 식초를 넣게 되면 연근이 갈변되는 걸 조금 없애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연근을 데쳐주세요. 이렇게.
1: 네. 시간은 얼마 정도 데쳐줄까요?
0: 요거는요, 좀 아삭아삭하게 먹어야 맛있잖아요.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만 데쳐주세요.
1: 선생님.
0: 네.
1: 선생님은 예전에도 연근을 좋아하셨어요?
0: 그럼요.
1: 어렸을
0: 저는,
1: 때부터?
0: 연근에다가요. 예. 저희 집에서는요, 이 연근을 살짝 데쳐서 안에다가 다진 소고기 넣고 전 부쳐 먹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면, 요거 안 먹을 수가 없죠. 고기 때문에.
1: 그렇죠.
0: 무조건 먹어야죠.
1: 근데 네. 연근에는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0: 맞아요.
1: 뿌리채소라.
0: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채소의 연근은 약간 몸을 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1: 예.
0: 요게 좀 고혈압이라든지
1: 예?
0: 피를 맑게 하는 정혈작용을 하기 때문에
1: 예.
0: 그리고 고혈압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불을 좀 끄고요.
1: 1분 정도.
0: 네, 데쳤으면
1: 예?
0: 찬물에다가 얼른 담궈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아삭아삭하게
1: 예?
0: 아주 씹을 때 그 경쾌한 그 식감이 아주 좋거든요.
1: 예.
0: 이렇게.
1: 약간 오늘은 무침이지만 네. 샐러드의 느낌이 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 샐러드처럼
1: 예.
0: 요새는 샐러드도 이렇게 한국식으로 많이 먹잖아요.
1: 그렇죠. 우리 입맛에 맞게.
0: 맞아요. 자, 그다음에는 지금 요 연근을 아주 맛있게 먹을 양념장을 먼저 좀 준비를 할게요.
1: 그럴까요?
0: 네. 양념장에는요.
1: 네.
0: 제가 오늘 양념장의 포인트가 아까 요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1: 맞아요.
0: 여기에다가 이제 간장 넣고요.
1: 예.
0: 그다음에 송송송 썬 쪽파 넣고요.
1: 네.
0: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요.
1: 네.
0: 여기에 들깨가루를 넣어주세요.
1: 오.
0: 들깨가루를 요거는 거피를 낸 들깨가루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낸 들깨를
1: 네.
0: 요렇게 갈아서 만든 거란 얘기예요.
1: 너무 고소하겠어요, 선생님.
0: 네, 완전 고소하죠.
1: 진짜 이렇게 보기에도 네. 뭔가 드레싱 같은 느낌이 진짜 강해요.
0: 그렇죠. 요거요. 뭐 연근뿐만 아니라
1: 예.
0: 우엉도 데쳐서 여기다가 할 수가 있고요.
1: 예.
0: 양배추채 많이 썰고
1: 예.
0: 연근에다 같이 버무려서 잡수셔도 좋습니다.
1: 네.
0: 여기에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1: 네.
0: 넣고요. 우리가 지금 간은 간장밖에 안 했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넣어야 돼요.
1: 소금을
0: 한 세 꼬집 정도 넣어주세요.
1: 네.
0: 세 꼬집 정도. 그래야 간맞춤이 되거든요. 요거를 잘 섞어주세요.
1: 네. 사실 무침하면
0: 네.
1: 물론 빨간 무침이 맛있긴 하지만
0: 네.
1: 또 어떨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의 무침을 먹고 싶거든요.
0: 맞아요.
1: 그럴 때.
0: 자, 요렇게 해서
1: 예.
0: 요거 보세요. 굉장히 고소하겠죠?
1: 예, 향도 너무 좋아요.
0: 그쵸, 향 너무 좋죠?
1: 예.
0: 요것만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1: 네.
0: 이제는 마지막 우리가 마만 손질을 하면 돼요.
1: 마요?
0: 네. 마 손질할 때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실 게
1: 예.
0: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1: 예.
0: 꼭 장갑을 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쌀뜨물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손 헹굴 때 쌀뜨물로
1: 예.
0: 좀 헹궈주시는 게 좋고요.
1: 네.
0: 장갑이 없으면 그냥 식용유를 손에다 바르고 하시면 코팅이 돼서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 마가 뿌리 식품 중에서도 우리가 보양으로 많이 치죠.
1: 맞아요.
0: 그리고 여기서 끈적끈적

0: 그 점액질 있잖아요.
1: 네.
0: 그게 뮤신이라는 건데 그게 또 소화도 잘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주스로 갈아 드시기도 하는데
1: 맞아요.
0: 저는 오늘 이 말을 그대로 연근과 함께 무쳐 먹을 거예요.
1: 아.
0: 훨씬 더 좋겠죠.
1: 맞아요.
0: 네.
1: 사실은 이 맛 식감이 좋다고 하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몸에 좋다고 하니까
0: 네.
1: 갈아서 한번 즙으로 해서 네. 먹어보려 했는데
0: 네. 잘 안 되죠.
1: 예, 나만 갈아서 먹기 쉽지 않더라고요.
0: 그럴 경우에는 우유하고
1: 예?
0: 양배추라든지 파프리카든지 이런 것도 같이 넣고 갈아주시면
1: 예.
0: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 점액질을 없애는 건 아니지만 약간 끈적끈적한 거를 이렇게 살짝 없애주는 게 좋아요.
1: 썰 수 있게끔.
0: 네. 자, 그다음에 이거
1: 예.
0: 이제 말끔하게 썰을 거예요.
1: 근데 이게 또 마가 갈변이 빨리 온다면서요.
0: 네. 그래서 빨리 썰어서 빨리 무쳐야 돼요. 근데 마를요. 이렇게 똑같이 썰면 재미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썰어요.
1: 삼각썰기로.
0: 네. 삼각썰기로. 광희 씨 아시네요. 삼각썰기.
1: 최고 요리비를 하면서 몇 번 봤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이건 썰자마자 바로 이렇게
0: 네,
1: 나와요.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볼에다 담고
1: 예?
0: 바로 양념에다 버무려야 돼요.
1: 근데 몸에 정말 좋죠. 뭐 뿌리채소는 얼마나 좋겠어요.
0: 그럼요. 그리고 요게 면역력에도 굉장히 좋고요.
1: 예.
0: 항산화 물질이 많기 때문에 꼭 우리가 연근, 마 같은
1: 예.
0: 이렇게 뿌리채소는 꼭 잡숴주셔야 돼요.
1: 아, 진짜. 저도 이제 마 챙겨 먹어야 되는데 아직 마까지는 못 먹었거든요.
0: 꼭 잡수시는 게 좋아요.
1: 예. 진짜 최고의 요리 비결에 나오는 음식만 제대로 챙겨 먹어도
0: 아유, 보양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알려드리는 메뉴들이요. 다 집밥이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사실은 집밥이 굉장히 보양이에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제철 재료로 항상
0: 맞아요.
1: 먹으니까.
0: 저는 마 썰을 때
1: 예.
0: 하나씩 집어먹어요.
1: 아, 진짜요?
0: 네, 그래야 좋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1: 예.
0: 이제는 넣고 버무리면 끝이에요.
1: 자, 이제 저희가 마늘은 미리 넣어뒀고요. 이제 연근도 있고 저 드레싱 같은 저희가
0: 네.
1: 양념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0: 자, 됐으면
1: 네
0: 넣고요. 버무려주세요.
1: 네. 저희 버무릴 때 팁이 있을까요, 선생님?
0: 이렇게 마에서 나오는 점액질이 쭉쭉 있으니까
1: 네.
0: 이거는 상 차리고 나서 바로 묻혀서 바로 잡수시는 게 좋아요.
1: 근데 오히려 점액질이 있어서 이렇게 잘 엉겨서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이 드레싱이나 네. 이 소스가
0: 맞아요.
1: 양념이.
0: 이거 그냥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이렇게.
1: 저 언제 만들었는데,
0: 뚝딱 만들었죠.
1: 예예. 예.
0: 굉장히 고소하죠.
1: 예.
0: 네.
1: 향이 너무 좋아요. 밥 반찬으로도 좋을 것 같고 샐러드처럼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이거요. 주말 아침에
1: 예.
0: 약간 반찬 여러 가지 하기 힘들 때
1: 예?
0: 이것도 한 끼로 굉장히 근사하죠.
1: 그러게요.
0: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삼치솥밥이랑 같이 해서 잡수셔도 아주 좋죠.
1: 맞아요. 여러 가지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일단 속이 편할 것 같아서.
0: 맞아요. 속 편하고 아주 맛있죠. 자, 이렇게 담았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고소하고 아삭한 연근 들깨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연근 들깨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근은 얄팍하게 슬라이스 해줍니다. 끓는 쌀뜨 물에 소금, 식초를 넣고 연근을 넣어 1분 3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마 우린물, 국간장, 송송 썬 쪽파, 다진 마늘, 들깨가루, 들기름, 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마는 껍질을 벗긴 뒤 찬물에 헹구고 삼각형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마를 손질할 때에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비해 장갑을 착용하거나 식용유를 손에 묻혀주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마, 연근에 양념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연근 들깨 무침이 완성됩니다. 잘 차려진 밥상 하나면 어떤 힘도 절로 난다. 이보은의 맛있는 한 끼 밥상. 비린내 하나 없이 집에서도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나는 특급 레시피.

0: 채소도 듬뿍, 알도 듬뿍. 좋아하는 재료를 몽땅 넣어 국물이 끝내주는 알탕부터. 반찬 같기도, 샐러드 같기도 한 이국적인 볶음 반찬. 방울토마토와 꽈리고추가 만나 달콤매콤한 토마토 고추 볶음까지. 소문난 손맛의 소유자 이보은 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 일상요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이 담길 때 네. 이 알탕을 찾기 마련인데요.
2: 맞습니다.
1: 근데요, 이 알탕은 집에서 비린내 잡기가 쉽지 않아서 만들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2: 근데요, 오늘 제 레시피대로만 만든다면요.
1: 네?
2: 정말 비린내 100% 완전 정복.
1: 네.
2: 완전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1: 오.
2: 그죠?
1: 자, 제가, 그럼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주재료를 제가 보면은요, 여기 이리가 있고요.
1: 네.
2: 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 이리와 알의 비린맛을 잡을 쌀뜨물과 대파가 있고요.
1: 네.
2: 그 다음에 그 탕 안에 들어가는 거, 두부.
1: 네.
2: 무, 양파, 쑥갓이 있고요. 뭐 네. 대파, 홍고추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선생님 또 얼큰한 맛을 살려줄 네. 양념 재료는 어떤 걸 준비하시는지 궁금해요.
2: 아, 일단은 천연 조미료만 있으면 육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1: 네.
2: 그리고 고추장, 된장, 그리고 간맞춤은 새우젓으로 아마 오늘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선생님의 요리 비결 또 기대가 네. 됩니다. 선생님 레시피만 있으면 절대 실패 없을 오늘의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알탕 만들어 볼 텐데요.
2: 네.
1: 선생님, 네. 저도 사실은 뭐 알탕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어떻게 네. 집에서 만들어야 하나 좀 고민이 있었어요.
2: 네. 보통 이제 시장하고 마트에 가면
1: 네.
2: 이 알과 이리를 이렇게 냉동으로 많이 판매를 하시거든요.
1: 네.
2: 그러면 해동을 하면서 아주 맛있게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1: 네.
2: 해동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비린맛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해동을 잘 하셔야 아주 비린맛 없이 맛있는 알탕을 드실 수가 있는데
1: 네?
2: 일단 여기 알을 이렇게 먼저 넣으세요.
1: 이게 알이죠, 선생님?
2: 네, 요건 알이에요. 그다음에 요게 지금 이리인데요. 이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넓은 바트에다가 이렇게 네. 놓으세요.
1: 근데 선생님,
2: 네.
1: 저는 알은 알고 있는데
2: 네.
1: 이리가 뭔지.
2: 아, 이리요?
1: 예.
2: 이 이리는 요거는 그 생선의 정소예요, 정소.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요
1: 예.
2: 이리를 곤이로 알고 계시는데요.
1: 예?
2: 아니고 요게 이리예요.
1: 네.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동을 해야 되는지.
2: 요건요, 해동은 아주 쉽습니다.
1: 예.
2: 뭐냐 하면 바로 요거 지금 대파 잎이 있죠.
1: 예?
2: 제가 대파 잎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잡내를 없애거나 향을 없앨 때
1: 네.
2: 많이 내잖아요.
1: 맞아요.
2: 요거를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뚝뚝.
1: 아무래도 생선에 있는 재료다 보니까
2: 네, 잡내와 비린내가 있겠죠.
1: 예?
2: 그리고 요거 청주예요.
1: 청주요?
2: 청주를 이렇게 부어주세요.
1: 자, 청주는 확실히 또 비린내에 강한 것
2: 그렇죠?
1: 같아요.
2: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해산물이니까 예. 해물이잖아요. 소금이에요. 소금을 약간 넣어야 살균도 되고
1: 네.
2: 이게 맛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1: 네.
2: 그리고 하나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제가 잘 이용하는 쌀뜨물인데요.
1: 네네.
2: 쌀뜨물이 그냥 찬물 쌀뜨물이 아니고요.
1: 네.
2: 한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쌀뜨물이에요. 왜냐하면
1: 예.
2: 이렇게 50도 정도의 물에서 해동을 시키잖아요.
1: 예.
2: 그럼 훨씬 더 신선하게 해동이 잘 되거든요.
1: 몇 분 정도 할까요?
2: 요거는 보통 이렇게 너무 많이 꽝꽝 얼려있다. 그럼
1: 예.
2: 40분 이상, 1시간 정도 되고요.
1: 예.
2: 아니, 나는 약간, 해동이 약간만 하면 된다. 이러면은 한 30분, 20분에 30분 정도 하시면
1: 예.
2: 아주 정확하게 해동이 됩니다.
1: 해동할 때, 뭐, 때에 따라서 찬물과
2: 네.
1: 그 다음에 미지근한 그쵸. 물이 다르겠네요.
2: 그쵸.
1: 다르네요.
2: 되도록이면 해동을 할 때는
1: 네.
2: 미지근한 물, 약간 따끈하다 할 때 정도의 미지근한 예? 물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40분 정도
2: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1: 그럴까요?
2: 네.
1: 저희가 조금 선생님께 미리 해주셨는데
2: 네.
1: 이런 식으로
2: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해동이 예. 완벽하게 됐습니다.
1: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탕 한번 만들어볼까요?
2: 그럴까요? 근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1: 어떤 거요?
2: 바로 천연조미료는 조합이 있습니다.
1: 자, 천연조미료 재료 이거예요?
2: 네. 너무 쉽죠?
1: 예.
2: 바로 북어가 있고요.
1: 예.
2: 요 북어포인데요. 요 북어포 살만, 살집만 쪽쪽쪽 찢어서 준비하시고요.
1: 네.
2: 요 무말랭이입니다. 이 무말랭이는 작년 겨울에 만든

0: 만들었던 무말랭이랑 굉장히 달지요.
1: 네.
0: 그래서 쪽쪽쪽 찢은 이 북어포와 무말랭이를 한번 버금을 합니다.
1: 네.
0: 버금이라는 건 뭐냐면 약한 불 후라이팬에서 한 1분 정도 볶아내시는 거예요.
1: 예.
0: 그러고 나서 분쇄기에 곱게 갈아요.
1: 어, 예.
0: 갈아서 합했어요.
1: 이거 두 개 합친 게?
0: 네, 합친 게 요거예요.
1: 천연 조미료.
0: 네. 근데 요거는 냉동실에 보관해 놓고 그냥 내가 국물 요리 할 때마다 꺼내서 쓰시면 아주 간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1: 와, 정말 향도 맛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해서 선생님의 요리 비결은 천연조미료입니다.
0: 네.
1: 예.
0: 자 그랬으면 예. 이 천연조미료와 함께
1: 예.
0: 바로 이 알탕의 비법인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죠.
1: 그럴까요?
0: 네. 자 볼 하나 주시고요.
1: 네.
0: 요거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1: 그럴까요?
0: 네. 자, 양념장인데요.
1: 네.
0: 요거 먼저 들어갑니다. 요거 뭔지 아세요?
1: 연겨자요.
0: 오, 연겨자 좋아하세요?
1: 아, 좋아하는데, 알탕에 연겨자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0: 알탕이요. 밋밋한 매운맛은 싫어해요.
1: 아, 맞아요.
0: 왜냐면 톡 쏘는 매운맛이 있어야 좋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겨자 하나 넣고요.
1: 네.
0: 보통 이제 우리가 겨자를, 이제, 김이 오르는 뚜껑 있는 솥뚜껑에다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1: 예.
0: 근데 그렇게 만들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예. 튜브로 있는 겨자 구입하셔서
1: 예.
0: 하시면 되는데
1: 예.
0: 이거는 이렇게 잘 푸는 게 또 묘미예요.
1: 맞아요.
0: 네.
1: 잘 풀지 않으면
0: 엉기죠.
1: 덩어리져 있으면
0: 자,
1: 먹었을
0: 요거
1: 때.
0: 진간장.
1: 네.
0: 그다음에 국간장
1: 예.
0: 넣고 요거를 잘 풀어요.
1: 진간장, 국간장 반반 섞으시네요.
0: 네. 그래야지 진간장은 풍미를 주고
1: 네.
0: 국간장은 감칠맛을 주잖아요.
1: 네.
0: 그렇게 두 개 섞어야 알탕이 훨씬 더 깊은 맛이 많이 납니다.
1: 맞아요.
0: 여기에다가 우리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1: 예, 어떤 거죠?
0: 뭐냐 하면 요겁니다. 다진 마늘에다가요.
1: 네.
0: 다진 마늘이 들어갈 때 짝꿍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해산물에. 알탕 같은 해산물에. 바로 생강즙이에요. 생강즙이 들어가면 지금까지 넣었던 양념장이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생강즙 넣어주시고요.
1: 생강은 약간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여기 지금 맛술 또는 청주예요.
1: 네.
0: 그리고 집에 있는 거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고추장.
1: 네. 또 얼큰하게 또.
0: 네. 그리고 된장.
1: 고추장 된장 섞으시네요.
0: 네, 그래야지만 깊은 맛도 우러나고 굉장히 뭐랄까요 담백한 국물 맛이 굉장히 깊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또 요게 들어갑니다. 약간 칼칼하고 매콤하면 좋잖아요.
1: 그럼요.
0: 약간 고운 고춧가루 넣으시면 훨씬
1: 네.
0: 더 좋아요. 고춧가루 이렇게 들어갑니다.
1: 들어가는 양념만 봐도 얼마나 맛있을지 국물이 얼마나 맛있을지 생각이 들어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섞어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1: 네, 잘 풀어주는 게 좋겠죠.
0: 네, 그리고 양념장은 숙성시키면 훨씬 더 맛있으니까
1: 네.
0: 미리 전날 만들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1: 숙성시키면.
0: 네, 자 여기까지만 네. 준비가 되고 새우젓은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이제 그러면
1: 네.
0: 끓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1: 알탕을 맛있게 한번 끓여볼까요?
0: 네, 끓여볼까요? 네. 자 이제 냄비에다가요.
1: 예.
0: 이게 지금 쌀뜨물이거든요.
1: 예?
0: 제가 국물 요리에는 무조건 쌀뜨물을 쓰지만
1: 맞아요.
0: 특히 이렇게 알탕 같은 경우에는
1: 예.
0: 쌀뜨물 필수입니다.
1: 정말 선생님 덕분에 일주일이 너무 편했어요. 왜냐면
0: 그랬어요?
1: 항상 이제 밑국물 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0: 네.
1: 오늘은 간단하게
0: 네.
1: 쌀뜨물을
0: 맞아요.
1: 준비했기 때문에
0: 그리고 이 쌀뜨물에다가 천연 맛가루만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1: 아까,
0: 넣으세요.
1: 아까 준비하셨죠?
0: 네네. 일단 쌀뜨물 먼저 넣을게요.
1: 네.
0: 내가 막 광희 씨한테 넣으세요 막 그래.
1: 아 괜찮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정말 요리
0: 네.
1: 비결을 많이 배웠어요 이번 주에.
0: 네. 자 이렇게 쌀뜨물 넣고요.
1: 네.
0: 여기에다가 천연 맛가루
1: 네.
0: 넣어주세요. 그러면 황태국물, 묵국물이 되겠죠.
1: 그렇죠.
0: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무 썰어놓은 거 있었잖아요.
1: 네.
0: 왜 이걸 먼저 넣냐면 무가 딱딱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무 먼저 넣어요.
1: 무를 먼저.
0: 네. 무 먼저 이렇게 넣어주세요.
1: 단단한 재료부터 넣을게요.
0: 자. 그리고 양파의 단맛이 나니까 단맛 나라고 양파까지 넣을게요.
1: 선생님 그러셨죠?
0: 네.
1: 처음부터 끝까지 넣어서 먹는 재료는 끓기 전에 넣는다고.
0: 그렇죠. 맞아요.
1: 그래야 맛있는 맛이 우러나와서.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저희가 뚜껑 덮고 한 2, 3분가량 센 불에서 끓을게요.
1: 네.
0: 제가 아까 천연 맛가루 있었죠.
1: 맞아요.
0: 그걸로 무하고 지금 양파 넣고 향이 우러나죠.
1: 어,
0: 국물 맛이 깊어요. 그렇죠.

0: 여기다가 뭘 하냐면 예? 아까 우리가 준비해놨던 양념장을 먼저 풀어요.
1: 아, 바로요?
0: 네. 먼저 풀어요, 예. 양념장을. 이렇게 양념을 먼저 풀잖아요. 예? 맛이 깊어져요.
1: 아, 그럴 것 같네요.
0: 네.
1: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맛있는 무도 네. 마지막에 이제 먹을 때 양념 잘 배 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0: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양념이 끓고 있으면 우리가 네. 여기다가 뭘 넣냐 하면은요. 네. 아까 이리하고 알을 쌀뜨물하고 청주하고 대파에다가 네. 미지근한 쌀뜨물에다가 담가놓고 해감시켰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해동이 됐잖아요. 네. 그걸 여기다가 이제 넣어야 돼요.
1: 자, 저희가 좀 받쳐놨어요. 미리. 네. 자, 한번 넣어볼게요. 양념장 넣고 바로 넣을게요.
0: 네, 바로 넣습니다. 1위부터 예. 이렇게.
1: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맞아요. 네. 또 이렇게 1위하고 알 같은 경우는 예. 추가해서도 또 많이 잡수시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1: 오늘 원하시는 만큼, 집에서 만들 때는 원하시는 만큼.
0: 네, 듬뿍 잡수실 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위와 예. 알을 넣었으면 이 양념장이 흠씬 잘 배이도록 한번 끓여주세요. 보통 한 10분 정도만 끓이시면 되겠습니다.
1: 자, 맛있게 한번 끓여볼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맛있게 끓고 있어요. 10분 정도 지났는데.
0: 정말 국물이 굉장히 진해요.
1: 아,
0: 그렇죠?
1: 그리고 색깔도 진해졌고.
0: 그렇죠. 자, 그랬으면 네. 이제 여기에다가 넣을 게 있어요.
1: 자.
0: 바로 고추, 대파 네.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쑥갓은 맨 마지막에 넣지만 쑥갓의 줄기 부분을 이렇게 좀 준비해놨잖아요.
1: 맞아요.
0: 이것도 먼저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넣으셔야 돼요.
1: 두부요.
0: 바로 두부.
1: 맛있는 맛이 잘 배게끔 이제부터.
0: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1: 두부도 먹는 재미가 있어요, 선생님.
0: 아, 그럼요. 네. 요거 건져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해물이나 이런 것들은 소금으로 간 맞추잖아요. 저는 네. 알탕은 이렇게 새우젓으로 간을 맞춥니다. 그래야 와. 훨씬 더 깊은 맛이 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새우젓 건지를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오. 이렇게. 그러면 새우젓에서 올라오는 감칠맛 때문에 훨씬 더 맛있거든요.
1: 맛이 배가 될 것 같은데요,
0: 그쵸?
1: 선생님.
0: 그렇죠. 완전 배가 되죠. 그리고 예. 아까 우리 쑥갓 있었잖아요.
1: 네?
0: 쑥갓을 반만 먼저 올려주세요.
1: 반만?
0: 왜냐하면 나중에 반은 그릇에 담았을 때 올릴 거예요. 이렇게.
1: 확실히 쑥갓이 올라가야 그쵸. 이제 또 비주얼이.
0: 그렇죠. 다르죠.
1: 자,
0: 이제 불 끕니다.
1: 쑥갓 올라오고 나서는.
0: 네, 불 끄고
1: 예.
0: 이제 바로 저희가 그릇에 완성 접시에 좀 담아볼게요.
1: 볼까요?
0: 이렇게.
1: 아우, 아주 그냥 한 솥 가득히
0: 네.
1: 완성이 됐어요.
0: 그렇죠. 아주 맛있게 됐죠.
1: 네.
0: 자, 그랬으면 이걸 한번 좀 담아볼게요.
1: 자, 담으시고. 아, 아주 든든하네요, 선생님.
0: 일단 무하고
1: 예.
0: 두부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이 아래쪽에서 채소를 조금 무가 어쩜 이렇게 달큰하게 잘 익었죠?
1: 선생님.
0: 와우.
1: 이 국자로 이게 풀었을 때
0: 네.
1: 이 향이 확 올라왔거든요.
0: 그래요?
1: 정말 국물이 진하면서 또 감칠맛이 나면서
0: 네.
1: 이렇게 이제 주말이잖아요.
0: 네.
1: 가족들 이렇게 둘러앉아서
0: 맞아요. 이렇게 뜨끈뜨끈한
1: 예.
0: 알탕 한 그릇 잡수고 나면 피로도 풀리고
1: 예.
0: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을을 맞이하는 자세가 조금
1: 예.
0: 남다를 것 같지 않으세요?
1: 아, 그럴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 맛있는 쑥갓 하나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거 아주 맛있게 잘 될 것 같아요. 보세요.
1: 그렇게만 했다 넣을까요?
0: 네. 네.
1: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알탕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알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릇에 알 1위를 깔고 대파잎, 청주, 소금, 미지근한 쌀뜨물을 부어 40분 정도 해동해줍니다.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쌀뜨물로 해동해야 알과 1위의 비린내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연겨자, 진간장, 국간장, 다진 마늘, 생강즙, 맛술,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쌀뜨물, 천연 조미료, 무, 양파를 넣어 뚜껑을 덮고 2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양념을 넣어 끓이다가 1위, 알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어슷 썬 홍고추, 청양고추, 굵게 채 썬 대파, 쑥갓 줄기, 한입 크기로 썬 두부를 넣어 3분 정도 끓여줍니다. 새우젓을 넣어 풀고 쑥갓 절반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남은 쑥갓을 올리면 알탕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0: 네.
1: 요리하기 귀찮은데 네. 맛있는 반찬이 또 먹고 싶을 때 뚝딱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이 토마토 고추볶음이라고요.
0: 맞습니다.
1: 자, 그럼 네.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한 5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은요,
1: 네.
0: 정말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1: 네.
0: 일단 방울토마토 준비가 돼 있고요,
1: 네.
0: 꽈리고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끝이에요.
1: 아, 근데 방울토마토와 네. 꽈리고추의 조합이 네. 신선한데요. 양념 재료가 지금 안 나온 줄 알았어요, 저는.
0: 네.
1: 근데 간장도 없고 고춧가루도 없고
0: 네.
1: 뭐가 없어요.
0: 요거는요, 양념이 정말 간편한 거예요.
1: 예.
0: 올리브 오일,
1: 예.
0: 들기름,
1: 예.
0: 소금하고 통후추만 있으면 됩니다.
1: 세상에.
0: 그렇죠?
1: 이렇게 간단하게 또 맛있게 네. 먹을 수 있다니. 자, 그러면
0: 네.
1: 한번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
0: 요거 그냥 만들어 볼까요?
1: 예?
0: 일단 꽈리고추는요, 꼭지를 떼고
1: 예.
0: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꼭지를 떼고 준비를 하시는데요.
1: 네.
0: 꽈리고추가 이렇게 좀 길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토마토는 이렇게 좀 짧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요거를 3등분 하시는 게 좋아요.
1: 길이를 좀 맞춰볼게요.
0: 네. 요렇게. 대신에 어슷어슷하게 3등분. 만약에 꽈리고추가 길지 않고 짧다.
1: 예.
0: 그러면 2등분만 하시면 돼요.
1: 저도 선생님이 네. 꽈리고추 정말 좋아하는데
0: 네.
1: 이 특유의 맛이
0: 그렇죠.
1: 너무 그리고 좋아요.
0: 그리고 꽈리고추가요.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꽈리고추 가지고 갖가지 요리 다 만들어 드실 수 있는데
1: 네.
0: 저는 특히 이 토마토하고 같이 하는 거를 선택한 이유가
1: 네.
0: 토마토의 식감과 꽈리고추의 식감이 아주 잘 어울려요.
1: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믿음이 가는데요. 많은
0: 네.
1: 분들이 꽈리고추 좋아하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토마토랑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0: 네.
1: 자, 계속해서 저희가 배워보겠습니다.
0: 자, 요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방울토마토 있잖아요.
1: 맞아요.
0: 방울토마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꼭지 다 떼어내고
1: 예.
0: 뭘 하느냐 하면 방울토마토를 살짝 한번 데쳐낼 거예요.
1: 예.
0: 데쳐낼 건데 어떻게 데치느냐. 요 방울토마토는 데치기 굉장히 쉽잖아요.
1: 예.
0: 요거 칼집만 내세요, 이렇게.
1: 아, 십자로?
0: 네. 칼집 내주세요.
1: 아, 껍질을 벗기실 거예요?
0: 네네네.
1: 아, 맞아요. 사실은 뭐, 이 방울토마토,
0: 네.
1: 저희가 이제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먹거든요. 너무 급할 때는.
0: 네.
1: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토마토 열을 가하면?
0: 네. 훨씬 더 영양소가 네.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1: 예.
0: 뭐냐 하면, 토마토 안에 있는 라이코펜이
1: 예.
0: 열을 가해서 볶거나 데치거나 해주면 흡수가 더 빨리 된다고 하잖아요.
1: 야.
0: 자, 그랬으면 이렇게 예. 끓는 물에다가,
1: 네.
0: 소금 한 꼬집 정도 넣고요.
1: 네.
0: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얼른 넣으세요.
1: 십자로 칼집을 내 방울토마토를 넣었어요.
0: 그리고 칼집
1: 볼까요?
0: 네.
1: 자, 벗겨보겠습니다.
0: 이렇게.
1: 아, 근데
0: 네.
1: 확실히 이렇게
0: 네.
1: 한번 데쳐내니까
0: 네.
1: 껍질이 정말 잘 벗겨지네요.
0: 잘 벗겨져요. 그리고 요거 뭐 굳이 말끔하게 안 벗기셔도 되는데
1: 아, 그럼요,
0: 그래도
1: 그럼요.
0: 이렇게. 벗겨서
1: 예.
0: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1: 자, 그렇게 해서 몇 개 벗겨놨어요?
0: 제가 이렇게 벗겨놨어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일단 토마토하고 요 꽈리고추하고
1: 예.
0: 볶기만 하면 끝이에요.
1: 자.
0: 근데 뭘 하느냐?
1: 예.
0: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1: 예.
0: 지금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근데 엑스트라 버진 아니고요. 퓨어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냥 볶음용, 튀김용 쓸 수 있는 거.
1: 네.
0: 그래갖고 이게 발연점이 좀 높아요.
1: 네.
0: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들기름이에요.
1: 오늘은 올리브 오일이랑 들기름 섞으시네요.
0: 네. 두 가지를 합쳐서 하면 발연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쉽게 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볶음 요리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불을 켜세요.
1: 이렇게 들기름을 활용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0: 그리고 올리브 오일하고 들기름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잖아요.
1: 예.
0: 그럼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껴지는 향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이 반찬하기에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1: 맞아요. 지금 그 좋은 향이 나고 있어요.
0: 자, 그랬으면
1: 자, 꽈리고추 넣었고요.
0: 그다음에 요게 토마토예요.
1: 자, 선생님 또 궁금한 게
0: 네.
1: 이 토마토도 들기름하고 어울릴까요?
0: 아, 잘 어울립니다. 제가 요거 가끔가다 제가 집에서 하는 반찬이거든요.
1: 예.
0: 요게 아주 좋아요. 근데 사실 집에서 토마토하고 꽈리고추 요게 만들기 굉장히 쉽잖아요.
1: 엄청 쉽죠.
0: 근데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근사한 맛의 요리가 되거든요.
1: 오.
0: 왜냐하면 이 토마토 꽈리고추가요. 궁합 맞는 것들이 굉장히

0: 굉장히 많아요. 스테이크, 그다음에 돼지고기 맥젓구이도 괜찮고요. 삼겹살 구이 그냥 우리가 구웠을 때도 괜찮고요.
1: 아, 그리고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볶을 때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여기 소금이거든요. 소금 간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익혀질 때 소금 간을 해야 이게 싱거워지지 않거든요. 특히 어느 쪽에 하느냐. 토마토는 자체 간이 좀 있으니까 꽈리고추 쪽에 한 세 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1: 꽈리고추 위주로.
0: 네. 그래서 같이 볶으세요.
1: 근데 선생님 요리가 또 좋았던 건 요즘 많은 분들이 물론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염을 원하시거든요.
0: 맞아요. 저염을 원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되면 다 됐어요.
1: 와, 지금 토마토에 약간 달큰한 향하고 꽈리고추의
0: 매콤한 향이 좀 섞였잖아요.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따 놓고 이제 여기다가 할 게 있어요.
1: 어떤 거요?
0: 바로 뭐냐 하면 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담아주세요.
1: 와,
0: 색감 너무 이쁘죠?
1: 색감도 너무 좋고 뭔가 고기 요리 먹을 때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고
0: 이거 생선 요리 먹을 때도 아주 좋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아침에 간편하게 달걀 프라이 했잖아요. 고기에다가 이거 같이 섞어서 잡수셔도 아주 좋아요.
1: 그러게요.
0: 이거 조금 빨리 담으려니까 이렇게.
1: 일단 색감도 예쁘고 향도 좋고. 아니 어떻게 이게 조화롭게 이렇게 요리를.
0: 굉장히 조화롭죠. 그리고 이 방울토마토 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 정도만 먼저 좀 담을게요. 다음에 됐으면 여기다 할 게 있어요. 바로 이게 뭐냐 하면은요, 통후추 갈은 거거든요. 갈은 것을 요 위에다가 이렇게 살살살 뿌리세요.
1: 아, 마지막까지.
0: 왜냐하면 후추는 같이 굽거나 하면 또 안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뿌려서 잡수시는 게 좋아요.
1: 야.
0: 이렇게 요게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강추합니다.
1: 자, 이렇게 기분까지 좋아지는 토마토 고추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토마토 고추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꽈리고추는 꼭지를 떼어낸 뒤 3등분으로 엇을 썰어주세요. 방울토마토는 꼭지를 떼어낸 뒤 10십자로 칼집을 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 방울토마토를 넣어 살짝 데치고 찬물에 담가 껍질을 벗겨주세요. 팬에 퓨어 올리브 오일, 들기름을 두른 뒤 꽈리고추, 방울토마토를 넣어 볶다가 소금을 넣어 볶아줍니다. 이렇게 퓨어 올리브 오일에 들기름을 섞으면 볶을 때 재료가 잘 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간 통후추를 뿌리면 토마토 고추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아주 맛있는 밥상을 차려줄 빅마마 이혜정 요리연구가의 칼칼한 고등어 김치찌개부터 감칠맛 대왕 북어전까지 인기 폭발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 완료시 다양한 구성 실손 냄비 4종 세트 모두 증정. 양수 냄비, 편수 냄비, 프라이팬까지 4가지 구성으로 4가지 요리를 한 번에. 실손 냄비 4종 세트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0: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양수, 변수, 프라이팬까지 다양한 구성, 실손냄비 4종 모두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8: 진단비도요?
0: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양수, 변수, 프라이팬까지 다양한 구성. 실손냄비 4종 모두 증정.
12: 이어서 EIDF 2026이 방송됩니다.
13: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4: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13: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15: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식을 보시고.
13: 주먹 운동하는 것처럼.
16: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17: 마지막에 사장님 돈도 빌리고
16: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0: 대단합니다.
1: 제가 원조가 몇 개 있습니다.
2: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심지어 와인 터널까지 만든
1: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2: 이거 유명한 스케일.
4: 너무 잘 알죠. 어,
3: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2: 90년대
3: 300억 정도 전재산을 다 몰빵했습니다.
1: 내 같은 놈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아, 그래 사람이구나.
0: 성도 야호!
5: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0: 햇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6: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5: 아 그렇습니까? 빛광자인가요?
6: 네.
5: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0: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6: 사과가 빨갛잖아요?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수단이 있는 거예요.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무슨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LED라든지,
5: LED, 예,
6: 그다음에
5: 예.
6: 태양전지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건방진 말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5: 오늘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햇빛은 예.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역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

0: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8: 이어서 EIDF 2026이 방송됩니다.
9: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10: 여기다 꽃 설명해봐. 꽃, 예. 무슨 꽃이야 이게?
9: 꽃!
10: 상어 숙의 향기를 피부에 들어오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이씨야. 이 드림도 하나.
9: 우와.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두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이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일을 하지 않았나.
6: 이해하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도 못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아요?
7: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8: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7: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8: 후원문의 080-961-9595.
7: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8: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9: 어? 이거 실화야?
10: 에이, AI 같은데.
9: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약간 노른 건

0: 여기가 구포에 한 400년 됐어요.
1: 직접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2: 여기 영차!
3: 여기 영차!
4: 낙동강 1300리가 전체가 다 오릅니다.
5: 나가 이 말이야.
6: 왼쪽요.
5: 빨리빨리 움직여. 이게 다 이거 작업 못해.
7: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8: 요즘 우리 집인데.
9: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8: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 벗고 수영하고.

0: 저희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데 수월했었거든요.
1: 예전에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숙제하기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2: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 없어졌고요.
0: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3: 텍스트로 전자시키고 녹음하고 생성형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생성해주고
4: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1: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해도 육룡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0: 고기,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3: 아, 더워.
0: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0: 이어서 EIDF 2016이 방송됩니다.
1: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2: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 2세?
1: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3: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도 있었고.
1: 목욕 운동하는 것처럼.
4: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5: 마지막에 사장님 돈도 빌리고.
4: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0: 제가 월드가 몇 개 있습니다.
1: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만든
0: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1: 이거 유명한 스케일.
3: 너무 잘 알죠. 아,
2: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1: 90년대 300억 정도
2: 전 재산을 다 몰빵했습니다.
0: 내 같은 놈이 이

0: gonna do.
1: So, 전기톱이 있어. 그거 가서 사다 하라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예. 정말 톱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무서운 것도 모르고요. 나는 갖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씽씽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2: 당연하죠.
1: 네. 40년을 하고 보니까 그 톱은 내 몸하고 똑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예.

0: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담석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박았습니다.
1: 죽었으니까 앞에가 보면
2: 저등이 치고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3: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노랗냐는 거야.
0: 담석은 이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은 담즙을 막는 게 문제예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예, 굵직이. 굵직이. 내려가야지. 미리미리 나이다 일렀습니다.
1: 어?
0: 아이다 됐다. 깨를 막아.
2: 그렇지,
0: 뭐 하면 물도 더 들려줘. 사람 없어. 사람. 에이, 좀 제일 그러네? 치켜치켜 있어. 40바이만 뚫는 거라.

0: 식당입니다.
1: 아, 자꾸.
0: 왜 쳐라.
2: 아, 저.

Je t'essaye, je t'en passe. Je t'en passe.

때 아버지. 예수 나 안 들어도 때문에 너무 너무.

0: 입습니다. 넵트루프. 바이바이스타그. 이. 바스 아샷. 보스 아샷, 바스 아스파이. 긴기 오라메, 에, 손다. 에,
1: 미 모가래?
0: 예. 빨리 나와라, 모쇼. 모쇼가 와야 되겠어, 예. 아. 어두워. 뜻뜻수, 사이 나가서나.
2: 이거
0: 다음 거에 묻는다고 해봅시다.

0: 뭐하는지 하나도
1: 모르겠지.
2: 여보자, 꽃 설명해봐. 꽃, 예. 무슨 꽃이야, 이게?
1: 상어 숙의 향기를 피부에 들어오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이씨야. 으이. 이 드림도 하나.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

있으니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무엇이 궁금한가요?
4: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3: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5: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6: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7: 아, 더워.
8: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9: 웜.
1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11: 바삭함의 끝판왕.
1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3: 남방구는 북방구와
1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5: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6: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5: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0: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아,

안녕.

0: Est-ce qu'on change? Vous voulez une autre?
1: Non.
2: Oui.

petit crocodile. J'aime petit crocodile.

0: 수영을 요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매번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2: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1: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3: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4: 입수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3: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5: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6: 전화 한 통 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3: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7: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8: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을 요시 접이식 파라솔 의

0: 의자 세트와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2: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1: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0: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3: 이수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0: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4: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5: 전화 한 통 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0: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6: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이어서 EIDF 2026이 방송됩니다.
9: 여기가 거의 한 400년 됐어요.
10: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11: 여기 영차!
12: 여기 영차!
13: 낙동강 천삼백리가 전체가 다 오르고.
14: 나가 이 말이야.
15: 빨리 움직여. 이래가지고 작업 못해.
16: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17: 좋지, 우리 집인데.
18: 그때가 그립네.
17: 그립지.
18: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0: 저희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데 수월했었거든요.
1: 예전에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숙제하기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2: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없어졌고요.
0: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3: 텍스트로 전사시키고 녹음하고 생성형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생성해주고
4: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1: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뼈를 갈아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0: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2: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식을 보세요.
0: 주먹 운동하는 것처럼.
3: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4: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3: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저는 임정명입니다. 저는 꽃 사진을 찍는 사람입니다. 요즘 몸이 불편해서 힘이 없어 거의 카메라를 잡을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도 찍은 꽃을 생각해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요.

그래도 예쁜 꽃을 보면 찍고 싶어 카메라를 들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꽃은 제게 어느 정도의 매력일까요?

지금까지 한 40여 년간을 꽃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그 어느 곳이나 갖다 대면 자세히 관찰만 하면은 모양 다르죠. 색깔 다르죠. 거기다가 향도 나죠.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 빠지겠어요. 그래서 꽃 사진에 빠진 거죠, 사실은.

중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 짝꿍이 카메라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카메라를 뺏어가지고 사진을 시작했습니다. 사진기를 받아놓고 보니까 사진기를 다룰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진관을 가가지고 카메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줄수 있느냐 물었더니 이 사진관에 나와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청소도 하고 자기 일을 도와달래요. 그러면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사진관에 나가서 노동의 대가로 카메라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설악산을 가게 됐어요. 이쁘고 짜릉짜릉다니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대고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게 꽃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한 10여 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찍고 일어서는데 핑 하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쓰러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알아봤더니 꽃 향기의 독성 때문에 그거에 취해서 쓰러진 거래요. 그 꽃은 은방울 꽃이래요. 그래서 야, 꽃이라는 게참 이쁘고 아름답고 향도 있고 이런 독성도 있고 신기하다 해가지고 그 은방울 꽃을 계기로 꽃 사진만 찍게 됐어요.

꽃을 볼 때, 그, 뭐라고 할까, 생기라고 그러나요? 기. 기에 휩싸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얼굴이 빨개진대요. 그리고 가슴만 툭툭툭툭 뛰어요. 그럼 카메라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꽃과 조우를 하고, 그 다음에 너 찍어도 되겠냐 하고, 찍으라고 그러면은 그때서야 카메라를 끄집어낸다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 잡념이 뭐가 들어가겠어요? 하나도 잡념이 없어요. 그래서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 꽃을 보는 세계가.

아,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말이 있어요. 절벽에 달린 열매가 이쁘고 맛있다고. 내가 그 절벽의 꽃을 보니까 이 밑에 평지에 있는 꽃하고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꽃 색깔이 그 진하고 향기도 뭐 독하고 그 평지꽃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아. 그 꽃을 찍으면서 그 차이를 저 나름대로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절벽이라든지 돌산이라든지 험한 곳만 쫓아다니게 된 거예요. 이런 돌산자 악자가 들어가는 산들을 쭉 다니다가 96년도인가 이제 백두산을 허락을 한다고 그래서 백두산을 한번 딱 가봤어요. 그래서 백두산에 하여튼 완전히 꽂혀가지고 23년 동안을 백두산에 가서 산게한 35달을 살았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말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서 갈 수는 없겠지만은 제일 가고 싶은 곳이 백두산이고 꿈속에서도 갑니다.

0: 아니요, 근데 정말로 잡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꼭, 꼭 찍으러 카메라 메고 들어가면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1: 그게 완전한 메디테이션,
0: 아니, 그게 행복이죠, 뭐. 네, 그러니까,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거 하나 부러운 게 없대도요. 근데 어떤 때는 이런 이제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뭐, 홈 잡고, 뭐 하고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러면 저는 감춰놓은 꽃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위안이 되거든요.
1: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느꼈는데, 선생님은요, 평생 일을 하시면서 진짜 행복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0: 그래요. 이 친구가 그 유학을 가기 전에 우리 집에 금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 금고 안에 필름이 이만큼 있었어요. 60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열어보고 금고 안에 돈을 넣고 필름이 있으니까 왜 필름이 있느냐고. 그래서 야, 그거는 아빠 죽으면 간 속에 넣으라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 이야기가 그때 그랬어요. 좋은 게 있으면 남한테 보여주는 게그 의무지예요. 그래서 나는 안 보여줄란다 그랬어요.

0: 제가 원조가 몇 개 있습니다.
1: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0: 만든.
1: 500만 원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0: 이거 유명한 스케일.
3: 너무 잘 알죠.
2: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0: 90년대
2: 300억 정도 전 재산을 갖다 몰빵했습니다.
1: 내 같은 놈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래 사람이구나.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 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일을 하지 않았나.
6: AI라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도 못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아요?
7: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몇달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열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2: 상쾌!
1: 통쾌! 변비엔 메이킨!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3: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4: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0: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무엇이 궁금한가요?
3: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2: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4: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5: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왕!
7: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8: 바삭함의 끝판왕! 치킨! 크크크!
7: 치킨 이름이 왜 이래?

0: 해야지.
1: 뭐 진짜
0: 그냥 죽어 죽으면
2: 피 안 먹지 뭐.

해야 할 걸. 기계 쓰는 시나베면 안에 기계 도와가. 에까 기타 웬다 구지발. 비마 디지마 가눈 아데소 가눈. 기지 기케노 아데 치가딕 ke ani ijayek tabiskul wiskas kabite wat epekatek gigi kikno ama komen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프리드라이프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0: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프리드라이프
2: 상담을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3: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4: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3: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5: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6: 입수가 뭐야? 통원비며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5: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7: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8: 전화 한 통 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5: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9: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10: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상담완료시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3: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4: 당연히 예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3: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5: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6: 깁스가 뭐야? 통원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5: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7: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8: 전화 한 통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5: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9: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0: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 이어서 EIDF 2026이 방송됩니다.
12: 와, 이거 진짜야?
13: 에이, 설마. AI겠지?
12: 오, AI로 만든 거네.
1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여기가 거의 한 400년 됐어요.
1: 징집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2: 여기 영차!
3: 여기 영차!
4: 낙동강 천삼행리가 전체가 다 오르겠습니다.
5: 나를 이마지요.
6: 알고요.
5: 빨리빨리 움직여. 이게 다 이거 작업 못해.
7: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8: 요즘 우리 집인데.
9: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8: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0: 저희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데 수월했었거든요.
1: 예전에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숙제하기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2: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더 없어졌고요.
0: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3: 텍스트로 전사시키고 녹음하고 생성형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생성해주고
4: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1: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また来ます。
1: 今年の夏は
2: 夏で今年来ます。
1: また来ます。
2: はい。
1: 明日は。

第三章取引。何とか知らずに済むように取引をしようと試みる段階である。何かにすがろうという心理状態である。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내 기억은 소리나는 거야.

母さん大丈夫？薬持ってこようか。大丈夫？

0: ただいて、
1: はい、はい、第5章受容、最終的に自分が死に行くことを受け入れる段階である。

0: 사면 고소.
1: 入っております。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띵띵! 퍼즈 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2: 경주와 함께하는 채널 TV 국민행동 리뷰.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3: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2: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안녕하세요. 런던에서 온 영국 공인 심리치료사 안젤라 센입니다. 지난 15년간 영국 국립정신과에서 만 18세부터 92세까지 50개국 1,500명 이상의 내담자를 만나왔는데요. 드디어 EBS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판에 대응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수 씨는 새로운 회사 분위기와 업무 방식에 적응하느라 매일 노력 중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도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할 때는 모르는 부분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현수 씨가 주변 동료들에게 쉽게 물어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우, 연차가 그렇게 많은데 이것도 몰라요. 아우, 일머리가 없네. 다들 바쁜데 너무 귀찮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현수 씨가 움츠러드는 이유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현수 씨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에요. 직장인이라면 국적이나 나이 불문하고 우리 모두 비판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문제가 생기는데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과도하게 방어적으로 행동하거나 실수나 문제를 숨겨서 더 큰 비판을 받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비판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비판에 휘둘릴까요?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비판받는 것을 이렇게도 어렵게 만드는지 비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비판을 받았을 때 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정리한 표입니다. 여러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비판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이익은 서로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죠. 이것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비판의 순기능이죠. 어떤 사회 집단이든 간에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는 알아채고 함께 해결해야 하는데 비판의 순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문제를 계속 키우게 됩니다. 몸에 좋은 쓴소리와 같은 비판이 없다면 집단의 자정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결국 모두가 위험해질 수도 있죠. 그러면 비판을 받게 되더라도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 낫겠죠. 우리는 비판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비판을 들었다면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비판인가 아니면 공격적인 비난인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이 되려면 비판의 의도, 기능, 태도 이 세 가지를 꼭 만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공격적으로 문제점을 막 지적하면서 다 너 잘 되려고 하는 말이잖아. 좋은 의도라고 하니까 이 비판이 도움이 될까요? 의도는 좋았어도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을 원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면 비판의 순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또 아무리 좋은 의도로 비판의 순기능이 충실했다 하더라도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말한다면 결코 도움이 되는 비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 분명한 상황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단계 잠깐 쉼표를 찍고 되물어보면 좋습니다. 다시 현수 씨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연습해 볼게요. 현수 씨는 작성한 보고서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본 동료가 말해요. 업계에 오래 계셨다고 들었는데 모르시면 편안하게 물어보세요. 뭘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그러세요. 이때 현수 씨는 경력자면서 이거 하나 물어볼 줄 모르나? 요령도 없고 능력도 없네. 이런 비난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때 바로 급발진하지 마시고 브레이크를 먼저 밟으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물어보는 걸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긴 했지만 이런 비판이라면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인정하고

해결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는 겁니다. 아,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만 제기하고 해결에 대한 부분은 없다면 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해결책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직접 해결책을 본인이 제시해도 좋겠죠. 지금까지 건설적인 비판에 건강하게 대응하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받는 비판에 건설적인 비판만 있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비판에 휘둘리는 이유는 비판인 척 둔갑해 있는 공격적인 비난 때문이죠. 그렇다면 공격적인 비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시 현수 씨와 직장 동료를 소환해 볼게요. 아니, 학력도 대단하고 경력도 대단하다 들었는데 그것치고는 너무 요령이 없는 것 같아서요. 보는 제가 아주 답답해서요. 자,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파악이 되었죠. 그러면 이런 공격적인 비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단계, 바로 할 말하기, 그리고 한번 꺾고 할 말하기.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바로 할 말하기는 말 그대로 나를 주어로 해서 나의 생각, 감정, 요구를 직접, 하지만 정제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내 감정이 어땠어요? 네, 화가 나고 불쾌합니다. 안 그래도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기 힘든데 요령 없다고 비꼬면서 타박이나 하고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그런데 이런 마음의 소리를 필터 없이 다 꺼내서 상대방을 공격한다면 사회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내 마음의 소리를 좀 정제해서 핵심만 추려볼게요. 일단 경력자이긴 하지만 나도 갓 이직한 상태에서 적응하느라 힘든 시기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비난받는 것 같아. 말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나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적응기에는 누구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데 동료로서 그렇게 못하겠으면 적어도 대놓고 공격하지는 말아주세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 말씀은 듣기 불편하네요. 말씀하실 때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말을 함부로 한다. 이게 아니라 제가 듣기 불편한 감정이 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주어로 감정 이야기했죠. 이제 나의 요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할 말하기가 부담스럽다면 한번 꺾고 할 말하기를 해보시면 좋아요. 특히 내가 꼭 이겨야 되고 내 말이 꼭 맞아야 하는 이런 유형을 대할 때 강대강으로 맞선다면 너무 긴장이 고조될 수가 있죠. 이때는 긴장을 한번 식혀주고 그 다음 할 말을 합니다. 아우, 맞아요. 그건 맞아요. 하고 부분적으로 인정해주거나 아우, 네, 그건 이해됩니다. 하고 공감해줍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yes, but. 네, 그런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꺾고 이제 할 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현수 씨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 네, 요령 없이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아직 서툰 건 맞아요. 이렇게 소위 쿨하게 모든 부분은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저도 속상하네요. 제가 경력적이긴 하지만 아직 적응하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제 입장도 좀 배려해서 말씀해 주세요. 참고 참다가 괴롭힘으로 이어지거나 인사부의 개입, 퇴사 등 문제를 크게 키우는 것보다 불편하지만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병에 걸리는 것보다 따끔한 예방주사가 나을 수 있는 것처럼요. 문제를 개선할 때 비판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비판은 참 불편하죠.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말처럼 나에게 좋은 건설적인 비판이라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의 조직 생활도 업무 스킬도 어느 순간 발전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좋지 않은 쓴말들, 즉 공격적인 비난은 나를 아프게 하죠.

안녕하세요. 런던에서 온 영국 공인 심리치료사 안젤라 센입니다. 지난 15년간 영국 국립정신과에서 만 18세부터 92세까지 50개국 1,500명 이상의 내담자를 만나왔는데요. 드디어 EBS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내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칭찬의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잘했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은 언제 들어도 정말 듣기 좋은 말이죠. 비판이나 거절은 누구에게나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칭찬이야. 뭐 듣기 좋은 말인데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칭찬의 긍정적인 역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칭찬을 하는 데는 참 인색합니다. 또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막상 칭찬을 받게 되면 굉장히 어색해해요. 우리는 왜 칭찬을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칭찬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이 나보다 더 우월하고 가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나는 열등하다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나의 자존감에 위협이 되겠죠? 가까운 사람끼리 꼭 말로 해야 하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지. 칭찬해주면 버릇 나빠져. 오만해져서 나를 무시할 거야. 느슨해질 거야. 바짝 쬐어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칭찬에 인색해지겠죠. 저 칭찬은 진심이 아니라 가식적인 말이야.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서 띄워주는 뭐 아부 같은 거겠지. 칭찬을 받아들이면 거만하다고 생각할 거야. 이런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숨어 있다면 칭찬하는 것도 칭찬받는 것도 불편해지고 또 계속 피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욱 어색해지겠죠. 칭찬은 상대에게 전해주는 선물과도 같은 말입니다. 칭찬은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고요. 내적 동기부여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칭찬은 관계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색한 사이에서는 딱딱할 수도 있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칭찬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억지스럽게 칭찬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속에 질투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면 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그럴 수 있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잘 돌봐주시고 어떤 생각들이 마음의 올가미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칭찬을 하고 싶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나를 비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감정이 상하거나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죠. 진정성 있는 칭찬은 약이고 가식적이고 억지스러운 칭찬은 독이 됩니다. 두 번째, 칭찬은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격려 차원에서 칭찬을 해줘요. 잘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칭찬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짚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칭찬의 예를 들면 이래요. 방대한 내용인데 요점을 잘 정리해 주신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을 콕 찍어서 칭찬을 해주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우월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민 씨는 매번 가르쳐줘도 모르던데 민정 씨가 훨씬 낫다. 이런 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열관계, 상하관계를 만드는 칭찬은 오히려 자존감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고

비교 당하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조장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너무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과잉 칭찬은 독입니다. 가령 상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신입사원이 이런 칭찬을 합니다. 어우, 부장님, 스티브 잡스 뺨을 사정없이 내려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결단력, 혁신의 대명사. 아우, 김 부장님, 대단합니다. 최고예요. 이렇게 칭찬하면 어떨까요? 나 기분 완전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아, 완전 오바하는데, 마음에도 없이 아부하는구나. 이런 과한 칭찬은 독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하는 칭찬입니다. 칭찬을 해준 뒤에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이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칭찬을 구체적으로 해줬어요. 방대한 내용인데 요점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계속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전에 보고서를 많이 써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가진 경험과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칭찬 테크닉. 상황에 맞게 칭찬한다. 이때 기억해야 할 점은 때와 장소,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자기 오늘 립스틱 색깔 너무 매혹적인데 이렇게 말한다면 이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칭찬이에요. 그런데 내가 남자 상사인데 여성 부하 직원에게 이런 말을 하면 문제가 될수 있죠. 직장이라는 장소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상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칭찬을 칭찬답게 제대로 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칭찬이라는 선물을 받았을 때 제대로 받는 방법도 배우면 좋겠죠? 첫 번째, 칭찬은 기쁘게 받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칭찬은 기분 좋은 선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선물을 받을 때 기쁘게 칭찬을 받는 게 힘듭니다. 혹시 칭찬을 받을 때 마치 폐를 끼치는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진 않나요? 또,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아우, 별 말씀을요, 아닙니다. 이렇게 칭찬을 부정하거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습관처럼 반복하지는 않나요? 진심으로 선물을 준 사람은 상대방이 기쁘게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김 부장님이 저녁을 샀어요. 최 대리는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지연 씨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죠. 그러면 부장님은 어떤 사람에게 돈잘 썼다, 뿌듯하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마 최 대리겠죠.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진 마음 없이, 갚아줘야 한다는 부담 없이, 일단 기분 좋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두 번째, 칭찬을 받을 때 어색하거나 말문이 막힐까봐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좀 어색하다면 그 대신 대화를 이어가는 주제로 칭찬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서를 쓸때 한눈에 잘 들어오게 요약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말로 설명하면 생각이 잘 정리되는 편인데,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앱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 없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칭찬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받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배워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잘했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직장에서 가장 최근에 들어본 적이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였더라? 하고 탁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조직에 칭찬을 더하면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칭찬을 주고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요.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또 나에 대한 칭찬을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의 자존감을 탄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의 자존감도 함께 탄탄해집니다. 이렇게 좋은 칭찬인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고 어색해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가 먼저 나서서 칭찬이라는 선물을 건네보면 어떨까요? 또 칭찬을 받았을 때 어색하게 회피하기보다 감사하게 받아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칭찬은 관계를 이어주고 지켜주는 관계의 접착제다.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0: 여기가 거의 한 400년 됐어요.
1: 직접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2: 여기 영차!
3: 여기 영차!
4: 낙동강 천삼행리가 전체가 다 오고 있어요.
5: 나가 이 말이야.
6: 알겠어요. 빨리 움직여. 이래가지고 작업 못해.
7: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8: 요즘 우리 집인데
9: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8: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 벗고 수영하고

0: 저희 때는 이걸로 공부하는데 수월했었거든요.
1: 예전에는 편지 쓰기, 일기 쓰기, 숙제하기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2: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없어졌고요.
0: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핸드폰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3: 텍스트로 전사시키고 녹음하고 생성형 AI가 알아서 정리해주고 문제를 생성해주고
4: 인간의 손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1: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뭔가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0: 뼈를 갈아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0: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2: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까지.
0: 구멍 운동하는 것처럼.
3: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4: 마지막에 사장님 돈도 빌리고.
3: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고.

0: 감사합니다. 제가 원조가 몇 개 있습니다.
1: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만든
0: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1: 이거 유명한 스케일.
3: 너무 잘 알죠. 아,
2: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1: 90년대
2: 300억 정도 전 재산을 잔뜩 몰빵했어요.
0: 내 같은 도움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4: 성도 야호!
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7: 아이고 잘하네.
6: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8: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해안에 가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푸른 바다. 눈길을 사로잡는 비경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해마다 여름이면 해안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1: 뭐가 좋아요?
2: 수영합니다.
1: 물도 깊지 않아서 놀기도 좋고 해서 참 좋습니다.
0: 볼거리, 즐길거리도 많고 살아있는 갯벌 체험도 할 수 있으니 해안에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답니다.
3: 작년에도 왔었는데 만족하고 하다 보니까 올해 또 오게 됐습니다.
4: 막 꽃게도 잡고 조개 큰 것도 잘 나오더라고요.
0: 그뿐인가요? 해안 앞바다를 그대로 담은 먹거리도 풍성.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 해안 안면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연육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 안면도.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큰 섬으로 수많은 해수욕장이 있어 대표적인 해안의 관광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꽃지 해수욕장

0: 강은 야트막한 수심으로 물놀이를 즐기기 딱 좋아 이맘때면 늘 북적입니다. 자, 바야흐로 본격 여름휴가철 꽃지 해수욕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았는데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놀기에 참 좋다고 합니다.
1: 여기서 놀면 찍어주세요.
2: 들려요?
3: 바다 소리가 들려요.
4: 너 얘. 하지만 나도 이거 한 게 있어.
3: 해봐.
4: 누가 좀 모래 좀 뿌려주라.
2: 아, 무슨 소리야?
4: 바다 소리 안 나는데.
2: 안돼요.
4: 야, 절대 들어봐.
2: 근데 이렇게 노는 거야. 이렇게 진흙이랑 이렇게 노는 거야.
5: 아, 여기 매년 애들 데리고 놀러 오는데요. 지금 조개도 잡다 보면 애들도 조개가 나오니까 재밌고 실제로 나왔던 바지락으로 저희가 칼국수랑 찌개를 끓여 먹어요. 근데 정말 이게 사는 것보다 신선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4: 우와, 잡았어. 여기 한 자리에서 많이 나와.
0: 해수욕도 즐기고 살아있는 자연도 느낄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 이만한 놀이터가 또 있을까요? 꽃지 해수욕장이 유명한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고요?
5: 아무튼 할매 바위인데요.
2: 저 뒤에 게요.
5: 네, 저 유명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만조 때는 제가 못 가요. 근데 이제 간조 때는 다시 갈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바위가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붙었고 해서 좀 유명하더라고요.
2: 그랬고, 저것도 보러도.
5: 네, 저것도 보러도 많이 오고.
0: 하루 두 번 열리는 신비로운 바닷길. 물이 빠지는 간조 시간이 되면 꽃지 해수욕장 앞바다에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이 아니라 걷기 좋은 자갈길이 열리는 곳인데요. 이 길을 따라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안면도의 보석, 바로 대한민국 명성으로 지정된 팔미 하라비 바위입니다. 안면도 사람들이라면 이 바위에 얽힌 구슬픈 사연을 다 꿰고 있답니다.
6: 할머니, 그러면 저 바위는 몇 년 동안 있었어요?
7: 그러니까 오래됐지? 전설의 고향도 나왔어, 여기. 방송국에서. 할매 바위, 할아베 바위. 할머니가 울다 울다 지쳐가지고,
6: 네.
7: 부둣가 여기 저기 산창가 앉았다가 죽어가지고, 한이 맺혀서 생긴 바위를. 할아버지 기다리다가.
6: 할머니, 근데 저 살짝 부리 모양은 살짝 입 같아요.
7: 그래?
6: 네.
7: 네가 볼 때 그래?
6: 네.
7: 네가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렇게 볼 때는 몰랐는데 긴 것 같다.
0: 물이 빠진 바위 주변에선 제법 씨알 굵은 조개도 잡히는데요. 채집이 허락된 곳이라 조개 잡기 체험 명소랍니다.
7: 바람이 막 세게 불잖아요. 그러면 막 파도에 밀려서 소라도 나오고 꽃게도 나오고 굴도 파도에 밀려서 오고.
0: 오랜만에 손녀와 오붓한 데이트를 즐기는 조인순 씨. 안면도의 매력을 손녀에게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7: 지네 아빠가 빨간 것이 그런 때는 오거든. 그러면 따라서 와.
2: 할머니 본다고?
7: 내가 막 오라고 하지.
6: 할머니가 착하고 맛있는 걸 많이 해주세요.
0: 할머니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길래 이사기가 홀딱 반했는지 궁금했는데요. 아하, 태안 향토 음식 전문점 사장님이셨군요. 모처럼 손녀도 놀러오고 했으니 솜씨 발이 한번 하신다는데

0: 태안의 명물 꽃게입니다.
1: 게, 꽃게, 지, 묵은지, 2, 3년 된 거. 그래서 개국지예요.
0: 태안 앞바다는 소문난 꽃게 황금어장이지만 여름철엔 금어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잡아서 보관해둔 걸 사용합니다. 알배기 꽃게를 인심 좋게 넣어주고 일반 꽃게탕과 다른 재료를 한 가지 더 하는데 김치를 씻어서 넣는다고요?
1: 3년 먹은 묵은지 그냥 대추로 끓이면 담백하고 깊은 맛이 안 나요.
0: 꽃게와 묵은지에 각종 채소를 넣어 칼칼하게 끓이는 개국지는 안면도 일대에서 맛볼 수 있는 향토 음식입니다. 거기에 각종 해산물까지 팍팍팍 넣어주니 아이고 백보식에 난리 났어요. 침 넘어가네요. 이번 메뉴는 손녀가 제일 좋아하는 갑오징어 볶음. 지금의 제철인 갑오징어 듬뿍 넣고 각종 채소를 곁들여 매콤하게 볶아주면 여름철 별미 갑오징어 볶음 완성입니다. 그야말로 싱싱한 태안 앞바다가 한상 가득. 이 맛을 보러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든다는데요. 꽃게 맛있는 거야 두 말하면 잔소리일 테고 묵은지와 어우러진 꽃게 맛이 진짜 궁금한데요.
2: 지긴다 지겨.
3: 달아요?
4: 살살 녹네. 달콤하네. 진짜 달아. 꽃게 살이 달아요. 네. 슬슬 녹아요.
2: 우리 오형제예요. 딱 오자매. 오자매, 오자매. 1번, 2번, 3번, 4번, 막내. 아, 우리 여기 오늘 진짜 달았다.
4: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때 그랬었지. 차도 없을 무렵에 그때. 애들 데리고 여기 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면서 다 불렸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나는 이거를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맛있네.
2: 아, 진짜 맛있어.
4: 네, 오자매예요. 원샷!
2: 자, 위하여.
4: 태안을 위하여.
2: 아, 위하여.
4: 맛있어? 응. 밥 한번 먹을래? 응. 매운 게.
0: 하하, 할머니 정성까지 듬뿍 담아 만든 갑오징어 볶음.
5: 어머니, 손녀가 누굴 좋아한다고요?
4: 펜수?
6: 펭수.
4: 펭수? 여자야, 남자야?
5: 아, 펭수가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7: 남자요.
4: 남자요?
7: 인간 남자야. 귀여워요.
5: 귀여워? 어떤 면이?
7: 뱃살이 많은데.
1: 손님들이 와서 맛있다고 하고 또 우리들이 오면 맛있다고 하고
5: 이제 행복하고
7: 할머니 가랑 같이 있을 때요.
1: 머리 완전 좋아.

0: 다시 사연 많은 바위가 고요함에 잠기는 시간이 오고 외따로의 섬이 된 바위는 매일 한 번씩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을 선물합니다. 떠난 이를 그리워하다 그대로 풍경이 되어버린 슬픈 사연을 품은 바위. 해넘이 시간이 되면 붉은빛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습니다. 안면도에서 유명한 또 하나의 풍경. 천수만이 마주 보이는 바다에 둥둥 떠있는 탑이 보입니다. 물이 빠지면 바닥에 놓였다가 물이 차면 떠오르는 안면암 부상탑인데요. 부상탑에서 건너다 보이는 무태, 작은 사찰, 안면암이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창건한 현대식 사찰. 바다와 어우러진 독특한 풍광 덕에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안면도를 찾는 이들이 꼭 들르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1: 아, 여름 휴가로 제가 예, 계획해가지고 잘 올 일이 없잖아요, 부산에서. 예, 그래서 전라도로 한번
2: 충청도요.
1: 충청도로 올라왔다. 예, 전라도로 해서 충청도로. 예.
3: 근데 왜 이쪽이었어요?
1: 여기는 절이 바다에 있는데 갯벌로 해가지고 예, 물 빠졌을 때 예,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4: 야, 어렸을 때 왔었는데?
5: 아, 좋다.
6: 난 기억이 없는데.
4: 길이 열리는 길이에요, 이 길이. 간월도 길도 열리잖아요. 근데 거긴 좀 짧고 여긴 좀 길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 괜찮은 것 같아서.
0: 서해바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천수만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터를 잡았다는 안면암. 많은 사람들의 좋은 기도처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봉스님은 사찰 주변에 꽃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가꿨는데요. 처음 스님이 안면암에 왔을 때 받았던 깊은 감명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7: 방생하러 왔다가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서 뭐 바다 풍경도 좋고 이 자리를 잡아서 이제 절을 만들고
0: 스님이 신도들과 마음을 모아 공축한 커다란 목조 건축물. 사실 이 탑을 올리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답니다. 지난 2010년 완공된 지 한 달 만에 입었던 태풍 피해.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부서졌던 것인데요.
7: 사람이 이제 좀 큰 건물을 보면은 마음이 좀 커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탑도 소원탑, 부처님 세계에서 조그마한 것보다는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오는 분들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0: 그리고 다시 올린 7층 대탑. 지금은 해풍에 의해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 중이라네요.
7: 여기는 이제 부처님의 그런 이제 설법이나 하실 때 그럴 때 모습이죠.
0: 아마 내년쯤이면 다시 탑 안을 올라가 볼 수 있을 거라는군요.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태안 앞바다. 더 이상 이 바다에 험한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다에 띄운 탑이 바로 부상탑입니다.

0: 동안에 이제 좀 힘들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1: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청정 자연을 되찾은 태안 앞바다. 그 덕에 안면암은 사진 출사 명소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2: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반갑습니다. 저 국표가
1: 힘든 순간마다 이 사찰에 와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0: 김영희 없이.
1: 오, 하나도 없었죠. 아, 없었죠. 그게 너무 아주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그냥 예, 하나도 안 왔어요.
2: 쭉. 펜션을 하니까 뭐 예. 더 정확하게. 예. 아니, 손님이 뭐 없었지 뭐.
1: 어떻게 그냥 정말로 그 전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그걸 다 닦고 해서 그냥 빨리 진짜 원성 복귀를 한 거죠. 그럼.
2: 밤에. 야, 소라.
3: 예, 예, 올 때.
2: 소라가 진짜 많네, 여기.
3: 예. 야. 빠리거든, 이걸.
2: 어, 이거 진짜 많이 컸다. 겨울에는 이게 조그맣 잖아요 아주. 네.
4: 기름 유출 사고 때는 얘들이 너무 무서워서 나오지를 못했는데 자연이만큼 좋아졌으니까 얘들이 이제 아, 안심하고 나올 수 있죠. 연물 소리 들으니까 잘 자라요. 네. 어, 잘 자라고 그냥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1: 여기 보세요. 다 꿈틀꿈틀꿈틀꿈틀 하잖아. 얘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나. 근데 다 움직이잖아요.
0: 다시 맑아진 바다는 그 무엇보다도 고마운 자연의 선물. 이렇게 옛 모습을 찾게 될 거라고 누가 쉽게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생명을 가득 품은 바다는 사람들을 바쁘게 합니다. 바다로 출근할 땐 이 특이하게 생긴 차가 참 쓸모 있다네요. 바닷길 열리는 시간 딱 맞춰 서두르는 이유. 바다 한가운데 노다지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지금은 바지락철 끝물이라 자리 비운 사람이 많지만 5, 6월엔 경운기 여러 대가 한꺼번에 나올 만큼 바지락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계수단입니다. 여기서 바지락이 많이 나는 건 갯벌 특성 때문 단단하고 자갈이 많아 바지락이 자라기 좋답니다. 그대로 그냥 손 대는 곳마다 바지락이 지천. 또 여기서 잡히는 바지락은 품질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5: 이 조개는 우리 참조개라고. 우리 여기는 캐면 무조건 다 일부러 수출가 나가는 거예요. 국내에 안 나가요. 꿀, 자갈, 모래 섞여가지고 그 속에서 있는 거라 더 맛있다죠. 자연산이야.
6: 완전 자연산.
7: 아 진짜로?
5: 아니 종패를 안 뿌려.
6: 안 뿌려 종패 안 뿌려.
5: 우와. 옛날부터 종패 뿌린 적이 없어요.
0: 아주 오래 전부터 태안 앞바다에서 자생했던 바지락. 이곳 주민들의 밥이 되고 희망이 되고 또 보람이 되었을 참 귀한 먹거리죠.
5: 아, 공기 맑고 모든 게 다 좋지. 좋으니까 47년을 살았겠지. 이거 캐서 애들 뒷바라지하고 대학교 가르치고 식구들 먹고 살고 노부모 모시고 이렇게 살았지.
6: 여기가 금 오장. 금 캐는 오장. 말하자면 조개도 많고 갯것도 많고.
0: 언제나 넉넉하게 내어주는 고향 바다.
6: 땡큐.
0: 3시간가량 작업을 마치고 물 들어오기 전에 얼렁 우트로 향합니다.

0: 일을 마친 주민들은 인근 식당으로 모이는데요. 여기서 새참을 함께 먹는다네요. 오늘 메뉴는 바지락 칼국수랍니다.
1: 여기는 4월 5월 조개가 최고 맛있어요.
2: 왜요?
1: 4월 달 되면은 조개가 연거러. 그리고 5월 한 6월 달부터 차차차 죽거든. 그런데 우리 동네

0: 원래는 빨리 안 죽어. 한 7, 8, 지금 오늘도 연글잖아요.
1: 늘 풍요로운 바다 덕분에 언제나 풍성한 식탁. 갓 잡은 바지락이 한가득 들어간 바지락 칼국수입니다. 여기에 곁들일 해물 부침개까지. 이 정도면 잔치상 차리는 거 아닙니까? 하하, 세상에, 그 부침개 참 호사스럽네요.
0: 안면에서 나오는 대화.
2: 아, 이것도 안면도 거예요?
0: 안면도.
1: 그야말로 안면도 특산품이 잔뜩 올라간 특제 부침개. 아이고, 그냥 딱 한 입만 먹고 싶네요, 그냥. 유난히 무더운 올여름, 주민들 기운 내시라고 더 푸짐하게 만들었답니다. 지난 5월부터 매일같이 바다로 출근했던 주민들, 그간의 고생이 싹 씻기는 맛이랍니다. 마을 주민들끼리 같이 먹으니 맛은 두 배가 되네요. 네.
3: 너무 맛있다. 이거 아주 손님 우리가 초빙을 잘했구만.
0: 원래 손 전문가예요.
3: 맛있어. 맛있다. 어떤 맛이야? 조개가 쫄깃쫄깃해, 먹을수록. 단맛 나와, 단맛.
0: 아이고,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기분이지. 요만한 거 먹을 거 있어도 다 모여.
2: 다 모여.
0: 다 모여. 진짜로.
1: 추억 만들기 딱 좋은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살아 숨 쉬는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 여름이면 더욱 반짝이는 여기는 안면도입니다.

약간 노린 돈.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태안. 드넓게 펼쳐진 갯벌은 오래된 유물의 보물 창고. 태안을 걷다 보면 천년 넘는 역사를 가진 유물부터 현대 미술까지 두루두루 만날 수 있는데요.
1: 갯벌이 없었다면 아마 보존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2: 뻥 뚫린 하늘을 볼 일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정말 많이 보게 되고
0: 다양한 멋을 간직한 태안의 중심지.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에서 찾은 특별한 맛.
3: 물은 어떻게 해요?
4: 물은 한 마리 2만 5천 원.
5: 한 마리요.
0: 제철 맞은 특산물이 지천. 하하, 풍성한 인심도 덤입니다.
6: 이게 조금 두꺼운 거라서.
0: 이젠 태안 여름 손님이 된 오징어에 고향 식재료인 붕장어까지.
7: 조류도 세고 갯벌도 좋고 1m
0: 오오오. 지금 태안은 다채로운 먹거리들로 펄떡입니다. 이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태안의 먹과 맛.
8: 감자랑 조합이 잘 맞아서 고소.
0: 태안의 특별한 매력을 만나보시죠. 백화산이 병풍처럼 펼쳐진 태안의 중심지 태안읍. 완만한 구릉지대로 이루어진 태안읍은 태안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곳인데요. 넉넉한 바다와 갯벌을 품은 태안은 주민 절반 이상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북적이는 항구. 여름 바다의 보물을 찾기 위해 바다 사나이들이 나섰습니다.
7: 나가죠. 저기는 바위 섬이 없어갖고 그 풍장어는 바위 섬 돌 그런 데 살고 있어서.
0: 바위 틈에 은신하는 풍장어는 밤이 되면 먹이 사냥을 시작하는 야행성 물고기라 이 시간에 일을 시작해야 한답니다.
7: 잠시만요. 준비 좀 먹여요.
9: 네.
0: 자,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양망 작업을 서두릅니다.
7: 통발 올라오는 과정이요.
10: 통발?
7: 예.
0: 5m 길이의 줄에 걸린 통발을 걷어 장어를 선별하는 작업. 과연 붕장어는 얼마나 잡혔을지 무척 궁금한데요.
7: 네. 1m.
0: 바다 장어라고도 불리는 붕장어는 흔히 아나고라는 일본 이름으로 잘 알려진 생선이죠. 바다 장사라는 별명답게 힘 끝내줍니다. 하하.
7: 지금이 기름도 많이 올랐고 네. 그 기름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10: 아, 붕장어는요?
7: 예.
0: 붕장어는 사계절 태안 전역에서 잡히지만 6월에서 8월이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 게다가 살도 많이 오르는 데라 고소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7: 장어잡이는 1년에 한 3개월만 해요.
10: 아, 그렇게밖에 못해요?
7: 아니, 더 할 수 있는데, 다른 거.
10: 꽃게. 아, 다른 거.
7: 예, 네, 꽃게 잡으려고.
10: 아, 꽃게잡이로. 꽃게는 훨씬 더 나아요, 돈벌이가?
7: 낫죠. 어.
10: 꽃게?
7: 꽃게.
10: 우와. 우와, 보내요?
5: 왜 보내요?
7: 금옥이.
0: 그물만 쳤다 하면 이렇게 싱싱한 녀석들이 그냥 줄줄줄 올라옵니다.
7: 태안이 이 조류가 세서 그래요. 조류가 세고 네. 먹을 게 풍부하고.
0: 이른 저녁부터 동 틀 때까지 고된 작업이 이어집니다.
7: 피곤하죠. 피곤해도 제철이니까 그냥 하는 거죠. 뭐.
0: 자연의 시계에 맞춰 살아가는 게 곧 어부의 숙명. 그렇게 오늘도 까만 밤을 뜨겁게 보냈습니다. 자, 갓 잡은 수산물이 모이는 곳은 태안 읍내의 전통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이 골목이 전부 붕장어 요리를 파는 곳이라네요. 여름에만 야외에 테이블을 놓고 먹을 수 있답니다.
6: 태안의 아주 자랑거리입니다. 태안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붕장어가 나올 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저녁 때면은요 여기가 꽉 차요. 그냥 아주 붕장어 냄새로 꽉 찹니다.
0: 막 잡아온 붕장어들도 아주 싱싱합니다. 그냥.

0: 철떡이는 붕장어 보세요. 힘이 넘치죠. 그래서 여름철엔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나요.
1: 요즘에 이게 드시면은 정말 건강에 건강 보양 음식이 건강에 좋죠.
0: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지친 여름 기력 회복에 좋은 붕장어. 해안에서는 손질한 붕장어를 연탄불에 구워 먹는 붕장어 구이가 유명합니다. 뭐 별다른 양념 없이 붕장어를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주기만 하면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붕장어 구이 완성. 장어 맛이야 뭐 참 설명이 필요 없고서요. 그렇냐니요? 그치요?
2: 방임치에
3: 별로 색다른 맛인데? 아 풍미가 일단 좋습니다.
4: 아우 야 먹었어.
5: 그래도 이왕이면 꼬리를 해서 주고 싶어서 건강하게요.
6: 아니 저도 고소하고 이제 저 담백하니까 많이 먹어줄 수 있고
5: 계속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게 튀어 있는 시장이어서 그러는지 연탄 냄새도 안 나고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3: 여기도 이제 그전에 해도 먹고 이렇게 했지. 근데 안 하고 구이가 되면서 안 하고 찌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곁들여서 유행이 됐고.
0: 해안 사람들이 여름철이면 찾는 별미 중 별미. 먹기 좋게 토막낸 붕장어와 감자, 양파, 고추 등을 넣고 칼칼하게 끓여주면요. 하하, 보기만 해도 속이 팍 풀리는 붕장어탕 완성되시오. 어때요? 입에 쫙쫙 붙는 그런 맛인가요?
7: 고기가 약간 비릴 것 같은데 안하고가 생각보다 비리지 않아. 고소해.
3: 아, 고소하지?
7: 고소하고 살이 뼈가 없으니까 먹는데 굉장히 좋아.
3: 자동으로 땀이 이렇게 나와. 너무 맛있어. 아우, 완전 시원하지. 칼칼한 땀.
0: 시장에서 배 든든히 불리고 가면 딱 좋은 곳. 태안읍 어디에서도 보이는 백화산입니다. 해발고도 284m로 야트막하지만 특별한 유물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백화산 공영주차장에서 15분 정도 산에 오르면 이렇게 태안읍내가 쫙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8: 태안군의 유일한 진산이고 명산입니다. 해발 284m입니다. 네. 비록 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기암 계속으로 이루어진 산이고요. 아주 예쁜 산이죠.
0: 백화산에 있는 작은 사찰 태을암. 전각이 지어진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태을암에서는 아주 특별한 유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국보 307호로 지정돼 있는 백제시대 조각작품 태안 마의 삼전불입니다. 태안은 예로부터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하던 지역. 이 마의 삼전불도 중국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8: 보통 삼전불은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고 양쪽에 보살님이 계신 그런 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계신데 여기는 가운데에 보살님이 계시고 양쪽에 여래님이 계신 형태라고 합니다.

0: 태안 신진도 앞바다엔 오래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1: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온 이 반도 지형의 특성상 조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류도 굉장히 세고 지금 바람도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바람도 굉장히 센 곳이에요. 그래서 바람, 암초, 안개, 조류 이 모든 것들이 배가 지나다니기에 좋은 곳은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배들이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나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태안반도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0: 험한 바닷길을 오가다 좌초되었던 배도 여러 척, 그렇게 바닷속에 잠겼던 이야기들은 수백 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세상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1: 지금 보이시는 이쪽 바다 부분에서는 저쪽 편에 지금 아마 섬이 보이실 텐데 저쪽 섬이 바로 저희가 최초로 이 태안 지역에서 발굴이 이루어졌던 태안 대섬입니다.
0: 지난 2007년 시작된 유물 발굴 작업. 생각보다 방대한 양의 유물이 발견됐고 작업은 최근까지 이어졌는데요. 주로 고려시대 것들로 추정되는 유물 수만 점과 선박 8척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1: 고려 청자 2만여 점이 발굴이 됐고 또한 그 청자 유물들을 싣고 움직이던 배 태안선이 함께 발굴이 돼서 이 서해 중부 해역의 어떤 그 발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발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1000년 가까운 시간을 바다에서 보냈지만 유물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했는데요. 여기 유물이 있다는 걸 알려준 게 뭐 쭈꾸미였다고요?
1: 쭈꾸미가 그 어두운 곳을 찾아서 알을 낳는 습성이 있는데 우연치 않게 청자 접시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로 입구를 막은 거죠. 그래서 쭈꾸미 조업을 하던 어부께서 그 쭈꾸미랑 딸려온 청자 접시를 같이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쭈꾸미가 찾아준 그런 발굴이라고 할 수가 있죠.
0: 2007년 봄, 쭈꾸미에 붙어 올라온 청자 접시 한 점. 이걸 무심히 넘기지 않은 어부 덕에 수많은 유물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발굴 작업을 진행한 끝에 태안엔 지난 2018년 특별한 전시관이 문을 열게 됐지요. 이곳에 전시된 유물은 1,300여 점. 연구를 위해 보관 중인 유물은 모두 3만여 점에 달하는데요. 덕분에 태안 지역이 수중 고고학 연구의 중요 거점이 되었답니다. 고려시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발굴 유물들. 이 유물들이 발굴된 후 태안 앞바다는 바닷속 경주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특히 다른 지역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유물도 다수 발굴됐습니다.
1: 밑에 보이는 이 용머리가 용마루 부분을 갖다가 꽉 물어서 용마루 양쪽에 장식을 하게 되는 기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위에 있는 검파 같은 경우에는 용이 하늘로 날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으로 누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온전한 취두는 사실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어요.
0: 전시관을 둘러보다 보면 좀 특이한 모양의 유물들도 눈에 띄는데요.
1: 지금 보시는 이 향로도 태안선에서 발굴된 향로입니다. 사자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뚜껑이고요. 밑에 화로처럼 생긴 부분에 향을 담아서 그곳에 불을 붙이고 뚜껑을 닫으면 사자의 입에서 연기가 나오도록 향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박물관들에도 향로가 많이 있지만 다른 박물관의 향로들이 조금 엄숙하게 만들어졌다면 저희 향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친근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0: 아마 고려에도 꽤 유머 감각이 뛰어난 도예가가 살고 있었나 봅니다. 이 모든 유물들이 고려에서 왔다고 추정됩니다.

0: 되는 건 특별한 기록물을 발견해서입니다.
1: 지금 보시는 이 목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난파된 유물들이 각각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고 누구한테로 가고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는 일종의 화물 운송장 내지는 택배송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목간을 통해서 유물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목간에는 유물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 꽤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0: 태안을 비롯한 서해 중부 바다에선 난파선 8척이 발견됐는데요. 그중 마도 1호선은 태안 앞바다에서 찾은 선박입니다.
1: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갯벌이 많이 발달을 했고 해안선 근처로도 그 갯벌이 널리 발달을 했기 때문에 배가 만약에 그 바닥이 뾰족하다라고 하면 갯벌에 계속해서 걸리거나 암초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배가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을 사용을 했는데 마도선, 마도 1호선 같은 경우에도 이런 평저선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서해 바다를 다니기 딱 좋게 만들어진 특수한 선박. 어느 날 풍랑을 만나 침몰했지만 갯벌이 있어 오래도록 먼 바다로 쓸려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 그 서해의 가장 보물 중에 하나는, 자연환경의 보물 중에 하나는 갯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갯벌이 이 공간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삶의 영역을 제공하고 삶의 터전으로 작용했다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모든 유물들도 갯벌이 없었다면 아마 보존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갯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걸 갯벌의 소중함과 함께 연결시켜서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생명의 보고이자 역사의 보물 창고가 된 태안의 갯벌. 바다에서 내륙으로 고개를 돌리면 너른 저수지 하나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물이 맑아 낚시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 그 물가에 외따로에 떨어져 있는 집이 한 채 보이는데요. 이 풍경을 혼자 다 누리며 사는 이 남자, 태안 토박이 원석 씨입니다.
2: 아침에 일어났어. 안개, 물안개 딱 피고. 응? 그치, 뭐, 자야들, 아가, 애그들 뛰어노는고, 염소들 밥 먹였을 때, 응? 자연에 여기서 풀떼도 먹고, 그런 게 좋은 거지, 뭐.
0: 자연에 푹 파묻혀 사는 게 좋아 고향을 떠나지 못한다는 원석 씨. 원래 마늘 같은 밭농사를 주로 짓다가 요즘엔 좀 다른 것들을 키우고 있다네요.
2: 매매매매. 너부터 달려오냐 이놈아. 가자 밥 먹자. 가들아 일로 밥 먹자.
0: 지금 키우고 있는 흑염소는 10여 마리. 이 녀석들과 동고동락한 지는 한 5년쯤 됐습니다요.
3: 너무 싫은 사람 누가 있어?
4: 어, 맞아. 응. 근데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3: 그거는 이 환경에서, 응? 환경이 더불어 같이 개들하고 어우러 사는 거지, 뭐.
0: 하하, 이 녀석들은 얼마 전 새 식구가 된 녀석들.
3: 주는 게 없어?
0: 원석 씨가 이렇게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귀가 어두워져 주로 집에 계시는 어머니가 외로우실까 마음 쓰여섭니다.
5: 서!
2: 많이?
5: 서 뭐하냐?
2: 집! 시집, 시집! 집!
3: 쓰는 글씨는 알잖아.
4: 아, 이게 이렇게 보시는 거야?
3: 그렇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내가.
0: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어머니와 아들. 고숙과 모자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그날 저녁.
6: 어이! 어내리가 갖고 왔어! 이리 와봐!
3: 어이!
6: 잘라볼게!
4: 먹자고 이거.
2: 왔냐?
4: 좋아.
2: 오케이. 어 좋아. 야 이거.
4: 좋아. 와 엄청 커. 이거 눈 봐봐. 상세가 금방 잡은 거야. 이거 태안의 삼치.
6: 이게.
4: 응. 태안의 삼치.
6: 신기하다.
4: 요만큼 짧네. 요만큼 짧네. 요만큼 내꺼. 요만큼 이건. 반딱
7: 아, 형님은 가만히 있어. 좀 나오는데 형님은.
2: 아 친구 우리 친구.
4: 어디요?
2: 여기 있네 물건.
4: 여기. 아 건너편에.
6: 아 친구분이셔?
4: 네.
6: 이거 왜 갖고 오신 거예요?
4: 아 친구끼리 나눠 먹으려고 맛있게.
0: 외지 손님이 찾아왔다고 삼치까지 잡아온 원석 씨의 중마고.
7: 이제 바로 그 서해안에 바로.
0: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힘들 때도 늘 곁을 지켜준 고마운 이웃들인데요.
4: 한 토막 넣고
2: 파 황김치 오케이
4: 김치
2: 요 파 하나 넣고
7: 이게 바로 삼치 요리.
2: 느끼지요? 야 고기 이러고
4: 그렇지.
2: 삼치 맛이 이러고 완전 죽이네. 살살
4: 녹이네.
2: 완전 녹이네. 새우 맛은 어때?
0: 하하, 함께 하니 그 안이 좋을까요? 하하하.
4: 선생님 놀이터 같아요.
1: 놀이터 뭐
4: 심심하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2: 아니 그냥 아니 힐링이지. 이 자연 그대로 힐링 아니요. 누가 봐도 이게 힐링 아니요.
0: 오래된 맛과 멋이 살아있는 매력 넘치는 구장 태안. 특별한 즐거움을 찾고 싶다면 지금 태안으로 놀러와 보쇼요. 진짜 좋다니까요.

0: 상담완료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G 압력솥 3리터 증정.
1: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2: 어, 그럼요. 당연하죠.
1: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2: 당연히 지급되죠.
1: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2: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1: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2: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1: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2: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1: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2: 어머머, 8회?
1: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2: 우와, 대단하네.
1: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0: 여기가 거의 한 400년 됐어요.
1: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2: 여기 영차!
3: 여기 영차!
4: 낙동강 천삼백리가 전체가 다 오르고.
5: 말을 이 말이야.
6: 빨리 움직여. 이래가 이거 작업 못해.
7: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8: 요즘 우리 집인데.
9: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8: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10: 해도 육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1: 네, 키파우라스 정리는요.
1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1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앙입니다. 간절한 소원은 기적을 불러온다고 하죠. 오늘은 나눔 0700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가족들의 이야기,

0: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7살에 근위영양증 판정을 받고 누워서 생활했던 용호 씨. 화장실이 좁아서 씻을 때마다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3살이 되도록 걷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쌍둥이 형제 지호와 은호. 가족들은 쌍둥이가 걷기를 바라고 있었는데요. 가족들의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용호 씨를 만났습니다. 근위영양증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지내야만 했던 32살의 용호 씨.
1: 인공호흡기를 생각할 때는 15년 정도 사용했어요. 24시간 끼우고 있어요. 가장 힘든 건 얼굴이 너무 아파요. 호흡기 마스크 착용해.
0: 어렸을 땐 여느 아이들처럼 뛰어다녔는데 7살 무렵 청천벽력과도 같은 근위영양증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1: 처음에는 걷고 뛸 수 있었던 게 앉아서 지내게 되고 앉아서 지내는 것도 힘들어져서 누워서 지내게 되고 이렇게 서서히 하나씩 일어간다는 게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2: 벌써
1: 2년.
2: 벌써 여기저기에서 벌써
1: 2년 했어요.
2: 정말 나가서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생활고도 있고 항상 이제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은 이제 항상 아들한테 가 있죠. 이렇게 걸어라도 다니면은 그래도 저기한테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그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죠.
0: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엄마. 아들 병을 고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는데요. 병은 나아지지 않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1: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노력이 없죠.
3: 어떤 때는 이제 내가 숨이 막힐 때가 많죠. 숨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막히고 이제 스트레스 당이 한 400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낫지만 한 인간, 한 생명이잖아요. 한 인격체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꾸고 그래.
0: 일주일에 두 번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 용호 씨가 집 밖으로 나오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척추가 많이 휘어 있어 치료를 걸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요.
4: 사지마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쏘면 그는 아주 중증 상태거든요. 장애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한 가정이 감당해야 될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0: 용호 씨는 눈과 턱으로 안구 마우스를 조작해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글자 하나를 쓰기까지 남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1: 일을 구하고 좀 많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얻었고 비록 제가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몫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0: 가장 힘든 건 씻는 일이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좁아 몸을 반씩 돌려가며 씻어야 했는데요.
5: 목욕할 때 굉장히

0: 네, 해야 돼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이라서 어디 부딪히거나 뭐 이러면 뼈에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지면 이게 잘 이렇게 붙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서
1: 임대 아파트를 신청해뒀지만 보증금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용호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방송 후 후원금으로 임대주택 보증금을 마련해 새 보금자리로 이사할 수 있었다는데요. 6평 오피스텔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넓어진 공간. 방마다 문턱을 없앤 덕분에 용호 씨의 이동식 침대와 휠체어가 훨씬 부드럽게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호 씨에게 방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근위영양증으로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얼굴빛이 훨씬 좋아졌는데요.
2: 요즘에 이사 오고 나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살도 많이 찌고요. 생활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목욕하기도 편해지고 일상이 전반적으로 되게 편안해졌어요. 제가 병원에 정기 검진을 하는데요. 거기서 호흡기 수치, 이산화탄소라서 심폐기능을 검사를 하는데요. 그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1: 가장 크게 달라진 건 화장실입니다. 욕조와 세면대를 드러내고 변기 방향을 바꾼 뒤 이동 침대를 들여놓았는데요. 이젠 마음 편히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일단은 여기 문 사이즈가 이렇게 작았는데 문 사이즈를 조금 넓게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좀 개조를 해주셨고요. 그 목욕 매트가 여기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개조가 돼서 여기 매트에 누워서 이제 편하게 씻으시고 그전에는 씻는 게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씻으셨는데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들어와서 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1: 집이 달라지자 일상생활이 편안해지면서 용호 씨 건강도 한층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오시는 날입니다.
3: 아들 엄마 왔다. 뭐 어디 아픈 데는 없어?
2: 괜찮아.
1: 언제 봐도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펴지 못하는 아들이 애달프긴 마찬가지. 그래도 이사 온 뒤로 식사도 더 잘하고 살이 좀 올라서 음식을 해다 줄 맛이 납니다. 용호 씨가 좋아하는 반찬들만 골라서 정성스레 챙겨왔는데요.
3: 맛이 어때? 맛없어?
2: 맛있어. 그냥 오이 녹차게 아니고 엄마가 해주는 오이 녹차게가 좋아해.
3: 해주는 거라서?
2: 엄마가 먹여줘서 더 맛있는데.
3: 그래요? 그 맛있는 것은 매일 안 먹네. 뜸뜸은 먹어야지 더 맛있을 거 아니야. 오이 있는 거 좋아해서 오이 다 갖다 준다. 이렇게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세상은 또 살만하구나 또 그런 생각.

0: 생각도 들어가고 또 저 역시 이제 또 내가 이렇게 받은 만큼 또 베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부모가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받아서 하고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1: 용호 씨가 나눔 0700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2: 나눔 070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용호입니다. 지난 방송을 통해 제 이야기가 소개된 이후 저의 일상에는 참 따뜻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스한 손길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1: 지난해 12월 일곱 남매가 있는 가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막내인 쌍둥이 형제 지호와 은호에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3: 동생들을 빨리 봐라. 빨리 걸었으면 좋겠어.
4: 소원은 지은호가 빨리 걸어서 잘 걸어다니고 말도 잘 할 수 있는 거야.
1: 세 살이 넘었지만 아직 걷지를 못해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병명은 뇌병변장애. 같은 행동을 반복할 뿐 아니라 말을 하지 못해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 좀 세 살인데 뇌병변 장애 중증이어갖고 좀 뭐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지도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뭐 소근육, 대근육 운동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제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1: 아픈 아이가 둘이다 보니 누나들이 엄마를 도와 동생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3: 엄마가 한 명 더 되면
1: 그런데 엄마도 걷는 게 힘들어 보입니다.
6: 어렸을 때 이제 선천성 고관절 탈골증이 있어갖고 제가 3살부터 7살 때까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다리를 마저 절게 되고 후유증으로 척추 측만증도 있고 네, 지금 좀 관절이 조금 안 좋은 상태예요.
1: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쌍둥이 형제. 불러도 쳐다보지 않고 두 돌이 지나도록 누워만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는데요.
7: 돌 지나서도 호명반응도 없고 걸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해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는 알 수 없는 뇌병변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때 많이 울었죠.
6: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말로만 듣던 뇌병변이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생겼다는 게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진짜 지호 은호만 얘기하면은 눈물이 나거든요. 네.
1: 정부 지원으로 재활치료를 시작하면서 누워만 있던 아이들이 몸을 뒤집고 앉고 기어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이들 발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타인과 눈 맞춤도 힘들어하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8: 눈 커. 검들이 커.
9: 아이들이 지금 만 나이, 생활 연령을 하면은 지금 3세 10개월인데 발달 나이로 된 아이들이 14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친구들한테 현재 지금 받고

0: 보는 치료들을 횟수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로 지금 치료 너무너무 시급하죠.
1: 엄마에겐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2: 올해 마지막 이제 12월 달이면 지원이 다 끊겨버려서 내년에는 저희가 다 오로지 100% 본인 부담금으로 이제 재활을 다녀야 되는데 끊어버리면 이제 은호한테도 많이 미안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또 더 이상 발달할 수가 없는 단계로 돼버릴 수도 있고.
1: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트리에 담긴 가족들의 소원은 쌍둥이 형제가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3: 동생들 잘 걷는 거예요. 동생들이 말 잘할 수 있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4: 지호 은호가 이제 빨리 말도 하고 이제 걸음도 완벽하게 다 걸어서 이제 손잡고 같이 나들이도 가고.
5: 막내 쌍둥이들한테 내년에 말 좀 잘하고 잘 걸었으면 좋겠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1: 쌍둥이 형제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찾아왔을까요? 8개월 후 다시 7남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믿기지 않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두 발로 뛰고 걸었습니다. 두 발로 튼튼하게 선 쌍둥이 형제. 지호는 계단도 성큼성큼 잘 올라갔는데요.

0: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셔갖고 이제 방송 전에는 묶었던 이제 은호가 걷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호 같은 경우는 그 재활 치료를 꾸준하게 받아서 혼자서 계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고요. 처음에 은호가 걷기 시작했을 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치도 못했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후원을 받아서 계속 재활치료를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눈에 띄게 여러 가지로 너무 좋아졌어요.
1: 쌍둥이 형제가 다니는 발달센터. 정부 지원으로 주 1회 치료를 받다 지원이 끝난 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주 2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어서오세요. 안녕, 귀요미.
0: 은호는 거의 뛰어요.
2: 아, 그래요?
0: 네.
2: 아유, 많이 좋아졌네요.
3: 처음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3세 10개월 정도, 약 한 4살 가까이 됐었을 때인데, 뭐 대근육 발달이 약 한 11개월, 한 1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중증 발달 지연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후원 이후에는 수업이 더 많아진 이후에 뭐 지금 뛰어다니는 단계까지 걷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횟수가 많아진 만큼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언어나 이런 인지 같은 게 많이 부족해가지고 아직도 많은 재활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0: 바우처가 이제 끊겨서 치료를 못 받을 뻔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이제 조금 관심도 가져주셔서 저희가 다시 재활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호은호 계속 제가 이제 잘 보살피면서 재활도 꾸준하게 더 많이 받고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EBS 나눔 0700 시청자 여러분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위 영양증을 지닌 용호 씨 어머니가 세상이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다고 한 말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방송 후

다시 만난 용호 씨는 얼굴빛부터 환하게 달라졌습니다. 몸에 살도 오르고 또 말소리도 한결 또렷해져서 보는 제가 다 흐뭇했는데요. 또 세 살이 넘도록 걷지 못해서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쌍둥이 형제 은호와 지호가 활달하게 걷고 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두 가족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근위영양증을 지닌 용호 씨는 불경기로 일하던 직장이 문을 닫아 지금 일을 못하고 있고요. 은호와 지호는 아직 말문이 트이지 않아 언어와 인지치료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데요. 지금 이 가정에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작은 사랑이 두 가족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작은 사랑이 우리 사회에 따뜻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처음 타요 싱싱싱이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리오.
2: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3: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 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4: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3: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넌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가느냐 콤보인. 오늘은 별을 베고 놀아야지. 별을 베자 별을 베자. 장난감은 어디든 갈 수 있지. 붕붕붕. 길을 비켜라 내가 간다. 날카로운 이빨로 별을 다 먹어주겠다. 어디든 갈 수 있는 발로 어디든지 가겠다. 와, 진짜 콤바인이다.

0: 가요 콤바인.
1: 콤바인이다. 진짜 콤바인. 우와. 대단해 대단해. 우와. 우와. 우와. 와 진짜 콤바. 와 내 키보다 훨씬 크네. 우와. 엄청 크다. 와 대단해. 우와. 바퀴는 탱크에서 봤던 무한궤도와 똑 닮았잖아. 와 무한궤도 맞는 것 같아. 이 바퀴면 어디든지 달릴 수가 있지. 어? 그리고 앞에는 뾰족뾰족 날카로운 게 있네. 꼭 이빨같이 생겼는데 이 날카로운 이빨로 벼를 막 먹고 있네. 우와 신기하다. 벼를 먹자마자 뒤로는 벼집을 막 뱉어. 우와 우와

길쭉하게 생긴 건 뭐지? 탱크에서 봤던 포랑 비슷하게 생겼어. 띠용! 포탄이 아니라 더 나달들이 나오고 있잖아. 그렇다면

0: 여자들 콤바인 탈래요.
1: 오케이. 근데 운전은 할 수 있어요?
0: 그럼요. 이름에도 간다맨이라고요.
1: 그럼 오케이.
0: 콤바인. 감사합니다.

어릴 때

0: 내가 벼를 수확하는 모습! 어? 그런데 어떻게 벼에서 나달만 골라낼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것은 벼를 베는 일과 탈곡하는 일을 한꺼번에 하는 농기계 콤바인! 곡식을 수확하는 속도 초속 1.7m, 1시간에 약 7200제곱미터까지 수확할 수 있는 속도야. 무게는 5072kg, 일반 자동차 4대의 무게야. 콤바인이 없던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벼를 베고 훑고

0: 배로 걸러내고 피로 다시 걸러내서 벼를 수확했지만 이제는 콤바인 한 대만으로 벼를 베고 훑고 새로 걸러내고 피로 다시 걸러내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콤바인이 벼에서 나달을 분리할 수 있는 것도 키와 체의 원리를 이용한 장치가 콤바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야. 먼저 콤바인의 탈곡통이 돌아가면서 벼이삭의 나달을 떨어내면 무거운 나달은 체에 걸러지고 비교적 가벼운 쭉정이와 지푸라기들은 바람에 의해 콤바인 밖으로 배출되는 거야.
1: 아, 크기와 무게로 골라내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키와 체로 확인. 자, 여기 벽씨와 지푸라기들이 잔뜩 있는데 구멍이 뚫린 채로 벼 나달만 골라볼게. 체의 구멍보다 작은 크기의 것들은 아래로 통과하고 큰 것들은 체 그대로 남아있어. 자, 이렇게 체를 통해 걸러낸 나달과 지푸라기들을 이번엔 키를 통해 분리해볼게. 자, 이렇게 살살살 살살살 키를 쳐주면 보여 보여 보여? 지푸라기들이 날아가는 거 보여? 자, 이렇게 키를 이용해서 분리하면 무거운 나달들만 남아있는 거야. 콤바인의 원리도 바로 이런 거지.
0: 맞아, 바로 그거야.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나달만 분리가 됐지? 콤바인은 이렇게 크기와 무게 차이를 이용하는 특별한 장치로 나달을 골라내는 거야.
1: 오! 콤바인이 나달을 골라내는 비밀을 찾았어! 그건 바로 크기와 무게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오! 오! 오! 똑똑한 선별의 힘으로 나달을 분리해라! 좀비 완료!

0: 이어서 봄기와 처음 수확이 방송됩니다.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놀라운 생각들. 어린 철학.

0: 하드 팬 하드 EBS에서 만나요.
1: 동기 동기 동기
2: 내가 바로 동기
1: 건!

0: 축제관 공개!
1: 우와, 공기 좋겠다.
2: 그러게. 부러워.
3: 좋다, 깨깨. 이번엔 무슨 일이야? 어디로 출동해야 해?
2: 이번엔 동화나라로 출동해야 돼.
3: 동화나라?
1: 이것 봐.
3: 자. 이거.
4: 동화나라 포크 댄스 축제 곰끼를 초대합니다.
3: 우와! 야하! 포크 댄스 축제라니 이 곰끼의 댄스 실력을 뽐낼 기회로구만.
1: 얼른 가봐 곰끼. 다들 기다리겠다.
3: 좋았어. 동화나라를 향해 출발.
1: 잘했다 곰끼.
3: 동화 속 친구들이잖아.
5: 곰끼.
2: 어머, 곰끼다.
6: 안녕.
3: 안녕 안녕. 나를 초대해줘서 정말 고맙다.
4: 그럼 모두 모였으니 포크 댄스를 쳐볼까요? 둘씩 짝을 칩시다.
6: 우리 둘이 짝.
7: 우리 둘이 짝.
8: 이렇게 짝.
3: 우리 둘도. 이럴 수가. 나만 짝이 없잖아.
2: 저런, 홀수라서 그래.
3: 홀수?
1: 홀수가 아니라 짝수면 짝이 맞을 텐데.
2: 맞아. 짝수가 뭐냐 하면 2, 4, 6, 8, 10처럼 둘씩 짝지을 수 있는 수가 짝수.
1: 1, 3, 5, 7, 9처럼 둘씩 짝지었을 때 하나가 남는 수가 홀수. 이게 홀수.
2: 이건 짝수.
3: 아하, 그렇군. 우리는 1, 2, 3, 4, 5, 6, 7 모두 7명. 둘씩 묶으면 한 명이 남는 홀수.
4: 팅커벨도 데려올걸. 그럼 짝수가 되는데.
3: 제가 한 명을 더 데려오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짝수가 되죠. 그럼 모두 다 같이 신나게 포크댄스를 출 수 있다고요.
9: 그럼 빨리 짝꿍을 찾아오거라 곰끼.
4: 곰끼?
6: 파이팅!
3: 좋았어! 곰끼! 얍! 하이차! 여기가 어디지?
10: 도와줘요!
3: 아니! 그대는 라푼젤!
10: 만욕 때문에 여기 갇혔어. 구해줘!
3: 알았어! 내가 올라갈 수 있...

0: 머리카락. 얍! 어, 이걸 잡고 올라와.
1: 얍! 형! 아, 이보다 더 긴 거 없어?
0: 더 긴 거? 아! 내 리본! 얍!
1: 에잉? 이건 머리카락보다 더 짧잖아! 이보다 더 긴 거!
0: 어, 그래? 그렇다면, 아! 이거?
1: 얍! 오! 그렇지!
2: 시작점을 기준으로 밧줄이 가장 길고, 리본이 가장 짧고, 머리카락은 리본보다 길고, 밧줄보다 짧아!
1: 그러니 가장 긴 밧줄을 타고 올라가겠어!
0: 곰기 고마워. 덕분에 나 포크댄스 축제 갈 수 있겠어.
1: 어, 어, 진짜 진짜. 아이, 그럼 나랑 같이.
0: 어, 오셨다 왕자님.
3: 라푼젤, 어서 포크댄스 축제에 갑시다.
0: 좋아요. 곰기 고마워. 안녕.
1: 괜찮아. 다른 짝을 찾으면 되지. 나 괜찮아. 자, 이번엔 반드시 내 짝을. 이 달콤한 냄새는 뭐지? 어? 너인 헨젤과 그레텔? 안녕!
4: 어, 어, 곰기 안녕! 곰기도 가져줄까?
5: 오, 잠깐! 누가 함부로 내 과자 먹으래?
4: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2: 그래, 마녀! 아이들은 보내줘!
5: 그럼 내가 내는 숙제를 잘 하면 보내주지. 자, 여기 이 안에 과자들을 세 종류로 나누도록. 실패하면 너희 모두 초코 과자로 만들어 버릴 테다.
2: 과자를 세 종류로 나누려면. 어, 뭐야? 과자의 종류가 세 종류야!
4: 맞아! 별 모양, 하트 모양,
2: 반달 모양! 자, 그럼 과자를 모양대로 나눠볼까?
4: 그래! 그래. 별 모양은 별 모양끼리, 하트 모양은 하트 모양끼리,
2: 반달 모양은 반달 모양끼리! 차하! 어떠냐, 마녀! 우리들의 실력에! 하이파! 예! 예!
5: 제법인데? 좋아! 가봐!
2: 예스! 땡큐! 헨젤과 그레텔, 이따가 나랑 같이 포크댄스 축제 같이 가지 않을래?
4: 아, 우린 집에 가야 돼. 곰기 안녕.
2: 어, 안녕!
5: 나랑 갈래? 포크댄스?
2: 더, 아, 안 들리죠? 아, 못 들었어요!
5: 어? 아, 나랑 가자! 아, 곰기!
2: 어, 하마터면 무서운 마녀랑 짝꿍할 뻔했네.
5: 아, 도와주세요!
6: 도망가도 소용없어! 어서 똥 내냐!
2: 아, 무슨 일입니까?
5: 아니, 이 호랑이가 떡을 줘도 줘도 자꾸 또 달라잖아.
6: 그럼 어떡해? 내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2: 아이, 호랑이! 너희 아이들이 몇 마리인데?
6: 자!
2: 많긴 많네.
1: 도대체 몇 마리야?
6: 사실 모두 몇 마리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1: 좋아! 그럼 우리 같이 세어보자! 10씩 묶어세기를 하는 거야. 10, 10, 10이 두 개면 20, 그리고 2. 새끼 호랑이는 모두 22, 22마리. 그러니까 떡도 22개 필요해. 맞지?
6: 아니지. 나도 먹을 게 있어야지. 난 6개 먹을 건데.
1: 그럼 22, 그리고 23, 24, 25, 26, 27, 28. 22 더하기 6은 28. 28개. 아주머니, 깔끔하게 떡 28개 딱 주고 끝내시죠. 안 돼!
6: 왜요?
7: 공기 오기 전에 내가 너한테 떡 4개를 줬으니까 28개에서 4개는 빼야지.
1: 아, 그럼 떡 28개에서 4개를 빼면 28 빼기 4는 24, 24개.
7: 자, 여기 떡 24개.
6: 고마워요, 아주머니.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1: 잘가! 잘가! 아주머니, 가실까요?
7: 에이? 가다니 어딜?
1: 저와 함께 포크댄스 추러요. 유후!

0: 버크 댄스 정말 신난다.
1: 맞아.
2: 홀수와 짝수를 잘 알면 누구나 멋진 요원이 될 수 있다.
3: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0: 공기 공기 공기
1: 우에봐
0: 우주 최고요 왕
2: 공기
1: 내꺼
2: 1, 2, 3, 4, 5, 6, 7, 8, 9, 10
1: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1: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1: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나
3: 이어서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가 방송됩니다.
4: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0: 녀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충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놀라운 생각들. 어린 철학자

0: 지하왕국의 왕 땅강아지.
1: 안개가 짙으니까 조심해.
2: 하하, 이 정도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
3: 누가 일부러 파놓은 것 같아.
0: 구멍에 안 빠지게 조심해.
2: 야하, 정말 재밌겠다.
4: 스톱!
2: 예!
4: 스톰!
0: 얘들아, 스톰을 구하러 가자.
2: 스톰, 괜찮아? 어? 와! 땅속에 이렇게 많은 굴이 있었다니.
3: 멋지다. 누가 만들었지?
5: 그야, 지하왕국의 왕이 만들었지.
2: 지하왕국의 왕? 왕이 누군데?
5: 바로 나, 땅강아지지.
2: 땅을 파는 왕이 어딨어?
5: 난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매일 땅굴을 파고 있어. 땅속을 전부 잇는 지하왕국을 건설하는 게 나의 꿈이거든.
0: 고고 스캔.
2: 땅강아지는 단체 생활하는 곤충이 아니야. 개미나 벌처럼 여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왕이라고 말하는 거야?
5: 에이, 나 못 믿어? 저기 동물들이 백성들이라니까.
4: 누가 네 백성이야?
5: 안녕, 땅 노린재와 코뿔소 바퀴구나.
6: 안녕은 무슨, 여기저기 땅굴 그만 봐.
0: 응, 흙먼지만 날리고 길도 헷갈린다고.
3: 왕한테 저렇게 말해도 돼?
0: 왕? 무슨 왕이야? 왕자병이겠지.
5: 아니, 그게...
7: 우린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왕이라는 둥, 굴을 파자는 둥 귀찮게 해. 흥!
5: 하지만 난 백성들이...

0: 하든지 갈 수 있게.
1: 아니, 됐거든.
0: 이럴 수가. 백성들이 날 버렸어.
2: 저기, 이 많은 땅굴을 혼자 다 팠다니 대단해.
3: 그래, 나도 땅 좀 파지만 너야말로 땅 파기 대장인걸.
4: 그래? 그렇지? 내가 땅 하나는 잘 파거든. 너도 땅을 잘 판다니 잘 됐다. 마침 땅 위로 이어지는 새로운 굴을 파고 있었거든. 같이 파자.
3: 좋았어. 그럼 내 실력을 보여주지.
5: 아, 이래도 되는 거야? 아까 다들 싫다고 했는데.
3: 야호! 재밌겠다! 정말 못 말린다니까.
4: 여기로 가면 지상으로 연결되는 거야.
1: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3: 땅강아지는 힘을 과시하려고 날개를 비벼서 땅굴을 울리는 소리를 낸대. 힘센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6: 시끄러워! 그만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네.
0: 하지만 이건 지하 백성들을 위해서.
6: 난 네 백성이 아니야. 넌 왕도 아니고. 더 이상은 못 참아. 혼내지 마.
3: 잠깐만. 큰일 났다. 얘들아,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서 도와주자.
1: 알았어.

0: 레스큐 킹! 렉스 레드 파워 변신! 가자!
1: 잡았다! 아니잖아.
2: 두더지는 땅속에 살아서 눈이 잘 안 보여.
0: 맞아. 오랫동안 땅속에서 살아서 강한 빛을 두려워해. 그래, 레스큐 킹, 빛을 이용해봐.
1: 알았어. 이번엔 진짜로 잡았다.
0: 반짝 반짝 경광등.
1: 안동부상.
0: 땅강아지야, 괜찮니?
3: 뭐지?
2: 무너질 것 같아.
0: 어서 타, 땅강아지야.
1: 무슨 일이야? 안 보여. 도와줘.
4: 땅굴이 무너진다.
5: 어디로 가야 돼?
0: 얘들아, 진정해. 도와줄게. 지진 때문에 겁을 먹어서 내 이야기를 못 듣는 것 같아.
6: 모두들 진정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터널이 있어. 모두 날 따라와. 보고다이노, 이쪽이야.
0: 알았어.
6: 백성들이여, 나를 따르라!
2: 아까 우리가 팠던 굴이구나, 맞지?
6: 응, 어?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어.
4: 서둘러!
0: 저기 출구가 보여! 이야!
4: 아, 공룡부리가 지나갔구나. 그래서 땅굴이 무너진 거야.
5: 땅강아지가 땅굴을 파두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1: 맞아, 다 땅강아지 덕분이야.
7: 지하왕국의 왕 땅강아지야. 정말로 고마워.
4: 우리 다 같이 만세하자.

0: 이어서 딩동댕 유치원이 방송됩니다.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오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

0: 얘들아, 6살 캠프 갈 시간이야. 갱크보이스 출발.
1: 버스 출발.
2: 별아 같이 가.
1: 우리랑 또 무슨 일이 생길까.
3: 또 무슨 도전을 해볼까.
1: 우리는 6살
4: 외자라고.
0: 출발.

0: 야,
1: 파리야, 책가방이 왜 그렇게 빵빵해?
2: 뭐 재밌는 거 갖고 왔어?
3: 짠, 이거 봐라. 어? 나 세봄이한테 태권도 시범 보여주기로 했거든. 이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리고 보자 이것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도 있고 어? 어? 이건 왜 들어있지?
2: 아휴 김하리 이럴 거면 아예 태권도장을 통째로 들고 오지 그랬냐. 나도 갖고 온 거 있는데 너희랑 같이 읽으려고 집에 있는 책 엄청 엄청 많이 갖고 왔어.
3: 아, 사실은 나도 오늘

왔다.

0: 얘들아, 얘들아, 내가 뭐 가져왔는지 볼래?
1: 저기 초콜릿도 있어.
0: 좋아. 너희들이랑 다 같이 놀고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가지고 왔지.
2: 세봄아, 넌 뭐 갖고 왔어?
3: 하리야, 기대해.
4: 응.
1: 뭘까? 우와, 엄청 많다.
3: 이따가 다 같이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피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자.
2: 스케치북이랑 크레파스는 없어?
1: 스케치북이랑 크레파스?
2: 그래, 저기 칠판에 봐봐. 오늘의 준비물 스케치북이랑 크레파스잖아.
3: 아차차, 챙기다 깜빡했다.
0: 너희들이랑 놀 것 챙기다 보니까 책가방이 꽉 차서 그만.
2: 아휴, 너희들 정말 놀 것만 잔뜩 가져오면 어떡해.
4: 하늘아, 나 이 스케치북 한 장만. 나도 크레파스 같이 쓰자.
2: 나도 낯설 것밖에 없어.
4: 같이 좀 보자.
2: 그래, 하늘아.
0: 한 장만.
5: 괜찮아.
6: 얘들아, 안녕, 안녕.
7: 얘들아, 안녕하세요.
8: 얘들아, 아니 책상 위에 그게 다 뭐야?
6: 뭐가 엄청 많네.
3: 이따가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공놀이 하려고 갖고 왔어요.
0: 이따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쿠키랑 초콜릿 가지고 왔어요.
1: 전 그림책이요.
4: 전 대본! 아뇨!
3: 전 책가방을 깜빡했어요.
6: 여기가 교실인지 나눔장터인지 모르겠다뿅.
2: 준동쌤, 있잖아요. 애들이 책가방에 장난감만 잔뜩 가져오고 스케치북이랑 크레파스는 안 가져왔대요.
6: 얘들아, 아휴, 정말.
9: 얘들아, 그럼 우리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게임을 하나 해볼까?
4: 게임이요?
9: 바로 책가방 게임! 칠판에 그림들이 붙어있다. 어떤 그림들이 붙어있는지 하나씩 말해볼까? 이것부터.

0: 맞았어.
1: 크레파스.
0: 그렇지. 와. 이건 뭐야?
1: 주렁띠. 색종이. 가위.
0: 와, 너들 정말 잘 맞췄다고. 좋아. 이 그림 카드 속에 있는 물건들이 오늘 우리가 필요한 준비물들이야. 어? 자, 지금부터 이 가방 속에 오늘 필요한 준비물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넣는 게임을
2: 하자, 뿅! 자, 세범팀 대 유비팀 이렇게 팀을 나누고 이 책가방 안에 준비물을 다 챙긴 다음 더 빠르게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자리에 앉는 팀이 승리!
3: 재밌겠다!
4: 어, 선생님, 어. 근데 어. 그 준비물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0: 자, 얘들아, 우리 교실을 한번 쭉 둘러봐봐. 잘 찾아보면 우리 교실 안에 다 있어. 어?
2: 자자자, 어서 책가방 들고.
0: 자, 자, 지금부터 책가방 게임 시작.
4: 어, 세범아, 여기 여기 여기 크레파스가 있어.
5: 좋았어.
4: 찾았다.
2: 와. 네, 세범팀이 먼저 크레파스를 찾았네요.
0: 네, 유비팀도 빨리 찾아야 할 텐데 말이죠.

0: 맞지?
1: 스케치북은 유비팀이 먼저 찾았네요. 아니, 준비물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말이죠.
2: 아유, 정말. 얘들아, 눈을 크게 뜨고 잘 한번 찾아보라고.
0: 여기 색종이랑 가위 있다. 나도 찾았다.
1: 루팀 다 아주아주 잘 찾고 있는데요.
2: 자, 스키지북, 그래파스, 색종이, 네. 가위까지 다 찾았죠?
1: 네.
2: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줄넘기만 찾으면 되는데요.
1: 네.
0: 줄넘기. 줄넘기가 어딨지?
3: 아직 안 찾았는데요?
0: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1: 안 보여.
0: 아, 사물함에 있는 거 아니야?
4: 에이, 사물함은 내가 아까 다 찾아봤어. 아, 줄넘기 자리가 어디지?
0: 아니지.
5: 허리야, 우리 저번에 운동장에서 줄넘기하고 들어와서 어떻게 했더라?
0: 신발을 갈아신고 교실에 들어와서 어디에 뒀지?
5: 그러니까 교실로 들어오기 전에 운동화를 벗고 실내화로 갈아신고서 거기 저기
4: 맞아 거기 바구니 있잖아.
5: 얼른 가보자.
3: 어딨네. 나도 같이 가.
2: 이제 생각이 났나 봐요.
6: 그러니까요.
2: 과연 누가 먼저 교실로 들을 것인가?
3: 말이. 이게 내 거였어.

0: 저런. 자, 책가방 게임은 세 번 팀 승리했다. 뿅!
1: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2: 이겼다!
3: 잘했어.
4: 그러게. 거의 비슷했는데.
2: 맞아. 자, 얘들아, 그러면 이제 챙겨온 준비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크레파스.
0: 어디 있을까요?
1: 크레파스.
2: 좋았어.
0: 좋았어. 다음은 색종이랑 가위.
1: 색종이랑 가위.
2: 오, 오 찾았습니다. 자, 가위 좋아. 그럼 스케치북.
1: 스케치북
2: 좋아.
1: 여기 있어요.
2: 좋아.
1: 스케치북 여기 있어요.
0: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줄넘기는.
1: 줄넘기 여기요. 그래? 제가 먼저 찾았어요.
2: 맞아.
5: 찾았는데.
2: 오, 그래 맞아. 아, 여기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두 팀 모두 준비물 다 너무너무 잘 챙겼다. 유비팀, 세범팀 모두모두 따가워! 따가워! 얘들아, 책가방 게임 해보니까 어때? 재밌었어?
6: 네!
2: 우리 여기 6살 캠프에 올 때는 선생님이 얘기한 준비물을 꼭 챙겨와야 해.
0: 준비물을 잘 챙기면 더 재밌게 놀고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죠. 그쵸, 진동쌤?
2: 오, 맞았어. 우리 쟤는 어느 유치원에서 배웠는지 정말 똑똑하다.
7: 선생님.
2: 어.
7: 그럼 캠프에는 장난감 가지고 오면 안 돼요?
8: 쉬는 시간에 공놀이도 하고 싶은데.
2: 장난감도 공도 다 가져와도 돼.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한 준비물을 책가방에 먼저 챙기고 난 다음에 장난감을 챙기는 게 좋아. 그리고 생각해봐라. 장난감을 한 번에 너무 많이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
9: 인형을 너무 많이 가져오면 인형에 가려서 딩동쌤이 안 보일 것 같아요.
2: 아, 그렇구나.
10: 책가방에 공을 너무 많이 넣었다가 가방이 빵 터져서 교실이 볼풀장이 될 것 같아요.
2: 안 되지.
10: 안 되지.
11: 가방에 장난감을 너무 많이 넣으면 꼭 필요한 준비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요.
10: 맞아.
2: 우리 하늘이가 정말 잘 알고 있구나. 그래. 얘들아, 그럼 우리 앞으로는 책가방 약속을 정해볼까?
0: 약속.
2: 자, 하나. 책가방 속에 준비물부터 챙기기.
12: 준비물부터 챙기기.
2: 좋아. 둘. 장난감은 하루에 한 개만 가져오기.
12: 장난감은 하루에 한 개만 가져오기.
2: 오, 잘했어.
0: 자, 앞으로는 책가방 약속 잘 지키자. 하자, 뿅.
12: 하자, 뿅.
2: 잘 지켜야 돼, 얘들아.
12: 약속.
2: 친구들, 오늘의 도전은
0: 책가방을 잘 챙기자.
12: 하자, 뿅.
2: 댕구야, 책가방은 언제 챙기는 게 제일 좋을까?
0: 정답! 자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요.
2: 그렇지. 미리미리 챙겨야 꼭 필요한 물건들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겠지?
0: 네. 자, 잠자기 전에 내일 준비물이 뭔지 확인하고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챙겨서 가방에 넣어두면 자 딱딱딱 준비 끝. 졸려.

우리 댕구 좋은 꿈꿔. 자, 우리도 책가방 약속 셋. 책가방은 꼭 잠자기 전에 챙겨요. 약속. 하자, 병.

태풍을 일으킨 천지. 바다 위에 만들어진 비바람이 엄청 커지는 걸 태풍이라고 하지. 태풍이 휘몰아치면 모두 벌벌 떨게 될 거야.

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그럼 이제 태풍을 일으켜볼까? 이응, 이, 릴, 일, 이응, 으, 으, 히우, 이, 히, 디그, 아, 다, 일으키다. 태풍을 일으키다!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아유, 갑자기 웬 바람이? 버텨야 해! 잡을 거 없나? 개벽이 살려!
3: 대왕별님!
4: 한글용사 아이야, 어서 가서 파괴된 글자를 찾으세요.
3: 네, 네. 대왕별님.
4: 오늘 파괴된 글자는 티읕과 피읕이 들어간 글자입니다.
5: 바람이 엄청 심해.
6: 갑작스럽게 발생한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집 밖으로는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5: 무서워.
7: 처마 모마, 괜찮니?
5: 네.
8: 그런데 창문은 닫은 거야?
5: 창문요? 아, 네.
8: 가서 확인해 볼게.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 태풍이 올 때는 집안의 창문을 모두 닫고 되도록 창문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
9: 맞아. 그래야 창문이 깨져도 다치지 않아.
5: 아, 그렇구나.
8: 태풍. 원래는 태평양 바다 위에서 발생해서 거센 비바람과 함께 올라오지.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태풍이 발생했어.
5: 어? 설마 천지가 한글을 파괴해서?
7: 맞아.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티읕과 피읕이 들어간 글자 태풍이.
5: 천지 정말,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태풍 글자를 찾아요.
9: 그래, 어서 출동하자.
5: 네. 자음, 모음, 변신.
7: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5: 네. 저기 티읕하고 피읕이 있어요. 투표함?
9: 아, 반장 선거할 때 투표해봤지?
8: 선거할 때 후보 이름을 써서 표를 내는 걸 투표라고 해. 저건 투표야.
5: 어? 저기도 티읕피읕이 있어.
7: 어? 비바람이 태풍 모양으로 돌고 있어. 저기에 태풍 글자가 숨어있을 거야.
10: 딩동댕. 그치만 글자는 못 찾을걸?
1: 태풍을 더 거세게 만들어주마. 거세지다. 태풍이 거세지다.
5: 날아갈 것 같아.
9: 자음아, 내 손 잡아.
7: 이곳에서 벗어나야 해.
8: 모마!
9: 여긴 안전한 것 같아.
7: 아니야. 태풍이 빠르게 거세지고 있어. 이제 곧 한글 세계 전체가 태풍에 휩싸이게 될 거야.
5: 어떡해.
1: 이런 바람 속에서 절대 글자를 찾을 수 없지.
2: 천지대장님.
1: 개벽.
2: 대손 절대 놓지 마세요. 제발요.
1: 걱정하지 마. 절대 놓지 않을 테니.

0: 한글 세계에 이제 안전한 곳은 없어. 이대로는 글자도 찾을 수가 없어.
1: 안전한 곳이 있어.
0: 정말? 그게 어디지?
1: 태풍의 눈.
0: 어? 태풍의 눈?
1: 태풍 가운데는 오히려 바람이 약하고 고요해. 그곳을 태풍의 눈이라고 하지.
2: 어서 태풍의 눈으로 가요.
1: 그런데 태풍의 눈으로 바로 이동하려면 한글 마법을 써야 해.
0: 좋아.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2: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니은, 오, 니은. 눈. 태풍의 눈.

0: 여기가 태풍의 눈? 정말 바람이 안 불어.
1: 여기서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돌아와, 한글!
1: N은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3: 좋아.
1: 욕망치!
4: 태극봉! 합체!
5: 아와? 니가 맞나?
6: 에?
5: 치어!
1: 우는 내가 쓸게. 끝! 샷! 욕망치로 우!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7: 네! 치읓이 애를 만나 태! 치읓이 우와 이응을 만나 풍! 태풍!
8: 파괴된 한글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9: 태풍이 불면 첫째, 절대 외출하지 않기.
7: 외출하지 않는다.
9: 집안에 있는 창문은 꼭 닫고 최대한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0: 창문은 닫고
10: 최대한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9: 그리고 혹시 정전될지 모르니까 이러한 손전등도 미리 꼭 준비해둬야 돼.
7: 아하! 손전등 준비하기!
9: 태풍이 올 때는 꼭 기억해도.
7: 네, 할아버지!
9: 아하!
0: 준비하기. 손전등 준비하기.
9: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7: 태풍!

0: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2: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0: 어때,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1&1.
2: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이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두른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3: 새로 리뉴얼된 크리스탈 레진 아트. 투명 레진을 넣은 다음에 이 스티커만 넣기만 해도 뚝딱 만들어지는 거지. 경화 시켜주겠습니다. 와, 캔디 귀엽다. 디저트 악세서리를 만들 수 있어.
4: 살아난 자음이의 로봇.
5: 아, 미끄럼틀을 너무 많이 탔어. 그런데 자음이 형 왜 안 오는 거야?
6: 모험아! 어? 우와, 로봇이다. 귀엽다.
5: 귀엽다니. 자음봇은 주먹 로켓도 푸시고 나가는 용감하고 멋진 로봇이라고.
6: 우와, 이름이 자음봇이야? 가슴에서 레이저빔도 나가면 멋지겠다.
5: 오, 좋다, 좋아.
6: 레이저 빔! 이번엔 내 차례! 주먹 로켓 발사! 야!
7: 야! 나도 로봇 갖고 싶다. 우와! 우와! 아, 저도 로봇 하나 사주세요!
8: 아이도 아니고, 로봇은 무슨.
7: 아이만 로봇 가지고 놀란 법 있나? 아, 대장님!
8: 어, 그렇게 갖고 싶다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9: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8: 아주 근사한 로봇을 선물해 주지. 쭉! 쭉! 시옷, 아, 릴, 살, 이응, 아, 아, 니은, 아, 나, 디귿, 아, 다, 살아나다.
9: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6: 손 씻고 오자. 그래!
10: 지금 막 한글이 파괴되었어. 파괴된 글자는 리을과 비읍이 들어간 글자.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11: 아이야!
12: 자마 모마, 천지가 한글을 파괴했어.
11: 또요?
13: 이번에 파괴한 글자는 리을과 비읍이 들어가.
5: 리을과 비읍이면 리본! 리본 머리핀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림보!
13: 아! 막대기를

0: 림보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1: 그럼 뭘까?
2: 어? 내 자음봇! 자음봇이 없어졌어!
3: 자음봇?
2: 네! 자음이 로봇인데 손 씻으러 가기 전에 여기 뒀었는데? 어디 갔지? 잠깐! 로봇! 천지가 파괴한 글자! 로봇 아닐까?
4: 내가 투시 능력으로 찾아볼게! 짠! 로봇 찾기 투시! 어디에도 로봇은 없어.
0: 역시 오늘 파괴된 글자 로봇이 틀림없어.
2: 이 천지, 내 자음봇 어떻게 한 거야?
5: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로봇 글자를 찾자. 그럼 자음봇을 찾을 수 있을 거야.
6: 좋아요! 자음! 모음! 변신!
7: 로봇이 살아나다니, 역시 천지대장님 최고!
8: 이왕이면 큰 게 좋겠지. 어? 거대하다. 로봇이 거대하다!

엄청나게 큰 거대 로봇이 됐네. 네 이름은 태벽봇. 이제 내 말을 따라야 한다.

0: 잠옷이 엄청 커졌어.
1: 내 잠옷! 잠옷!
2: 이제 잠옷 아니라 개벽붓이거든.
1: 아니야! 어서 내 잠옷을 내놔요!
3: 감히 잠이 로봇을 빼앗다니 각오해라. 뿅망치로 지진파!
2: 개벽붓 나가!

0: 거대한 로봇을 이길 수 있을까?
1: 부메랑! 야! 하! 하!
2: 태극봉! 초! 강력! 회오리! 어, 초강력 회오리도 통하지 않아!
0: 개벽! 멋진 무기도 있으니까 사용해보는 게 어때?
3: 아하, 그렇지. 이야, 레이저빔 발사!

0: 자음아, 모음아, 괜찮니?
1: 네.
2: 이번엔 주먹 로켓 발사!

0: 이용서! 아용서!
1: 주먹 로켓이 폭파했어!
2: 주먹 로켓은 계속 나오니까 걱정 마.
3: 내 로봇이 날 공격하다니. 내가 자원봇을 조종하면 좋을 텐데. 진짜 우리가 조종하면 좋은데.
0: 조종? 오, 좋은 생각이야.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4: 아하! 네, 아용사님. 자음 마법진. 모은 마법진.
0: 지읒 오 조.
5: 지읒 오 이응 종.
0: 조종. 로봇을 조종하다.
4: 자음봇, 네 이름은 자음봇이야. 돌아와.
1: 에? 뭐지?
6: 네. 로봇은 이제 우리가 저장할 수 있지.
4: 자음봇, 이리 와.
1: 어? 새벽 보호! 왜 나를 봐? 저기 체면을 봐!
4: 레이저빔 발사!
7: 그럼 한글을 찾아볼까?
8: 나 한글!
0: 나머진 내가 쓸게. 쇼업!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끝! 쇼업! 뿅망치로 오!
5: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6: 니은이 오를 만나 로, 지읒이 우와 시옷을 만나 곧 로봇.
4: 자음봇이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야.
6: 맞아.
9: 오, 자음봇, 야 멋지다. 근데 자음봇 말고 또 무슨 로봇이 있을까요?
4: 청소하는 로봇?
6: 저번에 요리하는 로봇도 봤어요.
9: 맞아, 맞아. 그렇게 사람을 대신해서 다양한 일을 하는 기계장치를 다 로봇이라고 하는 거야.
4: 아하. 그럼 내 대신 숙제 주는 로봇 있으면 좋겠다.
9: 뭐야? 예!
6: 레이저 어미!
9: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4: 로봇!
9: 로봇!

0: 4명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1: 새로 리뉴얼된 크리스탈 레진 아트. 투명 레진을 넣은 다음에 이 스티커만 넣기만 해도 뚝딱 만들어지는 거지. 강화시켜주겠습니다. 와, 캔디 귀엽다. 디저트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다.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자, 저기.

모드로 확인! 수업 출동! 기동전투차 진입! 야! 야! 꼼짝마! 사건 종료! 수업 옥스폰!

혀를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0: 오늘은 기필코 번개맨을 이기고 말겠다. 동굴별 신비한 장갑만 있다면 번개맨을 이기고 온 우주가 내 것이 될 텐데. 아차, 아차차.
1: 네, 가시네 대장님.
0: 지금 바로 동굴별에 가서 신비한 장갑을 가져와라. 알겠나?
1: 네, 알겠습니다. 출발!
2: 아, 뭐야? 저쪽이잖아.
3: 아, 저쪽이야? 아, 출발!
2: 출발!
0: 잠깐!
2: 네?
0: 절대, 절대, 절대 장갑을 끼면 안 돼. 알겠나?
3: 네, 알겠습니다.
1: 동굴별로 출발!
4: 힘이 세진 아차차.
3: 와. 여기가 동굴별인가? 근데 동굴이 많아도 너무 많아.
2: 아우 진짜 됐고. 응. 난 위쪽, 넌 저쪽. 어서 가.
3: 알았어.
2: 어딨지?
3: 아 진짜.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뭔가 좀 으스스하네. 어? 저게 뭐야? 설마 저건가? 신비로운 장갑? 오, 찾았다. 아차, 찾았어. 아차, 와, 멋있다. 아니, 근데 이거 왜 껴보지 말라는 거야, 궁금하게. 살짝 꼈다 빼면 아무도 모르겠지?

0: 과연 장갑에 손을 대는 것이냐?
1: 아니, 안 꼈어, 안 꼈어. 안 봐. 오! 장갑에서 강력한 힘이 나온다! 우와! 진짜!
2: 지진인가?
3: 어? 이러다가 동굴별 무너지는 거 아니야? 어? 아, 괜히 왔어.
2: 아이, 걱정하지 마. 흔들리는 거 이제 멈췄어.
4: 아유, 다행이다, 멍.
0: 장갑에 손을 댄 자, 어? 내가 혼내주리라.
2: 이게 뭐야? 무슨 소리지?
0: 장갑에 손을 댔죠.
5: 아니에요.
2: 이게 아니에요.
0: 거짓말.
2: 지금 자는 거야? 아니, 아차차 일어나! 아차차!
6: 아유,
2: 정말!
6: 바닥이 너무 차가워. 입 돌아갈 뻔했어.
2: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장갑 빨리 찾아야 되는데.
6: 누구세요?
2: 어? 누구? 아이, 진짜 장난치지 말고. 응? 뭐야, 장갑? 잠깐, 너 근데 이 장갑을 왜 끼고 있는 거야?
6: 이게 뭐야? 근데 여긴 어디?
2: 어?
6: 난 누구?
2: 뭐야? 너 이름도 몰라? 너 아차차잖아.
6: 아, 내가 아차차구나. 아차차?
2: 그래, 아차차. 잠깐만, 너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럼 나는, 그럼 다시벨 대장님은 정말 몰라?
6: 몰라. 누구세요?
2: 실증? 정말 기억을 잃은 거?
7: 괴물, 그만두지 못해.

0: 네.
1: 시트. 어?
0: 이치.
2: 아니, 아차차가 날 응원해? 매물은 물러가라! 예! 아차차 왜 그래?
3: 번개맨! 아차차가 달라졌어요.
4: 맞아요. 우리를 지켜줬어요.
5: 착해진 것 같다 뭐.
6: 내가 착해졌다고?
2: 이야, 아차차 대단한걸. 어떻게 그런 힘이 났어?
6: 그냥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절로 막 힘이 솟았어요.
4: 아차차, 아까 정말 번개맨 같았어.
3: 아, 이름이 아차차니까 아차차맨 어때?
6: 아차차맨?
5: 그래, 정의로운 아차차맨이다 막.
6: 내가 정의로운 아차차맨?
3: 맞아요, 맞아요.

0: 날 수 있나?
1: 자, 그럼 아, 차차맨.
0: 네.
1: 앞으로 날 도와줄래? 넌 정의로운 아차차맨이니까.
0: 좋아요. 너무 신나요.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잘
0: 신나.

0: 함께 하는 발송! 발송! 퀴즈! 오늘은 딩동 기자와 함께 합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딩동 기자입니다.
0: 와우! 딩동 기자, 오늘은 아차차 맨에 대해서 퀴즈를 준비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영웅, 아차차 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시죠.
0: 우와.
1: 네, 아차차맨은 이것을 끼고 힘이 솟았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자, 우리 친구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1: 와, 자,
0: 팔찌, 안경,
1: 팔찌.
0: 어허, 뭐라고요?
1: 안경. 장갑.
0: 와, 과연 지금 큰 소리로 말한 저 장갑이 정답일까요? 딩동 기자, 정답 주세요.
1: 네, 정답은 바로 장갑이었습니다.
0: 우와!
1: 공부 이별에서 받은 장갑 때문에 힘이 세졌죠?
0: 그렇죠.
1: 네.
0: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아주 기억을 잘하는군요. 딩동 기자, 다음 문제 얍.
1: 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차차는 번개맨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과연 무슨 선물일까요?
0: 자, 너 기억을 잘 해보세요. 자, 셋 중에 어느 걸 선물로 받았을까요?
1: 네,
0: 뭐라고요?
1: 망토라고요.
0: 망토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1: 모자라고요.
0: 아하하. 자, 그럼 딩동 기자 정답 주세요.
1: 네, 번개맨에게 받은 선물은 바로 망토였습니다.
0: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1: 잘했습니다.
0: 딩동 기자와 함께해서 너무나 재밌었던 알쏭 달쏭 퀴즈.
2: 아차차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3: 뭐라?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2: 네. 자기 맘대로 장갑을 끼더니만. 으유.
3: 그렇게 끼지 말라고 했는데.
2: 그뿐인 줄 아세요? 번개맨이랑 친해져서 세상을 구하네 마네 막 신나가지고. 하하호호. 아주 그냥. 진짜.
3: 뭐라? 번개맨이랑 친해졌다고? 잠깐! 아차차를 이용해서 번개맨을 잡는 거야.
2: 역시 다시갈 대장님 최고!
3: 번개맨 기다려라!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딩동 기자입니다. 새로운 영웅의 탄생, 번개맨을 돕는 정의로운 그 이름은 바로 아차차맨! 아차차맨! 예! 네, 제가 오늘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떨립니다. 언제 어디서?
4: 아이고, 위험해요.
5: 아이고, 괜찮아요?
1: 아니, 당신 아차차맨? 어머나 세상에, 아차차맨, 예. 절 구해주셨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4: 아니에요.
1: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정의로운 행동을 하시는 거죠?
4: 아이, 생각이라니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을 뿐이에요.
1: 어떡해. 어머, 웬일이야. 너무 멋있어. 어머, 세상에. 어머, 이 포즈 봐.
4: 저기,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구하는 게 도리하니까요.
1: 세상에! 이러니까 세상에 너무 멋있잖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멋져요. 제가 앞으로 팬 할게요.
4: 아, 네네.
1: 멋있다.
4: 이 나쁜 바나나 껍데기 같은 경우.
1: 잠깐! 이거 저 주세요. 제가 집에 가서 잘 보관할게요. 아차차맨 멋져요. 정말 멋져요.
4: 조심히 가세요.
1: 사랑해요, 아차차맨.
4: 아, 네.
1: 꼭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어떻게 멋있어.
4: 잘 가요. 나 너무 인기 많은 거 아니야? 이러다 번개맨보다 인기 많아지는 거 아닌가 몰라.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3: 아차차!
4: 누구냐 넌?
3: 누구냐 넌? 마! 바로 알려주마. 가시!
4: 아차차! 기절!
3: 아차차차!
4: 아이,
2: 뭐야, 차차? 너 기억이 돌아온 거야? 어? 기억이 돌아왔어?
4: 아이, 꿈이야. 내가 언제 기억을 잃어버렸다 그래?
2: 어? 아, 됐다 됐어. 어, 참,
3: 아차차차.
4: 네, 가시면 대장님.
3: 대답 똑바로 못해.
4: 네, 가시면 대장님.
3: 번개미를 속였어. 함정에 빠뜨려라. 알았나?
2: 네, 알겠습니다.

0: 알테타, 너 기억이 진짜 돌아왔구나.
1: 아이, 나 진짜 내가 언제 기억을 잊어버렸어.
0: 아우, 됐어. 축구 번개맨이나 잡으러 가자.
1: 그래.
0: 따라와.
1: 어, 알았어.
0: 번개맨 두고 보자.
1: 두고 보자. 이씨.
2: 아, 빨리요. 빨리빨리 빨리 오세요. 아이고, 오글별에 괴물이 다시 나타났대요.
3: 어디?
2: 어디?
0: 어디? 어디?
3: 어디야?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2: 어? 이상하다. 분명 아차차맨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0: 함정 찾다!
2: 뭐야?
4: 가시 에너지가... 힘을 쓸 수가 없어.
1: 내가 왜?
5: 어? 넌 정의로운 아차차맨이니까.
1: 정의로운 아차차맨. 난 우주악당 아차차맨인데.
5: 그게 무슨 말이야? 아차차맨 왜 그래?
0: 아직도 모르겠어? 아차차가 기억을 되찾았거든.
1: 맞아. 자, 아차차 파워. 걱정하지 마. 어? 내가 바로 아차차맨이잖아.
0: 아차차맨?
1: 아차차! 주먹! 그 정도 속도에.
4: 어우, 너무 빨라.
1: 화가 난다. 아차차! 아직 끝나지 않았다.
0: 어?
1: 아차차 파워. 아차차 파워.
0: 아차차 정신 차려. 너 장갑 뺏겼어.
4: 네 장갑에 손을 댄지.

0: 다들 괜찮아?
1: 정이?
2: 어? 이건 정이?
0: 그래, 정의로운 마음이야말로 영웅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란다.
2: 우와, 동굴벨에서 소중한 가치 정의를 배웠어.
0: 예, 화이팅! 화이팅! 모두 박수!

친구들, 번개맨은 앞으로도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 친구들 곁에 있을 거예요. 친구들, 번개맨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큰 목소리로 번개맨을 불러줘요. 알았죠? 좋아요. 그럼 이 모두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자, 모두 신나게 준비!

0: 이어서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방송됩니다.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 속에 들어가면
1: 마린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니.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니.
2: 아, 불이 났어요.
0: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2: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0: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2: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0: 어? 저기야!
2: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0: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2: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2: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0: 도와주세요!
2: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새로 리뉴얼된 크리스탈 레진 아트. 투명 레진을 넣은 다음에 이 스티커만 넣기만 해도 뚝딱 만들어지는 거지. 강화시켜주겠습니다. 와, 캔디 귀엽다. 디저트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다.

0: 전쟁 또는 평화.
1: 하라리요? 너 누구야?
2: 바베레베레 바라바베.
3: 응? 무슨 일이야?
4: 혹시 외계인?
0: 외계인? 그럼 다른 별에서 왔단 말이야? 가봐야겠어.
4: 뭐?
3: 나도 같이 갈게.
0: 아니, 혼자 다녀올게. 넌 부상자들을 돌봐줘. 다녀올게.
3: 나도 가야겠어.
4: 뭐?
3: 다녀올게. 삐요삐요.
1: 모냥을 이 꼴로 만들어 놓다니!
0: 어? 저건 뭐야? 엄청나잖아!
2: 바라비비 베레베레!

0: 바라, 바라비.
1: 아라니오?
0: 바라비!
2: 바라뿌?
1: 어?
2: 피리베베, 바라빠빠.
3: 이런.
2: 바라빠!
1: 난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뭐라는 거야?
2: 베레 비리빠빠 뿌뿌. 너 뭐라고 한 거야?
1: 난 싸우러 온 게 아니야.